웃다리 풍물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헤르만 헤세가 그의 책 삶을 견디는 기쁨에서 남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 우리에겐 게으름뱅이처럼 천천히 나무 늘보처럼 느리게 보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너무 빠른 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가끔 느긋한 시간을 보낼 때면 깜짝깜짝 놀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햇새도 이야기했듯이 우린 틀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던데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려면 우리 뇌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와 통하죠. 헤세의 그 주옥 같은 작품들 아마도 간간이 가졌던 충분한 잠과 휴식에서 나올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해봤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8월 16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이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강도근의 흥보가 전곡을 듣는 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1993년에 석장으로 발매된 강독은 명창의 흥보가 음반 속 음악으로 흥보가 전곡을 들어보는 순서 시작됩니다. 1960년대에 우리가 호남의 오명창이라 부를 때 거론되던 분들이 광주에서 활동하시던 한승호, 구례의 박봉술, 전주의 김동준, 군산의 이기권, 그리고 남원의 강독은 명창까지 다섯 분을 꼽곤 했습니다. 특히 강독은 명창, 그 지역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명창은 1988년에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지정되셨습니다. 1996년에 타계하실 때 동편제 맥이 끊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을 정도로 동편제 전승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분입니다. 강독은은 1918년 남원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본명이 강맹근이고요. 7살 때 처음 판소리에 입문하셨습니다. 김정문에게 흥보가 한바탕을 배우셨고요. 춘향가는 토막소리를 배우셨습니다. 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송만갑, 정정렬, 이동백 등에게 소리를 배우셨고요. 박봉술 명창의 형님인 박봉채에게도 소리를 배우셨습니다. 쌍계사에서 독공을 하셔서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김정문에게 소리를 배우실 때는 학비를 낼 형편이 못 돼서 그의 집안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소리를 배웠다는 이야기 잘 알려져 있죠. 김정문 문화에서 흥보가를 1년 정도 배우셨는데요.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이 가장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독은 명창 소리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약간 쉰 듯한 수리성에다가 철성이 더해진 그런 성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음을 통성으로 질러내는 부분이 특별한 멋을 더해주는데요. 탁한 듯하지만 윤기 있는 성음에 대해 명창의 소리를 향한 집념과 공력이 이분만의 독자적인 성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0: 강독은 명창은 자신의 음악을 녹음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았다는데요. 그 이유가 더 나은 소리를 남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완벽주의의 성향을 지닌 분들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73세 나이에 첫 앨범을 내셨습니다. 소리를 듣다 보면 이분이 좀 더 젊으셨을 때 녹음을 남기셨더라면 또 얼마나 귀한 자료가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이 녹음이나마 남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강독은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를 감상하실 텐데요. 우선 단가 홍문연가를 부르신 후에 첫 시작 부분인 놀부 심술 대목부터 흥보 놀부집을 건너가는 대목까지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흥보가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들으실 내용은 흥보가 형님 댁에 살면서 온갖 심술을 부리는 형님의 그 심술을 다 당하고 살다가 마침내 쫓겨나게 되고 온갖 고난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흥보의 힘든 시간이 이어집니다만 오늘 그 내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실 대목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단가 홍문연가, 놀부 심술 대목, 흥보 쫓겨남, 흥보 마누라 탄식, 흥보 병영을 들어감, 흥보 마누라 나옴, 돈타령, 흥보 마누라 매 맞으러 가는 흥보를 만류함, 흥보 병영을 내려감, 흥보 탄식하며 돌아옴, 흥보 마누라가 좋아함, 흥보 놀보집을 건너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이 제목만으로도 아마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짐작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까지 듣게 되면 전체 46분 40초 동안 이어집니다. 동편제 판소리 거장 강독은 명창이 부르는 흥보가 듣겠습니다. 강독은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전하가 태평하면 은모수문 하려니와 시절이 부녀하면 포현하노 말할 줄은 사람마다 안언배라 친나라 모지정아 매우 독사같이 심하 되지만 사심조차 일탄말과 조행의야 국들이 실족자 뜻을 두고 곳곳이야 일어날지요 강도석된 풍화 백태의창의조이 갑자기 병심을 모아 진나라를 빌어줘 편집 관중잘병 왕 어디야 기풀어냐 어젠듯 오라지듯 이제 다 좁혀왕은 당신 세력 시들만 믿고 백은 망듯다 말과 무지한 백고이론 하 공무원자를 서려로 쏟은 하나님이 내 신정 정복군 조지다가 벗어 할 길이 어디 없을 소야 정지가 일화를 쓰원 일로 보아 알지로구나 위에는

干了的一滴一滴过。

0: 몰라.
1: 아동배의 군자지기기요. 요즘에 이라 십실초리도 충실히 나고 칠시지 아이도 효도를 일삼고 요손 인군 시절도 사용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치기가 났으니 일정 여의를 인력으로 하소였나. 경상 전라 그 두 얼품에 사는 흥부가 놀부가 살았겠다. 놀부는 행이요 흥부는 아윈디 동부동부 소생으로 사람마다고 오쟁이 육보로 돼 놀바는 오쟁이 칠보라. 어찌하여 칠봉고 하며

심술포 하나가 위와 갈비땜이 돼가서 장기 공장 막내님이 여기다 똥 떠들어 목에 붙어가지고 잠만 자고 일어나서 그저 밥만 딱 먹고 나면 심술이 여기 부르는데 어떻게 심술을 부른 거냐? 개트림이 나면서 이상시럽게 그냥 사지를 벌벌 떨고 심술을 부리는데 놀부 심술이 또 일어컸다. 대장 고등방 거둥복하고 오기방에 집을 짓고 삼살방우다 인사관고 불불나대 부채질을 그저 활활하고 오방에 말도 받고 길가로 과계장바 채울 뚝뚝 불들었다 하가나 집을 대고 쫓고 돌아의 몸에는 땀나 찍고 고그사 보면은 속고 도장 그만 보면은 짐도 잡진 예막도면 화가를 찍고 애매무인데 동창고 수대를 나무는 부합장하고 그 그대의 겁다 겁사는기는 되지만 웃고 안진백이는 태극을 차고 비단전에 불총 놓고 고추한테 말을 날리기 옹꽃은 밭으로 면 가방가방가방가방가방가방가방 찾아서 찻대기 거둬 자기 노루는 농촌지 않은 치고 동사를 있다 동치르고 노루내게 집어뜯고 우르내기로 곱다니기 물기고 호를 모진 그냥 꾸진 마주고 시암지리다 허방을 얻고 새만큼 편자 끓고 새갓 보면은 담때 뛰기 소리 흐르는데 자는 소리 중중 흐르는데 다 말을 모르고 길가에 허방을 얻고 어따 이름이 시암수리겠더니 삼강은 아느냐 어쩌라는 자 이러한 불친한님이야 상강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는 님이 형제 융진들은 할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 금지 오객 같은 동생을 내쫓으려고 비 오는 날 와가라 성음을 내야 제 동생을 부르겠다. 내 지럽 흥부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흥부 듣고 바깥으로 우르르 나오면 아이고 형님 저 불러 계시옵니까? 이러면 너 불렀지 잊어서 가네. 내 걸음져 불렀단 말이냐? 놈벼 저처럼 이게 잘 차렸구나. 야 이놈아 관대가리나 씌고 뭉개바지 입고 골마리 손이나 넣고 도랑으로 그서 떨이 맞은 댕군에 댕기듣기 실실 돌아댕기다가 내 방 출은 많이 하야 자석 새끼는 그저 뒤아지 물도 까놓듯 움쭈르르르르 까놓고 아 내 것만 뜯어보지 내가 무신 어버니냐 이 자석아. 오늘은 그럴 것 저럴 것도 없고 너희 처자 권수 그저 자식들 데리고 모조리 나가도록 하여라. 흥보가 깜짝 놀대면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신지 모르오나 한 번만 통축해 주시지요. 멋있었자 이놈 이름이 내 성질을 몰라 몽둥이로 이놈 허리를 각시 부지르기 전에 썩 못 나가. 이때 흥보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 하늘에 무너진 듯하고 땡겨 툭 꺼진 듯 하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형지 뭘 불구러이 포토의 발언 그 자리 엎쳐서 한번 빌어보는디 흥보가 기가 막혀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말을

이젠 말이오 이 암동석을 아프게 순당허 자식들을 다리고 어르그 고성으로 왔어 산다 말이오 점집 한번 동쪽을 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줬냐 단소리 말고 나가그래 몽둥이를 죽여들고 추상과 친구를 놀고 흥보가 깜짝으로 내가를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바로라 정진비에 나가라 허니 너는 여기라 여기 오고변 오고변 정리했다고 안가겼소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 간다 두째 누구만 이리 올라 산집을 챙겨지고 돌을 모아 피가 굴없죠 형제는 갑디대야 우리 아니의 기업 지우고 잘 까거라 흥보가 할일 없이 우릴 벼불 날다가면서 신세한 탈구로 본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부모님이 살았을 적에는 네가 내 것이나 뜸없이 벽에 호지우식 먹고 있고 쓰고나 한번 세계에서 가든 유들 몰랐더니 흥보가 신세가 일종의 일이 될 줄을 어르니까 어르니까 옆보게 마누라 이런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냐 산중으로 산자건들 백불이기하죠 사들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이강경 삼부주 사법성 도방을 앞서건들 피디 내가 찍고 이정 사들 수 없고 주체야 응도가 서자 건들 양반들이 아무것도 악시여서 그곳으로 살 수가 없었지 그 곳으로 왔어 산단 말이냐 이렇게 흥보가 울며 불며 나가 그랑저랑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디 아 살 데가 없으니까 그 동네 앞에 빌 물방아 실도 자기 안병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시흥연동 폭독초를 당도하였겠다 여러 날 흥보 자식들이 잘 먹다가 굶어놓으니 모두 아사지경이 되어가지고 하루를 음성노래요 이런 돌이 쭉 나와서 조르는 뒤 한님이 썩 나서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가 고파 못 살겠소 나 육개장국에 살이 삶아

아진 뭐가 쓰면 좋겠소. 따 이 녀석차 임마 토족이 아니 육개장 그게 살살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녀석아. 또한 대 왜 난집여. 아이고 어머니 나 런종미봉 탄게 자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녀석아, 아이 보리밥도 없는데 용미봉탕에 자죽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들 나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또한 이미 썩 나시면 아이고 어머니 나 호박닭 한 시리만 먹었으면 좋겠소. 호박닭은 뜨거도 달고 식어도 달고 아 이놈과 입이 쫙쫙 들은 게 입에서 맛있지요. 한 시리만 갖다 주시오. 아이고 이 녀석아, 호박닭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때 배를 득득 긁고 나오는 놈은 흥부 큰아들이었다. 시애미 가지가 도치갖고 이놈이 이가 쭉쭉 빠져서 요상스럽게 생기갖고 썩 나와서 지금이를 한번 졸라보는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나는 옷도 싫고 밥도 싫고 밤이 날아지나 불매증이 생겨 참아온 벽이 있소. 흥부 마늘에 깜짝 놀래며 어따 이 녀석아,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고사하고 아이 병이나 없이 안 쓰겠느냐. 무슨 병이냐 말을 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노라고 나 장가 좀 보내줘. 흥부 마늘에 이마로 듣더니 선 던자리 구장 안지병

내가 성생아 듣고 보면 네 장계가 여태겠으면 죽은 간장을 보건며 기고 인자씨을 베끼었느냐 못 베끼고 못니

이라 다시 흥부 마을에 울음을 울고 있을 적에 흥부가 썩 들어오면 여보시오 마누라 이렇게 울음을 울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옴니 좀 갔다 오겠소. 아니 옴니는 뭐 하러 가시려고 그러시오? 환자밭을 호박아 태워서 환자 심이나 얻어다가 아 우리 군수관이 먹고 살이 할 것 아니니까 그래 가시나 좀 내오고. 아이고 영감 가지 마시오. 아이 왜 내가 가지 마란 말이야. 그 정성에 환자 묻고 도망간다고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절대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허허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로 꼭 믿고 막 댕기는가. 사구일생이지 참말 말고 그 가시나 좀 내오. 가서 어디다 뒀어요? 아이 남자 갔던지도 몰라? 뒤안 굴뚝 속에다 여뒀어. 아이고 얄구잖아. 아 왜 가슴 굴뚝 속에다 였단 말이오. 그런 것인가. 신민전 국상시 조대전에 어느 친구 한 분이 백리비쟁이 존존하다고 칠을 뱉기 싫어하니 아 칠 뱉길 돈이 씨야지. 그시림에 끓이시려고 여덟시 내오. 그리고 그대 도복이랑 내오. 아 도복은 어디다 뒀어요?

일단 장안에 들었지. 흥보마을에 있다가 알려보시오. 우리 집이 무슨 장룡이 있단 말이오. 아, 이 사람이. 아, 탈구장은 자네 장으로 안 한가 그래요. 참말 말고 얼른 내오소. 흥보가 칠층을 들어가려고 의복을 차리고 들어가는데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리를 볼 자심 절대 떨어지는 버림 버릴 두둑 조매야 조사 가끈을 달아 현재 터지는 흩만근 밥풀 간자주의 나도 뒤통을 하게 죽는다냐고 떨어지는 흥도 목을 신뒤로는 종종지어 콧뿜배 눌러뜨고 한 소리 나가 겁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소리 나가는 떨어진 무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다 팔짝을 들고 걸음어서 길게 뛰어 어식비식 흥부가 의식비식 들어가다가 한 생각이 났겠다.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내가 저다려 허시오 얘기는 그렇고 허소 얘기는 좀 보더니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 밖에 수가 없다. 흥보가 대문을 열고 쓱 들어가며 여 호방 귀신인지 모르지 호배이 나오면 아이여 박사라이쇼 참 잘 알아맞혔구만. 아이고 박사는 어쩐 일이쇼. 그 호방아 대하수막을 일으써 왔는디 들어주실란지 모르지. 아, 무슨 말씀이오? 그 환자 한 선만 주자. 그 환자 한 선만 주면 어른 자기들 구안하고 내가 가시리 가서 소매 동냥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착실히 갚아줄 터이니 그 환자 한 선만 주지. 아, 박시원 형님이 천석궁 부자인디 환자를 야시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오? 허허, 이 사람아. 행정 것도 놈에다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건 그렇지요. 박시원 그럴 게 아니라 품 하나 팔아보실래요? 아, 도저히 품 같으면 내가 팔고 말고. 무슨 핍기가 와서 말 좀 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영물이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개만 맞으면 곤장 한 개에 돈이 성냥 썩 30냥은 고바는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마삭 단냥까지 딱 지지긴 왔으니 그 품 좀 팔아볼라요. 흥부가 돈 말을 듣더니 어찌게 좋던지 내 팔타이니 그 돈 단당 얼른 길이 내줄 그냥 그리 하시오. 정하이지언 그 누구를 보고하리라 괴물을 딸 거년 고고 돈 타는 내 주인이 흥보가 받아들고 나 탄저우 단지 피하지 단저우 박흥보가 좋아라고 질척문 왔어라서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말아 시환자제 졸시오 돈 말아 돈 말아 부산 배가 고프니 떡국지 물로 들어가자 여보 떡국 장사 떡국 세 그릇만 주시오 떡국을 사서 마지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그릇을 사서 먹고 피지집으로 들어가서 여보 피지장사 피지 한 모신만 주오

아시구나! 어딘데? 대장간가 눈이야 잡자라서 눈나가 생이었구나.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바로라. 여보게 이 사람아 집안을 아직 어디 갔다가 집안 있다고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것이 도리올지 다 내가 이 사람아 단둘이 앉아서

말을 해간다 와. 그 뭐 말을 해간다 온다. 다자가 한자 한다 온다. 아이고 여보 영가. 영가 모신 줄대 몰랐소. 영가 모신 줄대 몰랐소. 이리고 시오지지 와. 어따 이 사람아 저리 좀 가소. 이 돈 큰 볼을 찾네 안가. 돈이 큰 볼을 찾네 안가. 돈난 산다 뭐 찰나 돈 찰나 산다 뭐 투잘난 돈 대구당 구러 줄래 받고 쩔어 동굴 동굴이 생겨온 생은 산을 찌고나 갇힌 돌 부기 공명이 웃은 돌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를 갔다 갔지 자고 늦을 식구나 졸시오 그뭐 말을 내가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여가 네 돈 근본이 면제리오 이수 변한 어다 왔소 원수 차이가 파소 변한 것도 왔소 분날 변한 것도 왔소 아직도 생한지로 변전 역시 돌게 없었나 지에게 하다 못해야 하나 찍으면도 꽃이죠 공돈한테 들어왔어 아이고 공돈이라니요 아이 공돈이라니 무슨 공돈이란 말이요 아이 사람아 주순돈과 다름이 없단 말일지 하시오 노상지 재물은 군자의 토리가 아니온디 주순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 갖다 놓으시오 우리 마누라는 언제든지 착한 마음이여 그렇지 여자가 그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외말말로 덜렁덜렁 오대기 무엇이니 내가 그러면 내력을 가르쳐줄 테니 들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르골 좌수가 병영영문이 잡혔다고 하지 그 좌수 대신으로 곤장 열 개만 맞으면 곤자 한 개의 돈이 성냥색이고 아 우선 바싹 단장 받아왔어 말 타고 가라고 해서 이 돈 갖고 두말할 것도 없어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로 옮기게 좀 쑤소 귀순이 많으니까 큰 가면 솥에다가 그저 다 푹 쑤어 그래갖고 코끝으로서 그저 죽말귀기 댕강 댕강 널찌락 몽땅 한번 먹어보시오 흥보 마루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주원가장 몇 번 팔아먹고 산다지 두루지 캄캄하고 사지가

집요. 아이고 영감 영감 지게 귀한 말이요.

말을 덕분 가지 마오. 응지가 양지되고 벌핀이 집안을 덕분 가지 마오. 응지가 양지되고 약지가 응지되고 백여정을 공원자 같게만 막고불변 종실을 골뱅이 그답디다 영감 가지를 빨다 별가

영감, 영감 부대 가지 마오. 흥부가 회를 왈칵 내면 야, 이 사람아 시끄럽네. 아, 대장군 사람아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아, 이 사람아 그런 것 말 한 번은 했다가 내미 알면 내 앞이 가니까 그 조용 좀 해서. 그러면 영감 부대 매아 맞고 오기를 바라겠소. 한 사람 큰일 났어. 아이 매 맞으러 가는 사람이 매 안 맞고 오면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매나 맞고 오기를 바랴. 흥부 자식들이 모두 나오면서 아이 아버지 아이 어디 가시나요? 어, 나 저 병영 좀 갔다 올란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그 패비나 한 그릇 사오시오. 오냐 밥 사다 줄 테니 좀 지달라라. 또 한 입이 나앉으면 아버지 어디 가시오? 병영 간다. 병영 가시거든. 그도 나도 떡이나 좀 한시리 갖다 주시오. 오냐 갖다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자기 뜻을 날 내놓고 내 다녀올 테니 마느라 정신 말고 아들 데리고 오시시오. 아침 밥을 지어먹고 노평을 내띠어간다. 하유 내띠어가면 신세가 나갔다는 것으로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복원 저런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강정은 높은 집에 부이기게 영화가 좋아하고 잘싸더니 나를 모신 팔자가 니 배뿜이란 말이기게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욕을 하시시야. 그냥 저런 평양에 물어를 단도하냐. 친한데 아버지 대장이요 내려 구부모지요 숙정패로구나. 신사대와 우장 같은 육자무침 군로사정들이여 이리 가고 저리 갈죠. 이때요 흥보나 본래 안 썼던 사람이라 벌벌벌떨 변속 들어가라.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삼육군기로 안이를 가마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에서 매를 만지라고 야단이 났겠다. 흥보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진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내가 여기 한번 엎드려봐야지. 벌기는 볼기를 내놓고 산문 밖에 가서 이만 하고 엎드실 적에 사령 한 쌩이 나오며, 허 참 형, 배경 산업 쪽에 볼기들 분놈 생기란데. 흥보가 있다가 매 맞으러 왔지. 아니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내야. 한 사령이 딱 보더니 어여 박사라이쇼. 참 잘 알아맞췄구만. 박시안 안두야소. 흥보 깜짝 놀래며, 아니 안두다니 뭐가 안두야. 박시안 대신으로 어른님이 내 솜씨에 곤장 10개 맞고 돈 30장기를 모지고 발시 갔소. 흥보가 기가 맥겨. 아이고 이 사람아, 그림이 어떻게 생겼던가. 말 마시오. 시털 시험에 아기야 이님이 간디필이 쭉쭉 빠져가지고 아기야 잘 마십디다. 옳지 우리 집 마누래가 날 다녀가시오. 가지 마시오. 밤새야 두루 울던지. 뒤집교섭이라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하였구나. 번수원래대 그래 한가 수박을 다찾더러 나론가 내게라도 아래.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박보건 저러고 내 신세냐 내 팔자.

가시루고 구원을 다들 묻고

그 피라디나 피경가신 우리 정간 병개도 가지 받고 무사가이 돌아오시라 하나님 저뜨 피라디나 피 길을 타고 한편을 받아보지 자기 영재에 올라오거나 흠몸 안에 우르르 달려들면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비행까지 갔다 오시더니 배를 얼마나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상치나 좀 봅시다 흠보가 회를 왈칵 내면 놔두게 이 사람 아, 요망치럽게 자네가 가지 말라고 밤새도록 조르고 울더니 뒤집교 세비라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해버리고 내 매한게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지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흥보가 다리를 툭 걷어올리면서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여 전부 좀 보소 매 맞았는가 흥보만 내 좋아라고 아이고 영감 매안 맞았으니 얼마나 좋소 이 사람이

배를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배를 아니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그 배 맞을 것인가 이 사람아. 흥보마루래 좋아라. 흥보마루래가 좋아라고 주말 주면 누구를 그래. 어시고 좋구래. 영감이 어깨저께 평영지를 떠난 후 후원은 나타를 믿고 부대배를 맞지 말고 부다가 뒤돌아 오시라 주자가 죽수로 빌었더니 배하지 마고 돌아오지 이런 경사가 또 있지라.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나는 졸대 널 씌우라 조시우 어시구나 어시구 어시구 지워다 조대 이런 경사가 또 있지라. 흥보마늘에 한참 돌다가 아이고 영감 좋은 건 내미오 굳은 건 행지가 아니라고. 아 우리가 시숙댁에서 나온 지가 언제요? 시숙댁에 건네 가서 전국간에 무엇이든지 좀 가지고 오시오. 허허 이 사람 배 맞고 돈 벌어갖고 온다니까 거기다가 축수를 해가지고 배도 못 맞게 오면서 이제 형님한테 가서 전국간에 얻어와. 형님이 선심을 써가지고 쌀말이나 주시면 모르되 만약 돈이나 주시면 어떨 것인가. 아이고 영감도 아 우성씨 포로 자꾸 쌀 찾을 거 뭐 있단 말이오. 아 포로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자네가 포리 이름을 다 아는가. 아 그건 몰라요. 허허 참 어디 알아보소. 쌀보리 동보리 겉보리 늘보리 회보리 아 그건 모른단 말이오. 야 이 사람아 그 보리가 아닐지 수양산 봉디 보리는 자네 모르네 그려. 봉디 보리? 아 봉디 보리가 따로 있다요? 허허 이 사람이 아이 봉디로 허리를 부지른 봉디 보리 말이시. 아이고 영감도 참 아 오래간만에 건네갔는데 그래도 그 시숙께서 그럴 리가 있겠소? 어쨌든 한번 건네갔다 오시오. 그래 매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사 일반이니 내가 건네 가야지. 흥보가 건네 가는디 흥보가 건네 간다 흥보가 건네 간다 흥보칠대를 못하시며 절대 떨어져 허파대 버릴도 종종 되어 허풍배를 더 뛰어 다 떨어져 허파대 시대를 총총 깨어 높은 변도를 얻고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놀부 심술 대목부터 흥보 놀부집을 건너가는 대목까지 전체 46분 40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동편제 명창 강도근의 소리였고요.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강도근 명창이 타계하시기 3년 전인 1993년 73세 나이에 녹음한 자료였습니다. 명창이 자신의 소리를 녹음하는 것을 기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녹음을 미루셨는데요. 더 나은 소리를 녹음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더 완전한 소리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이분의 젊은 시절의 성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된 건데요. 요즘에도 연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지금 그 실력을 녹음을 해서 음원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꼭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강도근 명창께서도 그런 부르셨던 거죠. 그래도 1993년 73세 나이에라도 녹음을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강도근 명창의 흥보가 감상해 보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

장도근의 흥보가 감상 첫 번째 순서로 보내드렸는데요. 이후 두 주간 동안 이 흥보가 감상 더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시나위 합주 골랐습니다. 시나위 합주는 연주에 참여하는 여러 연주자들의 합이 중요한 음악인데요. 함께 할 때는 함께, 따로 할 때는 따로, 따로 또 같이 하는 정신이 기반이 되는 음악이 시나위입니다. 시나위를 연주할 때 합주, 독주가 모두 중요한데요. 독주를 할 때는 자신의 음악이 가장 두드러지게 하려는 그런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하고요. 또 합주할 때는 다른 이들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열린 부분이 중요한 음악입니다. 오늘 시나위 합주 기대되는데요. 한세연의 피리, 서용석의 대금, 박혜선의 해금, 지미자의 가야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박천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깊이와 넓이, 조화를 두루 갖춘 충만한 연주였죠.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서로 들으면서 약간은 들떠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연주 속에 보이는데요. 시나위 합주 들으셨습니다. 한세연의 피리, 서용석의 대금, 박혜선의 해금, 지미자의 가야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박천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비나리 듣겠습니다. 비나리는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고사연불에 해당하는 선고사, 그리고 뒷연불인 후고사로 이루어진 음악이죠. 치국잡기와 액풀이 살풀이를 들을 수 있는 비나리를 황미인 왕의 소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상이 뿐이 거상쌀 거상버섯 달상이라 장인 삼촌 복채쌀 동네방네는 불난쌀 이웃지간 회살쌀이요 도장난 되는 실물쌀

원근 행내 출입을 왕래할 때 동으로 가면 재수소망, 서로 가면 만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가시면 소원성취.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복과 소망 모두 이루라는 내용,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소리죠.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서도잡가 뱃다라기입니다. 뱃다라기는 뱃사람의 애환을 담은 곡입니다. 행선하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3년 만에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3년상이라 생각하고 아마 마지막 제사를 지내는 그런 순간이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 돌아온 걸 보더니 혼이 돌아온 걸로 아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눈물겹고요. 끝부분에서 부모님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시죠. 일호일랑은 밥을 빌어다 죽을 쑤어 먹을지라도 뱃사람 노릇은 다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애 지화자자 좋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지화자 좋다 하고 마무리하는 거겠죠. 그와 같은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곡 서도잡과 뱃따라기 듣겠습니다. 유지숙 신정의 오복녀 세 분의 소리고요. 오복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여보야 찾아
1: 여보야 찾아
0: 너를 줘라
1: 너를 줘라
0: 빨리 줘라
1: 빨리

서도잡과 배따라기에 이어서 자진 배따라기까지 감상해 보셨습니다. 유지숙, 신정혜, 오복녀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여러분 충분한 휴식 취하시기 바라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사회는 꿈도 직업도 일찍 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온전히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는 일찍부터 한 분야에만 매몰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화선의 생각인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몇 살에 이거 하고 또 몇 살에 저것도 해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 앞에서 넓은 경험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말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넓게 경험할 시간을 더는 미루지 말고요. 자신에게 좀 넉넉하게 내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경험하는 게 좋은 건 알지만 막상 하던 거 내려놓고 다른 걸 해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것도 두렵고 딴짓하다가 늦어지는 거 아닐까? 괜히 조바심도 생기고 그래도 가끔은 정해진 답 없이 그냥 해보고 싶은 걸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뭐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실 때 다시 듣기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재방송 있습니다. 감성 듀오 우드 염정재 너영나영 듣겠습니다.

결마루의 To the Universe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6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넓게

0: 기후 변화로 해마다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뜨거워지는 여름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 이웃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런 날씨에 우리 곁의 식물들은 또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샐러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샐러드는 그 샐러드가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어떤 다른 의미의 샐러드입니다.
0: 네. 샐러드 연맹 이름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샐러드만 먹는 곳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샐러드 연맹은 약간 네. 느슨한 연결을 지향하는 이제 식물 랜선 공동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식물을 공부하는 동물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샐러드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제 풀을 먹는 동물들이 식물을 사랑하게 돼서 만든 모임이어가지고 네. 샐러드 연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손연주 지부장님이 샐러드만 드실 것 같이 생겼는데 곰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생각 이상하다. 곰이 채식주의자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지 않아요?
1: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단군 신화의 옥녀가 네.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 어떤 캐릭터로 부캐로 샐러드 연맹에서 활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아 약간 곰 하면 우리가 남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최초의 곰은
0: 여자였다.
1: 여성이었고
0: 네.
1: 그리고 또 쑥과 마늘을 먹어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아, 샐러드 연맹의 그 지부장으로 아주 적합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곰 캐릭터 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샐러드 연맹의 웅님이십니다.
1: 아.
0: 자, 그럼 이제 본인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1: 아, 저는
0: 네.
1: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샐러드 연맹에서 고메타를 쓰고 공이라고 부캐를 설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손연주입니다.
0: 네.
1: 이제 본캐는 식물원의 가드너로 또는 현재는 지금 수목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구구절절 드립니다.
0: 근데 저는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식물을 잘 만지는 가드너 뭐 이런 분들이 조금 터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도구를 이용해서 흙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시간도 좀
1: 길죠.
0: 있고
1: 맞아요.
0: 네. 식물이 이렇게 작은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크고 억센 식물들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그 식물을 약간 몸으로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1: 아무래도 생각보다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이긴 합니다.
0: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하세요. 손에 물 한 방울 흙 한 줌 안 잡아봤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사실은 곰 같으신가요?
1: 저 곰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0: 샐러드 연맹 굉장히 이제 궁금했었는데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식물을 위주로 활동을 하는 동물들의 모임인 것. 이것도 이제 궁금한 점이에요. 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동물이라고 하셨어요?
1: 아, 제가 이제 세계관을 처음에 이제 만들 때
0: 네.
1: 뭔가 자연을 우리가 다루고 이야기하는 모임인 만큼 뭔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동등하게 우리 모두 다 같은 어떻게 보면 생물이고 동물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사람이라고 칭하지 말고 그래도 동물이라고 칭해서 우리 모두
0: 네.
1: 이제 곰의 탈을 쓰듯이
0: 네.
1: 토끼의 탈을 쓰고 다람쥐의 탈을 쓰고 우리 하나의 또 다른 생물이 되어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0: 언제부터 이거 하신 거예요?
1: 샐러드 연맹의 한국 지부는 2020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딱 팬데믹 시기예요.
0: 그때 좀 더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1: 제가 원래도 식물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0: 네.
1: 딱 식물원에 첫 취업을 했었을 때 팬데믹이 터져서 정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야외 활동도 자제하고 다 집에 있으라는
0: 네.
1: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출근은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0: 이제 전시도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하려고 왔는데 정말 아무 활동도 할수 없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아,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한테 내가 따로 자연에 대해서 뭔가 전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탄생하게 된 게, 네, 샐러드 연맹입니다.
1: 그런데 샐러드 하면 사실 좀 외국에서 먹는 음식 같잖아요.
0: 아무래도
1: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물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0: 아, 그쵸, 그쵸.
1: 네, 그러면 이게 한국 샐러드 연맹이면 저는 한국 나물 연맹이 아니고 한국 샐러드 연맹이 이게 어디 먼저 있었던 건가요?
0: 아, 이제 샐러드 연맹은 원래 이제 여러 나라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 지부가 지금 이제 20년도에 처음 이제 생겼어. 이제 샐러드 연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일단 세계관을 좀더 설명드리자면,
1: 네.
0: 한국 지부의 이제 탄생은 2020년도에 4월 5일 딱
1: 네.
0: 식목일로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정확한 탄생 연도가 막 이제 식목일이냐 하면 그렇진 않지만,
1: 네.
0: 이제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식목일에는 그래도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탄생일로,
1: 날짜를,
0: 네, 정해지게
1: 네.
0: 되었다고 합니다.
1: 아, 뭐, 성탄절도 그날이 꼭 예수의 생일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0: 아,
1: 있어요.
0: 그쵸, 그쵸.
1: 네, 그러니까 그런 건
0: 그쵸,
1: 거죠.
0: 그쵸.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1: 네. 아, 그러면 샐러드 연맹은 여기저기 있긴 있는
0: 그쵸,
1: 거군요.
0: 그쵸.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슬로건으로 넘어가서 슬로건을 보니까 알면 맛있다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뭔가요?
0: 이것도 이제 독특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슬로건인데,
1: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신 그 최재천 교수님을 엄청 존경하는데요.
1: 네.
0: 최재천 교수님께서 하는 말씀 중에서 항상 알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생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정말 할일 없이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모두 그 생물을 사랑하고 이제 그 생물에 아끼게 된다라는 이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만든 샐러드 연맹의 창단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내가 먹고 있는 식물을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게 돼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제 샐러드 연맹인 만큼 알면 사랑한다보다는 알면 맛있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알면 맛있다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1: 강령은 네 가지나 있어요. 강령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아, 네. 강령 부끄럽지만 네 개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 강령은 식물 앞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제가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칭하지 않은 이유랑 같이 이제 맞닿아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암과 모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계가 자꾸 생기게 되는데, 저 또한 사실 계속 알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더 당연한 속담이지만 좀더 겸손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두
1: 이게
0: 번째. 네.
1: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더 많아진다와 통하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알면 알고 어떻게 보면 계속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1: 네.
0: 이렇게 틀리게 될까 봐 조심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 그 당시는 틀리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내가 너무 쉽게 표현한다고 조금, 아, 정보가 누락되고 속단했구나 하는 아찔한 경험도 종종 있어서, 아, 좀더
1: 뭐라고 표현을
0: 겸손하자.
1: 했는데 머릿속에서 어제 읽은 논문에서 그게 100%는 아니라고 했는데 막 이런 지식이 지나간다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그러면 또 약간 이렇게 돌려서 계속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무엇의 일종이거나 무엇과 비슷한 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0: 맞아요, 맞아요,
1: 돌려서
0: 맞아요.
1: 표현을 하시는 거죠. 또그 다음은요?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식물과 함께하기 위해 지구를 지킨다.
1: 네.
0: 이건 사실 이 당시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큰 의미를 담진 않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이제 발행을 하면 할수록 가장 힘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세 번째 강령인 것 같아요.
1: 우리는 보통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식물을 지킨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더워지는 것도 사실 식물이 좀더 있으면은 나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0: 아,
1: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근데 여기 강령은 식물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킨다더라고요.
0: 맞아요. 저는 일단 저는 업을 식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식물에게 위안을 얻기도 하고 식물을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식물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식물을 이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만큼 이 친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당연히 있는 게 아닌가
1: 네.
0: 생각을 해서,

0: 이런 글을 쓰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령은요?
0: 네 번째가 식물은 재밌다. 하지만 강요하지 말자입니다.
1: 그러니까 약간 알면 맛있고 알면 재밌는데 그거는 이제 알아야 일어나는 감정들이니까
0: 그쵸, 그쵸.
1: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0: 그쵸.
1: 거군요.
0: 저도 식물을 참 좋아하고 좋아한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누군가는 너무 찰떡같이 알아듣고 깨달아가고 좋아하게 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아닐 수도 있어서 아, 그래.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이렇게.
1: 맞아요. 그 경험이 없으면 아직
0: 그쵸.
1: 아직 거기에 닿지 않았을 수도
0: 맞아요,
1: 있는
0: 맞아요.
1: 거겠죠. 그럼 지부장님은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냥 기획하는 거였던 거예요?
0: 아, 원래는
1: 수목원에서?
0: 수목원에서는 처음에 이제 전시 기획이랑 교육 쪽을 맡아서 이제 제 업무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다 보니까 사실 제 업무보다는 정말 정원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농사도 짓고, 네, 그래서 토종벼도 키우고요. 그래서 막 탈곡도 하고 피도 뽑고. 네, 뭐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수목원에 있는 전반적인 활동들은 다 가드너 선배들 도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이런 랜선 모임까지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0: 맞아요.
1: 그것도 좀 바쁜 일이잖아요, 나름.
0: 그쵸. 쉽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사실 그래도 팬데믹 시기에 제가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정원에서 일을 하기만 하고 제 본업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하진 않았을 때니까 이 업을 함으로써 제가 이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점점 저도 뉴스레터를 발행하다 보니까 욕심이 커져서 또 많이 쓰게 되고 또 다른 오프라인 활동도 기획을 하고 이렇게 농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 지금은 본업보다 이게 더 먼저인가요?
0: 아, 그래도 돈을 받고 하는 본업이 중요하죠. 지금은 사실 제가 가드너로 일을 하진 않고 국립수목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 좀 잦아서 일단은 출장을 우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비축을 위해서 네, 약간 그 어떻게 해야 이 샐러드 연맹과 본업 간의 이 에너지 균형을 잘 맞출지 고민하면서 발행하고 있는 것
1: 네. 근데 벌써 6년이 되신 것 같아요?
0: 같아요. 맞아요.
1: 맞나요? 네.
0: 네, 딱 올해 대서로 이제 7월쯤에 이제 딱 6년을 채웠습니다.
1: 뭐, 재미가 있으셨으니까 이걸 꾸준히 하신 걸거 아니에요? 뭔가.
0: 그쵸,
1: 그죠?
0: 그쵸.
1: 그 비결, 비밀, 뭐였나요?
0: 처음에는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하고 계속 발행을 했었는데 발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발행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본캐인 소년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인연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가 가장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옹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자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랑 연결돼서 소소하게 식물 사진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힐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본업을 하면서 느끼는 갈증을 샐러드 연맹에서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 이런 저의 프로젝트들을 다들 기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힘이 나서 계속 일을 벌리고 눈덩이처럼 이제 소소한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샐러드 연맹에서 얻은 힘으로 본업을 하시는 건가요?
0: 그런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데그 머위로의 초록이 짙은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대금 어휘로의 초록이 짙은 들으셨습니다. 샐러드 연맹의 손현주 지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 연맹에서 그 하는 활동 중에 뉴스레터가 가장 오래된 프로젝트인가요? 식물 알림장?
2: 네, 맞습니다.
1: 네, 이거 어떤 내용을 담는 거예요?
2: 말 그대로 이제 24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에 대한 소개랑 그 절기에 관찰할 수 있는 식물들, 곤충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뉴스레터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 뉴스레터에 그 해당 절기에 볼 수 있는 식물들 사진을 넣어서 빙고 게임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이제 그때그때 이제 그런 삘에 따라서 만우절에는 네. 이제 거짓말 같은 식물 맞춰보기 퀴즈를 넣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변주를 넣으면서 네, 가장 오래 발행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1: 절기를 아는 것도 조금 나이가 있어야지 알게 되잖아요.
2: 아, 그쵸.
1: 어릴 땐 잘 몰랐거든요, 저는.
2: 네네.
1: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절기가 사실 예전에는 절기가 무서워 그냥 딱딱 맞아 떨어져였다면 지금 기후가 좀 많이 변해서 식물들도 조금 다른가요, 어떤가요?
2: 식물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 날씨에 따라서도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1: 네네.
2: 1, 2년만 가지고 빨라졌다 느려졌다

0: 맞다 판단은 할수 없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봄뿐만 아니라 여름 꽃이랑 가을 꽃까지도 개화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뒤죽박죽 이제 바뀐 걸 관찰하면서 이게 정말 올해만의 문제인지 앞으로 계속 쌓여가는 문제인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올해 7월에 업무차 백두산에 다녀왔었는데 20년 동안 백두산에 다니시면서 식물을 안내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내가 백두산 서파 서쪽 지역만 이제 해도 예전에 20년 전에는 기온이 높아도 한 27도까지 올랐는데 요즘은 정말 예산일이 아니게 35도가 훌쩍 넘는다.
1: 백두산도.
0: 네, 그러니까 자기는 기후변화가 분명히 실존하고 이게 정말 빨라진다고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식물 공부를 하고 자연에서 보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길게 이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들도 이렇게 느낀다는 걸 보면 확실히 예산일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 오, 갑자기 약간 무서워지면서. 근데 우리 지부장님은 그냥 뭐 개화 시기 남부, 중부 또는 뭐 1월, 2월도 있는데 왜 절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셨어요?
0: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절기를 잘 알던 건 아니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해야 하나 하기에는 너무 좁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는 조금 일주일보다는 길면서 한 달보다는 좀 좁은 주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실 절기를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절기를 쓰다 보니까 알게 되고 이제 주변 분들이 사실 네가 쓰는 절기보다는 내가 절기를 더 알려줄게 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책을 통해 읽기도 하면서 이게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절기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식물하고는 딱이잖아요. 왜냐면 뭐 농사가 절기랑 딱
0: 맞아요.
1: 맞게 돌아가는 것인
0: 맞아요.
1: 만큼 식물들하고 절기는 진짜 너무 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0: 맞아요.
1: 끈끈한 관계인데, 그렇게 우연하고 개인적인 계기로 하셨지만 점점 내가 절기로 하길 잘했다 이러실 것 같아요.
0: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절기를 발행할 때마다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하게 이렇게 파동치면서 돌아오는 이 절기의 이 계절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상들이 이런 걸
1: 그죠.
0: 만들었고 적용을 했을까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절기마다 이그 이야기를 담는 식물들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정하세요?
0: 제가 다행히 어떻게 보면 식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서 주로 활동할 때는 정말 제가 도시에서 보이는 식물들 위주로 그리고 정원에서 일할 때는 정원에서 보이는 식물들 지금은 이제 숲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숲에서 보이는 식물들을 주로 또 담기도 하고 하지만 독자분들 대부분이 도심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지금 6년째 발행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진 데이터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올해 찍은 사진 플러스 예전에 찍었지만 지금 피고 있는 혹은 열매가 맺고 있는 식물들을 이렇게 넣어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개나리가 너무 일찍 피면 다른 사람들은 미친 개나리 이럴 때 있어요.
0: 그쵸, 그쵸,
1: 왜 그래? 개나리야, 왜 그랬니?
0: 그쵸. 맞아.
1: 이런데 조금 더 예쁜 이름으로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절기를 막 앞서거나 뭐 이런 식물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0: 예쁜 이름으로 사실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고, 학문적으로는 불시계화라고 하기는 합니다. 네.
1: 불시개화. 그렇군요. 왜냐면 때로 좀 식물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거 말고 좀 다르게 부를 예쁜 이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창립 이듬해 이제 활동을 재미나게 하셨더라고요. 식물 독서 모임, 도시 식물 탐험대, 뭐 그린 맵 산책, 영화 속 식물 읽기, 뭐 생각나는 재미났던 일들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 밖에도 이제 6년째 되다 보니까 막 여러 활동들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남는 활동들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도시식물 탐험대 독립출판한 게, 그 과거 일 중에서는 가장 뿌듯했던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 네.
0: 뉴스레터를 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휘발되다 보니까 매년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0: 그러면 이제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도시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잘 모아서 그냥 얘는 몇 센치고 언제 꽃이 피고 이런 도감 같은 정보보다는 도감의 형태를 띠되 좀더 재미있는 정보, 맛있는 정보, 특이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출간을 했던 경험이 또 뜻깊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덕질하듯이 알림장, 식물 알림장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를 보다 보면 참 대단한 게 배경으로 보이는 식물도 정말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식물로 고증을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1: 계절에 맞게.
0: 맞아요. 계절에 맞게 혹은 계절에 맞지 않게. 근데 그것도
1: 오.
0: 다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아, 이거를 좀더 나도 이참에 깊게 들여다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해서 이제 글로 썼던 걸 프로그램화해서 마루미 나리에티나 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나 토토로나 이런 영화 속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식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숨은 설정을 찾기도 하고 오게티를 찾으면서 오게티였지만 사실은 이게 영화의 그 감독의 의도였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리즈를 발행하기도 했었어요.
1: 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1: 근데 왜냐면 이제 저희는 애니메이션 보통 더빙할 때 인물 보느라고 꽃이 있구나. 그냥
0: 그쵸.
1: 그렇게만 보고 저 꽃이 무슨 꽃이구나 이렇게 보진 않는데 사실은 그런 곳에도 굉장한 디테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0: 그쵸.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고 배경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 식물들만 봐도 우리가 숨은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 혹시 뭐 유명한 드라마 보실 때도 아 저거 석달 먼저 찍었구나 뭐 이럴 때 없으세요? 꽃이 저기 있는 꽃이 왜 저게 피었어? 석달 먼저 찍었네 이러실 것 같아요.
0: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드라마를 많이 안 봐서 근데 예전에 영화 보거나 했을 때는 그런 건 있어요. 조선시대 배경으로 혹은 뭐6.25 전쟁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보면 조선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외래식물로 들어왔던 식물이 막 한가득 피어있다 이러면 아 저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설정 오류다 막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이제는 좀그 화면을 인공지능으로 만져야 되겠네요.
0: 그쵸.
1: 그걸 이렇게 틀리지 않게.
0: 완벽한 그쵸 고증을 하려면 좀 바꿔야겠죠.
1: 네, 아이디어가 넘치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재밌어 보였어요. 어린이 책, 식물 찾아 걷자, 우리 동네 한 바퀴, 도시식물 탐험대, 뭐 이런 거?
0: 맞아요.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도시식물 탐험대 독립출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독립출판물을 보고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더 식물을 많이 추가하고 좀더 내용을 많이 넣어서 어린이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받아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지만 이제 그래도 시리즈물로 책이 나와서 도시식물 탐험대, 도시나무 꽃 탐험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이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잡초라고 불리지만 도시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저절로 자라나는 풀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다면 두 번째 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대한 꽃과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이제 출간을 했었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그러니까 대중이 잡초인 거잖아요. 꽃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서 몇몇이 꽃이고 우리는 초대는 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잡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어릴 때는 식물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도 잘 모르지 않나요?
0: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가다 보면 오히려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식물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반짝반짝하면서 이름을 말해주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더 많은 관심사들이 생기면서 그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식물들이 잊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1: 그때부터 이제 학원으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와, 그러면 그 다양한 방식으로 식물들을 만나시는데, 뭐, 함께 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0: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이번 기회로 뭔가 식물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다.

0: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먹거리에 대해서 다룰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되면 내가 정말 흙을 만져본 일이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와서 흙을 만지면서 뭔가 식물을 캐보고 먹고 하는 활동을 해서 좋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이게 랜선 저희가 공동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아, 내 출근길에 이렇게 많은 식물이 있었는지 몰랐다, 뭔가 뿌듯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금치 사면 흙 묻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러면서도 살짝 흙도 만지고 콩나물 뿌리도 다듬고
0: 그렇죠.
1: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돼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식물의 원형을 만나거나 이런 일이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미 너무 다듬어져 있고, 열매만 보거나 뿌리만 보거나 잎만 보기 때문에 그 식물의 전체 형태가 어떤지, 잎만 보는 채소 같은 경우는 상추만 해도 우리 상추꽃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텃밭을 해보지 않으시면 정말 알수 없는.
1: 심지어는 상추도 꽃이 피었었어? 이럴 때도
0: 그쵸,
1: 있더라고요.
0: 그쵸.
1: 굉장히 이쁘게 피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웅님이 그 식물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웅님의 삶인 거잖아요.
0: 그쵸.
1: 이게 좀더 설명해 주신다면, 식물하는 삶.
0: 제가 굳이 이제 식물이라는 이 명사를 동사화해서 이제 표현한 이유는, 처음 제가 가드너일 때이 활동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식물을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뭔가 특히 밖에 있는 정원이나 땅을 갖는 건 정말 힘들고, 베란다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1: 많아요.
0: 저도 그 당시에는 20대 청년으로서 원룸 한 칸에서 내가 어떻게 빚을 받아서 식물을 키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식물을 꼭 키우거나 가드닝을 하거나 혹은 내가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안다거나 이런 몇몇 그런 활동들로만 식물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식물을 먹고 가다가 보고, 내가 오늘 마트에 갔는데 채소를 봤는데, 이번에 제철 채소 확실히 겨울 되니까 이제 딸기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식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식물이라고 이제 포괄적인 단어를 쓴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포함하고 싶고,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식물한다, 식물하다라는 동사를
0: 맞아요.
1: 만드신 거군요. 식물하는 삶으로 바뀐 이후에 삶이 많이 바뀌었나요?
0: 사실 저는 식물이 저한테는 사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부의 대상이고 업이고, 어떻게 보면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계속 꾸준히 갈고 닦으면서 알아가야 될 대상이기는 한데, 굳이 이제 샐러드 연맹의 전후로 저의 웅이라는 사람의 이 변화를 꼽자면, 일단 약간 덕질하듯이 식물의 바다를 유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강령 세 번째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뭔가 지구를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활동을 쓰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가 바뀐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네, 뭐 쓰레기를 덜 배출하고 텀블러 쓰는 거를 좀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내가 서명 운동에 참여하거나 좀더 고민하게 된다든지 하는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와, 이제 나중에는 식물하는 삶 이후에 곰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요.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리딩톤의 Urban Tree 함께 하시죠.

0: 리딩톤의 Urban Tree 들으셨고요. 오늘은 식물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샐러드 연맹의 손현주 지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농사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계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퇴색할 수밖에 없죠.
1: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네. 있는 절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뭐 경칩, 동지, 하지 네. 이런 절기 말고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요.
0: 네. 학생들은 그런 걸 좀 잘 알고 있던가요? 어때요?
1: 학교에서 사실 많이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군요. 근데 절기를 제대로 아는 거는 자연과 친해지는데 좀 중요하지 않나요?
1: 많이 중요하다고 저도 알게 되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절기는 이제 자연의 달력이고 또 네. 음력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태양력 기준이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절기를 알다 보면 또 식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조상님들의 이 세시 풍속이랑도 관련이 있고 또 이게 뭔가 절기에 맞춰서 자연의 변화를 또 읽다 보면 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는지 자연이 바뀌고 있는지 좀 더 날카롭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생기다 보니까 꼭 자연을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어도 절기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절기와 자연의 흐름이 지금 이제 좀 많이 어긋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절기를 바꾸긴 어렵잖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절기가 많이 어긋났냐 하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변칙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지금 올해 여름만 해도 열돔 현상이 너무 심해서 네. 지금 남쪽이랑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서 지금 너무 가물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들이 확실히 많이 생기는 것이 조금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연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게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네. 혹은 내가 아껴하는 이 자연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 관찰을 일단 우선 하고 싶어요. 그게 샐러드 연맹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샐러드 연맹이 엄청 커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1: 커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0: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 왜 제가

0: 커져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냐면,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 기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우리가 잘 알려면, 식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걸좀 읽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식물이 왜 지금 먼저 이렇게 개화를 해버렸을까라든가, 이 식물이 왜 지금 여기서 안 되는 걸까라든가, 뭔가 그런 걸 보면서 또 기후와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샐러드

0: 집 앞에 공원만 봐도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이 있고
1: 맞아요.
0: 그걸 또 어른들이 사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책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쓴 도시식물 탐험대나 혹은 도시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1: 네.
0: 아, 도심 속에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있고 이 식물들이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토끼풀 같은 경우도 토끼풀 꽃이 당나라 시대 때 도자기 포장하는 뽁뽁이 같은 완충제고 예를 들어서 토끼풀 같은 경우도 토끼풀 꽃이 당나라 시대 때 도자기 포장하는 뽁뽁이 같은 완충제로 쓰였대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이제 정보를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고
1: 네.
0: 또 아이들도 사실 토끼꽃 하면 꽃반지 만들고 이런 것들만 알았지만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우리도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1: 네.
0: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천천히 발굴해 나가면서 뭔가 멀리 나가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식물들부터 친해지고
1: 네.
0: 내가 등교길, 하굣길, 그리고 뭐 학원 가면서 보이는 이 식물들이 오늘은 잎이 더 났네, 꽃이 폈네, 혹은 누가 이제 뽑아가지고 없어졌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길러주는 것으로도 저는 일단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샐러드 연맹에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0: 아, 샐러드 연맹 일단 뉴스레터를 먼저
1: 구독하고
0: 가입을 해주시면 네. 거기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혹은 이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창구가 뉴스레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있는 활동들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식물에 아직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하는 청취자분들께 약간 가이드를 해주신다면?
0: 식물은 우리한테 이제 약간 관심을 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식물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바뀌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도 식물에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고개를 들어서 나무 한번 바라보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쪼그려서 강아지 풀이 있네 하고 바라봐주는 이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뭔가 그냥 내 하루가 똑같았던 쳇바퀴 같던 하루가 좀 더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지부장님이 알고 나서 더 맛있어진 식물은 뭐였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식물들 중에서 달개비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다계장풀이요.
1: 앞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해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에 마음이 머무는 곳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샐러드 연맹의 손현주 지부장과 함께 했는데 식물을 향한 마음 하나로 이렇게 오래 또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넓혀왔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나 봐요.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오동나무판 위에서 명주실이 내는 가야금의 정겨운 울림, 단단한 대나무 관을 뚫고 나오는 피리와 대금의 서늘하고 깊은 숨결. 우리 국악기들은 저마다의 재료와 결에 따라서 고유의 소리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악기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직관적으로 가슴을 울리는 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꾼의 단단한 목청이 아닐까 합니다. 삶의 희로애락이 오롯이 실린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이토록 깊게 마음을 울리는 악기가 또 있을까 싶어지는데요. 자연의 재료들로 빚은 악기 소리와 소리꾼의 깊은 숨결이 어우러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소리울의 구음과 연주로 서울 풍류 첫 곡으로 듣고 올게요.

오동나무, 그리고 무두질한 동물의 가죽까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숨쉬던 소박한 재료들은요, 장인의 손길과 연주자의 숨결을 만나는 순간, 비로소 저마다의 목소리를 얻게 되죠. 말도 마음도 없던 자연의 조각이 악기가 돼서 사람의 슬픔을 대신 읊조리고 기쁨을 터뜨리는 가장 솔직한 통로가 되는 셈인데요. 전통음악이 지닌 진정한 힘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꾸밈 없는 악기의 담백함 위에 연주자의 정성과 호흡이 더해지면서 가슴에 오래 남는 진한 여운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는 또 어떤가요? 그 어떤 뛰어난 악기도 흉내낼 수 없는 진한 감동과 울림이 있죠. 인공적인 소리와 빽빽한 소음 속에서 무뎌졌던 감각들도 우리 소리가 지닌 이 선명한 울림 앞에 서면 다시 깨어나곤 합니다. 이 시간,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우리 소리의 매력을 듬뿍 느껴보시죠.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 이렇게 간편한 차림새로 유람하는 소리 전해드릴 텐데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편안한 마음으로 유람하듯 즐겨주세요.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병창 죽장망해 듣고 옵니다.

차가워. 아.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병창, 죽장망해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국악 관련 내용으로 코너 꾸미고요. 2부에는 본격적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봐야죠. 오늘은 한정영의 귀명창과 사라진 소리꾼 가운데 일부분 준비해봤어요. 조선시대 판소리 이론을 정립한 동리신재효와 시대의 한계를 극복한 여류명창 진채선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죠. 2부는 본래 음반 한 장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한 장의 음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색다르게 꾸며봅니다. 올해 축제 무대를 함께한 출연진들의 음악을 모아서 작은 축제, 작은 음악회처럼 즐기실 수 있도록 판, 여러 울림을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고요. 황성 맹인잔치를 가기 위해 올라가는 각 지역의 맹인들이 지역의 노래를 자랑하면서 여정의 고됨을 푸는 장면이 담긴 민요 연곡 만나보시죠. 판소리 뮤지컬 청 가운데 봉사들의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광원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예요.

가운데 봉사들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이광원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청취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닉 팝그룹 락의 연주로 하나 되어 듣고 오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찾지. 하오면 제가 처음으로 여자 소리 광대가 되겠습니다. 뭐라? 갈수록 태산이었다. 신재효는 고개를 돌려 김세종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김세종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일단 소리라도 들어보시죠. 아니, 그 전에 이 아이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소리를 배우려 하는 것이냐? 신재현은 김세종의 말에 손을 내젓고 아이에게 물었다. 그것은 제 꿈이고 그 꿈을 이루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정사에 들어오려면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곳은 예인이 묵는 곳이니 누구나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라는 뜻에서 그리했다. 알겠느냐? 명창의 소리를 들으러 오는 자는 그게 양반이든 상놈이든 한 번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뜻이다. 너도 그리 할 수 있겠느냐? 네? 채선은 뜻밖의 물음에 깜짝 놀라 신재효를 쳐다보았다. 모든 이들이 네 소리를 듣고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면서까지 찾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러하겠습니다. 당황한 듯 채선이 더듬거렸다. 그런 채선에게 신재효는 쐐기를 박듯 말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길을 가겠다는 뜻이렸다.

사람들은 소리광대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재산을 날린다고 비웃었소. 그런데도 내가 구태여 독리정사를 짓고 소리광대를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그들의 재주를 통해 그릇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희롱하려는 게 다가 아니라오. 소리에 우리 백성들의 온갖 시름을 담아 세상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고자 하며, 또한 양반들 앞에서 소리를 하는 것은 그들을 꼬집기 위함이라오. 하지만 채선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여자입니다. 채선이 처음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오. 여자 소리 광대가 없다면 자신이 첫 여자 소리 광대가 되겠다고 했지 않소?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 비록 위험할지는 모르나 올바른 생각을 담고 있다면 틀림없이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이오.

곽동현의 노래로 광대소리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한정영의 귀명창과 사라진 소리꾼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이희은 작가가 그림과 만화를 더한 책입니다. 독립정사를 열어서 소리꾼들을 키우는 데 전 재산과 열정을 바쳤던 스승 신재효, 그리고 살기 위해 소리를 품어야만 했던 제자 진채선의 이야기였는데요. 여자는 절대 소리광대가 될 수 없다라는 시대의 편견 앞에서 내가 첫 번째 여자 소리광대가 되겠다면서 당당하게 맞선 진채선도 참 멋있죠. 그리고 그 열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준 신재효의 열린 생각도 대단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건 참 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신재효 선생의 말처럼 올바른 뜻과 진심을 품은 길이라면 아무리 험난해도 세상에 분명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거겠죠. 신분과 성별이라는 거대한 벽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당당히 맞섰던 신재효와 진채선. 두 사람의 뜨거운 집념이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을 것 같네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한정영의 귀명창과 사라진 소리꾼 함께 했습니다. 김보미 외 여러분의 연주로 궁 전해드릴게요.

김보미 외 여러분의 연주로 궁 감상하셨는데요. 웅장하면서도 절제된 선율로 궁을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연주곡이었습니다. 김백찬 작곡의 도리화가 다음 곡으로 만나볼 텐데요. 복숭아꽃과 오야꽃이 핀 봄 경치를 노래한 곡입니다. 이 곡의 노래 가사는 동리 신재효가 최초 여류 명창인 소리꾼 진채선의 아름다움을 빗대어 표현한 곡인데요. 김대일의 노래로 도리화가 전해드리죠.

김대일의 노래로 도리화가 감상하셨습니다. 아라연의 연주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휴 감상하시죠.

아라연의 연주로 휴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나비가 전해드릴 텐데요. 춘향가 중 사랑가의 정서와 테마를 나비에 빗대어 표현한 곡이에요. 우리 소리 모색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여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소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음반 한 장을 깊이 있게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코너 전해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특정 음반 대신에 축제를 빛내고 있는 출연진들의 음악 모음으로 작은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판, 열어 울림 준비했으니까요.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으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의 작은 음악회 판 열어 울림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음반 대신 이번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빛내고 있는 출연진들의 특별한 음악

모음으로 판, 열어 올림 꾸며드릴게요. 어제는 축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명창들의 소리판, 다섯 바탕의 울림 소리판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전통을 바탕에 두고 동시대적 감각과 실험성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는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음악 준비했어요.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오늘의 국악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팀들의 음악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만나볼 곡은 축제 기획 쇼케이스인 소리 초이스 참가팀 사물놀이 느닷의 음악입니다. 2017년 창단한 사물놀이 느닷은 전통 사물놀이의 리듬 구조 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독창적인 레퍼토리를 구축해온 팀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문꽃은 마을 농악대가 집 대문 앞에서 문신을 달래고 축원하던 전통 문꽃을 재해석한 곡입니다. 진주 삼천포 농악의 문꽃가락과 호남 농악의 잦은 덩덕궁이 가락에서 영감을 받아 이준형이 만든 곡인데요.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첫 곡으로 골라봤어요. 사물놀이 느닷의 노래와 연주로 문꽃 감상해 보시죠.

축제의 무사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선곡해드린 음악, 사물놀이 느닷의 힘찬 가락, 문꽃 들어봤어요. 이어서 감상하실 곡 역시 소리초이스 출연진인 뮤직그룹 새오매 나나니입니다. 다섯 명의 뮤지션이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뮤직그룹 새움은 인천 토속민요인 나나니 타령을 모티브로 해서 이 곡을 써내려갔는데요. 물과 육지의 경계에서 불리던 나나니 타령에는 바다, 안악내들의 삶과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갯벌의 아득한 정취를 새움만의 감성적인 선율로 그려냈죠. 뮤직그룹 새움의 나나니 들어볼게요.

갯벌과 바다의 삶을 정갈한 선율로 담아낸 뮤직그룹 새움의 나나니 감상하셨어요. 하나의 주제로 음악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출연진들의 다채로운 울림, 판 여러 울림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만나볼 팀 역시 소리초이스 출연진인 3인조 밴드 동양고주파입니다. 양금과 베이스 기타, 퍼커션이라는 독특한 악기 구성으로 프로그레시브 록과 국악, 그리고 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팀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곡은 2019년에 발매된 앨범 공면에 수록된 섬입니다. 록의 강렬한 에너지와 양금의 선명하고 독창적인 울림, 그리고 베이스의 서사적인 선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연주곡인데요. 동양고주파의 연주로 섬 감상해 보시죠.

양금과 퍼커션, 그리고 베이스가 선사하는 강렬하고 절묘한 조화가 참 매력적이죠. 동양 고주파의 섬 감상하셨어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과 가객 장명서가 함께하는 진찬입니다. 지난 13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관객들에게 선보인 곡이에요. 두 번째 달은 크로스오버와 드라마 OST, 국악 프로젝트 춘향가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밴드고요. 가객 장명서는 국악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자로 단아하면서도 힘있는 정가 음색을 지닌 가객이죠. 진찬은 본래 임금에게 정성스레 음식을 올리던 잔치이자 종묘 제례악의 음악인데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관객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대접했고 큰 호응을 얻었죠. 장명서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진찬 들어볼게요.

마음을 정갈하게 채워주는 따뜻한 음악의 성찬. 두 번째 달과 장명서의 진찬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타악 연희 예술감독이자 솔리스트인 김소라의 창작곡 비가 올 징조입니다. 김소라는 이번 축제에서 여성 연희자들의 강인함을 재조명하는 김소라 여성농악 안녕 평안꽃을 선보였죠. 오늘 들으실 비가 올 징조는 비를 상징하는 악기인 장구를 중심으로 섬세한 열체 기교와 묵직한 궁편의 울림을 통해서 비가 내리기 전의 감정과 풍경을 다채로운 리듬으로 표현해낸 곡이죠. 김소라의 장구 연주로 비가 올 징조 이어서 듣겠습니다.

장구 소리로 표현한 비의 다채로운 정서. 김소라의 비가 올 징조 들으셨는데요. 달아오른 대지를 좀 시원하게 적셔주는 단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실어보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음악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출연진들의 다채로운 울림. 판 여러 울림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전통 연희의 흥과 판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3인조 전통 창작음악밴드 상자루입니다. 꽹과리, 장구, 아쟁의 날것 그대로의 음색에 기타와 베이스의 현대적인 에너지를 더해서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팀인데요. 오늘 들으실 지신 알부인은 정월 대보름, 잡귀를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우리 지신밥기 가락에 미국 기타리스트 스티비 레이본의 블루스 스타일을 결합한 이색적인 곡이죠. 상자루의 노래와 연주로 지신 알브이 함께합니다.

지신밥귀와 블루스의 경쾌한 만남, 상자루의 지신 알브이 듣고 오셨어요. 예전에 어떤 공연에서 머리를 온통 다 감쌀 만큼 커다란 고깔을 쓰고 이 곡을 연주하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퍼포먼스도 이색적인 팀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25현 가야금 연주자이자 창작자 서정민의 워킹 준비했는데요. 서정민은 세계 유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받으면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아티스트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워킹은 5집 앨범 스위밍에 수록된 곡이에요. 이 음반은 전라도에서 지낸 10년 동안의 기록과 또 그곳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만든 건데요. 일상에서 마주한 자연과 소소한 위로의 풍경을 25현 가야금의 은은한 울림으로 담아낸 곡이죠. 서정민의 가야금 연주로 워킹 듣고 올게요.

가야금 줄 위로 포근하게 산책하듯 흘러간 선율. 서정민의 워킹 감상하셨어요. 여덟 번째로 만나볼 곡은 대한민국 대표 5인조 블루그래스 밴드 컨트리 공방의 버섯꾼입니다. 벤조와 피들, 만돌린, 베이스로 이루어진 미국 전통 블루그래스 음악에

한국적인 서정성을 더한 팀인데요. 2024년에는 미국 컨트리 음악의 성지 그랜드 올 오프리 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성해서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어요. 오늘 들으실 버섯구는 깊은 산속에서 버섯을 따는 이의 고독하면서도 모험적인 여정을 노래한 곡입니다. 경쾌한 리듬 속에서도 어딘지 몽환적이고 유럽풍의 서정성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곡이죠. 컨트리 공방의 노래와 연주로 버섯꾼 들어봅니다.

보컬의 매력적인 음색과 경쾌한 앙상블이 돋보인 컨트리 공방의 버섯군 감상하셨어요. 컨트리 공방은 오늘 저녁 6시 축제 현장인 전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벤조와 피들의 경쾌한 리듬 위에 한국적 정서가 녹아든 독창적인 레퍼토리, 푸른 초원의 소리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조선팝의 선두주자, 악단광칠의 모십니다 준비했어요. 전통 굿판의 원초적인 흥과 황해도 굿음악, 서도민요를 현대적인 팝 리듬으로 재해석해서 세계 무대에서 K-리추얼 팝으로 주목받는 팀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모십니다는 흥겨운 이 잔치에 여러분을 모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표곡이죠. 축제 막바지 여정으로 여러분을 다정하게 초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봤어요.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모십니다. 전해드리죠.

0: 신명나는 흥으로 마당을 가득 채워준 악단광칠의 못입니다. 감생하셨어요. 과거의 유산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해체하고 재조합해서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젊은 음악가들의 특별한 울림. 치열한 고민과 시도 속에서 탄생한 이 현대적인 국악 선율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주제로 음악을 엮어본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출연진들의 음악 모음 판, 여러 울림으로 함께했고요. 지난 월요일에 음악마루를 찾아주셨던 전주 세계소리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님의 마무리 인사 끝으로 전해드릴게요.
1: 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닷새 동안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폐막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출연했던 많은 분들, 아티스트들과 또 관객들 모두 한자리에서 마지막 폐막을 좀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오셔서 이 폐막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전주 세계소리축제 김정수 집행위원장님의 마무리 인사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한 주 동안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김정수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의 전주 세계소리 축제 홍보대사까지 다채로운 이야기와 소리로 축제의 열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펼쳐진 이 떠들썩한 판을 라디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여정은 오늘까지 계속돼요. 오후 3시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공가 보유자인 김세미 명창의 판소리 5바탕 무대가 열리고요. 밤 8시에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 공연이 기다리고 있죠. 숨결의 판, 내일의 삶, 모두가 판이 되다라는 주제로 왕기성 명창과 소장, 그리고 국내외 예술가와 지역 어린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장대한 대동마당을 완성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흔히 연꽃은 군자의 꽃이라 불리죠. 진흙탕 속에 자랐어도 구김없이 곧게 쭉 핀 꽃이기 때문인데요. 꼿꼿한 꽃대와 푸르고 넓적한 잎, 그리고 소담하지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자면 마음속 근심까지 사라지는 듯합니다. 해마다 7월과 8월 전국에서 연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부여 국남지, 경주 안압지, 시흥 광곡지, 양평 세미원 등 연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사람은 무더위에 쉽게 지치는데 연꽃은 그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죠. 여름의 뜨거운 태양도 바람도 거센 비도 연꽃을 더 생생하게 자라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어떤 환경에도 묵묵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문득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의 세상살이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검은 것은 가마귀여 흰 것은 해오라비 신 것은 매당이여 짠 것은 소금이라 물성이다가 각다르니 물과 꿈을 하리라 검은 것은 가마귀여 흰 것은 해오라비 신 것은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의 세상살이 듣고 왔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임채훈 대금 연주자를 만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지역명소 소개해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는 시간인데요. 성보나 여행작가와 강원도 고성 DMZ 평화의 길로 떠나봅니다. 요즘 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조금 선선해졌죠? 이제 가을인가 싶기도 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청고마비에서 마비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자 주제인데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말이 달린다. 2번 말이 살찐다. 너무 쉽죠? 자, 정답을 아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 쌀 별 미떡, 아침에도 한알, 출출할 때도 한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버머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놀이터에 바람이 분다 듣고 오겠습니다.

놀이터의 바람이 분다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천고마비에서 마비가 뜻하는 것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5872님께서 정답 말이 살찌다. 꼭 말이 쪄야 돼요. 부디 말만. 저도 찔까봐 걱정이에요. 왜 이렇게.

이렇게 입맛이 단지 해주셨고 5085님께서도 이번 청고마비의 마비는 말이 살찐다는 뜻이죠.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찌고 살은 찌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해주셨고 9419님께서 이번 말이 살찐다. 벌써 가을 이야기가 나오다니 신기하네요. 더워서 정신없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서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 8888님께서도 정답 1번 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풍성한 가을에는 먹거리도 많고 단풍도 멋있어 편안하게 많이들 즐기고 멋진 가을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정말 가을하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런 뜻인데요. 그만큼 가을은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풍성한 계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요. 요즘은 말보다 우리가 먼저 살찌는 계절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진짜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진지 모르겠어요.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면 입맛은 돌고 또 지나치면 그에 따른 대가도 있죠. 적당히 건강하게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9419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임채훈 대금 연주자와 함께 할 텐데요. 임채훈 대금 연주자와 음악 얘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문의 여러분의 연주로 간다 못 간다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채훈 대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대금을 전공하고 있는 임채훈이라고 합니다.
0: 네, 대학생이세요.
1: 네.
0: 청년 국악인이십니다. 그러면은 대금 전공하고 계시죠?
1: 네.
0: 대학교 4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내년에 졸업입니다.
1: 네.
0: 졸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1: 네. 이게 졸업 시즌이어서 졸업 연주 준비랑 또 곧 있으면 대회 또 대회 준비도 이렇게
0: 그쵸,
1: 같이 하고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졸업 연주는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네.
0: 어떤 연주 하세요?
1: 정해진 게 산조 민속악적인 거 하나, 또 정악,
0: 네,
1: 궁중음악 하나,
0: 네.
1: 그리고 창작,
0: 네, 창작도 하세요.
1: 세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졸업 연주 같은 거 가끔 간혹 구경 가면은 되게 이렇게 와 영감을 받고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가끔 놀러 가거든요. 대금 연주자신데 대금에 언제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1: 중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국악 공연을 보게 됐는데 옆에 어머니께 저게 무슨 악기냐 대금이라고 듣고 난 저거 해야 될 것 같다.
0: 네.
1: 정말 너무 멋있다.
0: 진짜요? 네. 어린 나이인데?
1: 네. 그 어린 마음에 그 악기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지금 너무 하고 싶다고.
0: 그래요?
1: 네, 쫄라가지고.
0: 듣기로는 나주 출신입니다.
1: 네.
0: 근데 나주에서 그 공연을 보신 거예요?
1: 네. 중학교 다닐 때
0: 네.
1: 학교로 어떤 공연이 왔는데
0: 참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중요해요.

0: 학교에서 공연을 하러 가는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진짜 듣고 계신 국악인들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주역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대금을 반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엄마한테 쫄라서 엄마 대금 나 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0: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주에 대금을 배울 때가 있었어요?
1: 광주로 올라와서 시골 버스를 타고.
0: 버스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1: 그
0: 한 시간 좀 안,
1: 넘게
0: 넘게 걸려요?
1: 걸렸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레슨을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면서
1: 네.
0: 배우셨군요. 대단합니다. 어떤 선생님께 배우셨을까요?
1: 그때는 나기남 선생님이라고
0: 네.
1: 광주에 대금을 만드시고 또 연주도 하시고 그런 분을 찾아가서 그쪽 레슨실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0: 아니, 중학교 때 공연을 보고 대금이 너무 멋있어서 이제 선생님을 처음 만나러 간날
1: 네.
0: 굉장히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이렇게 떠올려도 되나? 제가 그 다음 날에 바로
0: 진짜요?
1: 알아봐가지고 저녁에
0: 네.
1: 연락을 드리고
0: 반한 날의 다음 날에
1: 네, 바로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그쪽 가서 상담 같이 받고 떨리고 막 나도 진짜 멋진 약간 연주자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막 들면서 막 갔었어요.
0: 첫 레슨도 기억나세요?
1: 네.
0: 뭐부터 막 시작했는지?
1: 소리 내기를 했었는데
0: 후 부는
1: 네,
0: 것부터.
1: 딱그 소리가 났어요. 후
0: 후.
1: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입에서 바람 소리만
0: 네.
1: 그것만
0: 계속
1: 네.
0: 소리가 날 때까지.
1: 네, 몇주 동안 그것만 레슨을 받았던 기억이
0: 우리
1: 있습니다.
0: 1078님께서 대금 처음 불때 소리 잘 나오는 방법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계속 처음에 후만 소리가 나다가 진짜 소리가 날때 어떻게 이제 나야 되나요?
1: 입술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작은 구멍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0: 입술로.
1: 네. 그래서 휘파람 뭐
0: 아,
1: 분다고 생각하면서
0: 네.
1: 입술을 당겨주고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 모양을 이렇게
0: 네.
1: 만들어 준다 하니까 이제
0: 돼요.
1: 네 소리가
0: 그게
1: 나더라고요.
0: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1: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늦게 나가지고 네 많이 고생했습니다
0: 고생을
1: 그때.
0: 많이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소리가 진짜 나는 순간, 우와! 이렇게 기뻤을 것 같아.
1: 네. 오 된다. 재밌다.
0: 기억이 나시죠?
1: 네. 네.
0: 참, 그때 순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죠?
1: 네.
0: 청년 국악인이십니다. 대금 연주할 때 정말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지도 궁금하네요.
1: 정말 단순하게도 제일 어려운 점은
0: 네.
1: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0: 저희도 어려운데 아직도
1: 네.
0: 열심히.
1: 아직까지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0: 기본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1: 네.
0: 그래야 또 멋도 나고 흥도 나고, 그렇죠?
1: 맞습니다.
0: 대금만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1: 제가 봤을 때 성음인 것 같습니다. 대금만의 그 소리가
0: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음이 또 어려우신 분들 계시거든요.
1: 대금의 소리,
0: 네.
1: 네, 그리고 표현, 악기를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다 다르게 나서,
0: 네.
1: 네, 그런 게 매력이지 않을까.
0: 저는 이제 대부분 일반 분들에게 성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색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연주자들이 성음이 다 다르다라고
1: 네네.
0: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 다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그 성음을 자기만의 성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본기가 되어야 그 성음이 나오는 거고 그 성음이 가장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루에 그 성음을 찾기 위한 대금 연습 얼마나 하시나요?
1: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내 시간은
0: 네.
1: 지키자는 마음으로
0: 진짜요?
1: 네. 근데 또
0: 와.
1: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서
0: 네.
1: 그래도 내 시간은 무조건 지키자. 넘어도
0: 거의,
1: 되니까.
0: 네.
1: 네.
0: 소리 한바탕 하면은 이제 3, 4시간 정도 훌쩍 가는데, 이제
1: 네.
0: 대금도 이제 산조를 그렇게 오래 3, 4시간까지는 안 들잖아요.
1: 그래서
0: 계속.
1: 처음 산조도 불고 그때 정악도 불고
0: 네.
1: 창작곡도 불고
0: 네.
1: 하면 4시간 그냥 금방 사라집니다.
0: 그렇군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하루에 4시간은 꼬박 하려고 한다는.
1: 네.
0: 그러면 대학교에서도 이제 공연을 또 많이 올리고 하잖아요, 대학생들도.
1: 네.
0: 근데 외부 활동도 혹시 하셨을까요?
1: 네, 외부에서도 공연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기억 남는 공연도 있으세요?
1: 최근에 했던 유비 스테이지라는
0: 광주에서 네. 하는 ACC에서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떤 공연이고 어떤 곡 연주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1: 저희가 초용이라는 주제로
0: 초용
1: 네. 네. 네, 초용의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을 해서 초용이 네. 아내가 바람을 펴요.
0: 네.
1: 그 장면을 목격한 거를 네. 분노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자.
0: 오,
1: 딱
0: 네.
1: 봤을 때.
0: 네.
1: 그래서 노풀이라는 공연으로 네. 제가 거기서 또 대금 연주를 했습니다.
0: 오, 바람이 표현되던가요?
1: 어렵더라고요.
0: 아무래도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1: 네.
0: 그렇죠? 이 공연에 특히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인상적이라고 느끼셨어요?
1: 저희가 이 노풀이라는 곡을 그 대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새벽까지 모여가지고 네. 머리 맞대고 눈물을 흘리고
0: 눈물은 네. 왜요?
1: 너무 안 만들어지니까 속상해가지고
0: 속상해서요.
1: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힘들었던 막 그게 생각도 나고 그걸 만들었을 때 그 쾌감? 기분 좋음?
0: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이라는 거를 처음 느끼셨군요.
1: 네. 이때 처음 느꼈습니다.
0: 얼마나 뼈아픈 고통인지.
1: 네.
0: 그래서 인상적이라고.
1: 네.
0: 공연 끝나고 나서도 또 아 이런 무대 많이 서고 싶은데 이런 좀 다양한 무대 서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약간 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랑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고 뭐 다른 주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네.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를 연주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뭐 밴드를 하고 싶다거나 사람들과 함께 어떤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도 네.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약간 재즈 이런
0: 재즈.
1: 네,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0: 좋은데요. 정말 다양한 장르와도 한번 섞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하셨군요. 오늘 라이브 준비하셨는데 어떤 곡일까요?
1: 제가 연주할 곡은 네. 소용석류 대금산조 중몰이라는 곡이고요.
0: 네.
1: 이게 소용석 선생님이 짜낸 그 산조 유파 중 하나예요.
0: 그렇죠.
1: 이 곡이 계면조와 우조.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계면이 쉽게 말하면 슬픔. 한이 맺힌
0: 네.
1: 우조가 호탕하다 약간
0: 그쵸?
1: 이런 느낌이 드는 이게 데뷔가 선명해요. 그래서
0: 네네.
1: 곡이
0: 네.
1: 그래서 이 중몰이라는 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0: 아니 섬섬옥수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대금 연주할 때 숲속이나 호숫가에서 연주하면 두루미도 날라오고 깨꼬리도 호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8376님께서 대금을 4시간씩 정말 끈기 있으시네요. 뭐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저 지난번에 저희 또 이생강 선생님이 나오셔서 한번 연주해 주셨는데 네. 새소리가 진짜 나잖아요.
1: 네.
0: 진짜 새가 날아오는지 궁금하다고 직접 대답 좀 해주세요.
1: 지금은 실내여서 야외에서 했으면 제가 어떻게 비둘기까지는 네 가능하지 않을까.
0: 지금은 스튜디오니까 야외에서 한다면 비둘기 정도는 날아올 네. 수 있다.
1: 네.
0: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서영석류 대금산조 가운데 중몰이 대목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중몰이는 서두르지 않는 장단 안에서 대금 특유의 깊은 성음과 섬세한 녹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럼 임채훈 대금 연주자의 연주로 서영석류 대금산조 중몰이 듣겠습니다.

0: 와,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몰이, 임채훈 대금 연주자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스튜디오 집안은 그 비둘기 모형이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어우, 되게 힘찬데요?
1: 네. 아,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0: 떨렸어요?
1: 네, 갑자기
0: 떨린 느낌 하나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진짜 약간 아, 젊은 팩이란 게 이런 거구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잘 들었습니다. 자, 평소에 연습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아, 어렵다, 안 풀린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벽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일단 전에 또 말했듯이 기본기.
0: 기본기.
1: 네, 그게 좀 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입으로 부는 악기다 보니까 네. 방금도 이제 떨리면 이게 제가 원하던 소리가 안 나와서 막
0: 힘이 막 잔뜩 들어가니까
1: 네.
0: 그렇죠.
1: 그리고 갑자기 입이 풀리고 막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좀 힘들지 않나 관악 연주자들이
0: 기본기가 되어 있어도 경험치가 이제 많이 네. 쌓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월해지는데 이제 경험이 이제 무대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한층 더 여유로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다 같이 창작의 고통을 느끼신 것 같이 그런 경험들이 이제 다채로워지면 네. 아무데서나 이제 비둘기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펼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자, 요즘 청년 국악인입니다. 임채훈 씨의 가장 큰 관심사도 궁금합니다. 요즘 청년 국악인들의 관심사 어떤 건가요?
1: 저의 관심사는
0: 네,
1: 독주회입니다.
0: 독주회요?
1: 네. 하고 싶어서.
0: 정말요?
1: 네.
0: 계획 있으세요?
1: 아직은 세세하게는 계획을 아직 공부하는 단계여서
0: 네.
1: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가 마무리가 되면 네. 그때 바로 독주회를 하고 싶어서.
0: 어떤 독주를 하고 싶으세요?
1: 불렀던 서용석류 대금산조
0: 네.
1: 근데 긴산조라고
0: 네, 네, 네.
1: 한 시간짜리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네.
0: 요즘에 정말 창작 음악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채훈 씨는 그런 쪽으로는 아직 관심 없으세요? 요즘에 최근에 저희 젊은 국악인들 여럿 나왔었는데 막 이름도 이제 가명도 쓰시고
1: 네.
0: 그런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영어로 된 제목들 붙여서
1: 네.
0: 요즘 음악들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떠세요, 채훈 씨는? 사실 기본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청년 국악인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1: 아, 저도 관심이 그쪽에 있어요.
0: 네.
1: 사실 있는데
0: 네.
1: 저 이렇게 전통 음악을 저렇게 사랑해서 제가
0: 아직 사랑하시는
1: 네. 사랑해서
0: 네.
1: 이쪽에 더 관심이 가기는 합니다.
0: 네.
1: 솔직히.
0: 그러니까 사실 즐겨 듣는 음악과 내가 잘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걸 해야 행복하니까요.
1: 맞죠.
0: 역시 기본기로 충실하게.
1: 네.
0: 졸업 후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고민이 어떤 게 가장 크세요?
1: 아무래도 취업이지 않을까. 요즘 취업하기 그렇죠. 힘드니까.
0: 근데 요즘에

0: 인턴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네. 활동하고 계시고 많은 기관에서도 청년 인턴을 많이 뽑더라고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쪽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1: 네, 도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또 따로의 그 목표가 있어서 저는 프리랜서.
0: 따로의 목표, 그 목표 무엇인가요? 네,
1: 프리랜서로 이게 네. 사실 꿈이에요. 그게 애들 아이들 육성하고 네. 악기로 레슨 이렇게 해주고 공연도 같이 뭐 팀 만들어서 가고 하는 게 제 꿈입니다.
0: 그 꿈 기대가 됩니다. 기본기를 좋아하는 임채훈 씨의 꿈. 주변에 청년 국악인들 많잖아요. 네네. 진로에 대해서 얘기 참 많이 나눌 것 같거든요. 아, 나는 뭐가 하고 싶다. 나는 뭐 어떤 공연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채훈 씨는 어떠세요?
1: 저는 이렇게 프리랜서의 꿈을 말하고 네. 뭐 다른 친구들은 직장, 그 소속이 되고 싶어서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0: 아, 되게 궁금해요. 요즘 청년 국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요즘 어떻게 국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1: 제 주위에는 네. 이름을 알리고 싶은 명예, 유명 이런 게
0: 네. 그런 얘기 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진짜 자기 PR 시대고 정말 자기 이름을 알리는 데는 굉장히 많이 콘텐츠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정말 재능을 갖추신 젊은 국악인들도 많으시니까 진짜 그런 쪽으로 꿈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다양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뭐 땡땡 뭐 그 영상도 있을 거고 너튜브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콘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채훈 씨는 그런 쪽은 아니시죠?
1: 저는 네. 말했듯이 프리랜서.
0: 처음부터 끝까지 네. 기본기와 프리랜서 네. 쪽으로.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라이브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1: 서용석류 대금산조의 중중몰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네. 중몰이는 좀 느리고 약간 차분한 느낌이 처음에 들어요. 그쵸? 근데 중중몰이부터는 본격적으로 흥겨움 그리고 활기를 불어주는 곡입니다.
0: 오, 좋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의 흐름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중몰이의 그 유장한 흐름을 지나서 중중몰이 이르면요. 장단의 탄력도 붙고 가락도 한층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데요. 자, 그럼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 중중몰이 임채훈 대금연자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으로 서용석료 대금산조 중중몰이 들었습니다. 아까 중몰이보다는 훨씬 더 정말 장단감 있는 템포가 너무 좋았는데 진짜 힘이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힘이 좋으시고 그리고 되게 아까 기본기 충실하신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진짜 그 음정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그 음정을 붙잡으려는 의지가 막 보이는 연주였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라이브 하실 때.
1: 저 이제 라이브 할 때마다 네. 심장이 요동칩니다. 요동.
0: 심장이 이제 점점 더 단단해지겠죠. 아. 단단해져서 또 이렇게 떨리고 설레일 때도 그리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1: 네.
0: 자, 요즘 진짜 젊은 국악인들이 전통을 지키고 특히 또 자기만의 색깔을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할 것 같은데 우리 임채윤 씨는 자기만의 색깔보다는 일단은 정말 전통을 지키는 것에 가까운 연주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산조 연주자로서 이런 연주,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궁금해요.
1: 저희 지금 네. 전남대학교 교수님이신 네. 김상현 교수님처럼 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0: 오.
1: 그분의 소리와 약간 색깔을 네. 네. 내고 싶어하는
0: 네. 선생님을 닮고 싶다는 네. 거잖아요. 진짜 국악이라는 게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는 게 사실 가장 또 중요한데 그 선생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학습하고 닮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색깔이 무엇인가요? 닮고 싶은 그 색깔. 아까 성음이라고도 네. 표현했는데.
1: 그 농음이라고 악기를 떠는
0: 네.
1: 네. 취구를 이용해서 떠는
0: 네.
1: 그것과 꺾는 음. 음정을 꺾는 게 나와요. 또 네네. 꺾는 음이라고
0: 어렵죠.
1: 네. 그거와
0: 오.
1: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소리의 밀도라고
0: 밀도.
1: 해야 되나? 네. 딱 이게 세 가지를
0: 네. 네. 왜 자꾸 모범생처럼 느껴지세요?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와 정말 청년 국악인이라서 또 기대가 되지만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말을 더 나누고 싶은데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오늘 젊은 대금 연주자 임채윤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진짜 대학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대금을 대하는 이 진지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기본기에 충실한 그 프리랜서의 꿈을 쫙쫙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또 나와주세요.
1: 불러주시면
0: 그럼요
1: 네.
0: 꼭 또 나와주세요. 오늘 엔스테이지는요 임채윤 대금 연주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임채윤 대금 연주자 보내드리면서요 김소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구음 입소리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김소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구음 입소리 일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엔스테이지 시간 듣고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구이사구님께서 청아한 대금 연주네요. 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푸르름이 가득한 한여름 오후와 너무나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해주셨고, 섬소목수님께서도 전대 농대 쪽은 나무숲이 무성하니 까마귀 딱따구리 친구들이 분명 그 대금 소리에 반할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그 임채훈 연주자가 여러분의 메시지 정말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이렇게 전통을 이어나가고 싶고 끌어나가고 싶다라는 소신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야기 나누면서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좀 뭉클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청년 연주자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임채훈 대금 연주자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김보미의 궁 듣고 2부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강원도 고성 DMZ 평화의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황혜리의 주말의 라디오 2부 이준의 흥타령과 시나위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8분입니다. 일요일 오후지만 오늘은 왠지 여유 있는 일요일입니다.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그렇겠죠? 여러분은 내일 어떤 계획 있으세요? 어제부터 가족과 연인과 휴가 떠난 분들 많으시죠? 보통 이틀 휴가라고 하면 하루는 집에서 온전히 푹 쉬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여러분은 사흘의 휴가가 있으면 사흘 꽉 채워서 노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틀은 놀고 하루는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편이세요? 저는 사흘을 꽉 채워서 쉬면서 놀면 더 좋다 그런 주의인데요. 집에서 쉬는 건 늘 하니까요. 사흘을 집 아닌 다른 곳에서 쉴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집보다 편한 곳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의 마음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쉬면 가만히 있다가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뇌가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생존하려는 본능 때문에 더 피로도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아 역시 집이 제일 편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집보다는 저는 나가서 노는 것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연의 어기어라 디히야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0: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성문화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알로하. 이번 주 약간 가을바람처럼 스위스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약간 선선해서 약간 해봤어요. 하와이 느낌도 좀 살리고.
0: 진짜 하와이 가고 싶으신 건
1: 어떻게 알았죠?
0: 아니 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네.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일요일이지만 마음이 편안하네요.
1: 편안하죠. 이게 그러니까 가끔 네. 그 공휴일 없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월요일에 한 번씩 쉬어주면 좋겠어요.
0: 진짜요. 월요병 없어지잖아요.
1: 그러니까 1년 4번이면 되잖아요.
0: 얼마나 설레요 월요일이.
1: 그럼요 그럼요.
0: 작가님 내일 일정 있으세요?
1: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계절 바뀔 때 산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집 가까우니까 강주에 있는 무등산을 자주 갔는데 네. 제가 여름하고 가을 넘어갈 때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 보니까 이 녀석들이 다들 지금 여름에 너무 풀이 죽어 있어. 얘들이 좀 생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럴 땐 노고당에 가야 해 하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0: 오히려
1: 네 지리산이라는 말에 애들이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지리산 노고당으로 한번 이고 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이열치열이 아니라 이산치산이라고
1: 단가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산 저산
0: 여름에 등산이라니요. 노고단 엄청 높지 않아요?
1: 엄청 높죠. 네. 이게 지리산이 반야봉, 천왕봉 해가지고 그다음에 노고단까지 해서 3대 봉우리거든요. 그래서 해발 높이로 따지면 한 1500m 정도 돼요. 사실 산 아래서부터 걸어 올라갈 생각을 하면 힘들죠. 갈 수 없어요. 네. 이 날씨에. 하지만 노고단에 가는 길은 중간 기점이 있습니다. 성삼재 주차장까지 자동차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0: 맞아요. 버스나,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맞아요. 거기까지 가면 성삼재 주차장이 한 해발 11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고단까지 가면 한 400m 정도만 산을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면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철에 왜 노고단에 가냐라고 항상 친구들이 네.

0: 이번에도 왜 노구단이야라고 해서 노구단에 가면 예쁜 꽃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말해줬거든요. 야생화가 피는 철이 지금입니다.
1: 아니 매번 지리산 노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셔서 네네. 저도 거기에 야생화 핀다는 건 이제 귀가 익숙한 것 같아요.
0: 제가 봄에 거기 가면 진달래가 피고 맞아요. 여름에 이제 8월에 가면 네. 야생화가 피거든요. 근데 거기 노고단이 그 약간 고산지대인데 네. 약간 초원지대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지역이라 큰 나무도 없어서 거기가 야생화 피기에 딱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가셔도 그러니까 산 아래가 뭐 올해는 4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가셔도 한 20도 안팎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선한 날씨에 야생화들이 30여 종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는 다 노고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8월 1일부터 이 녀석들 한꺼번에 피는 게 아니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요. 그래서 8월 한 달 내내는 지리산 노고단에 가시면 야생화 꽃구경 하실 수 있습니다.
1: 진짜 거의 작가님은 사시사철 노고단에 가시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가시죠?
0: 겨울에도 가요. 거기가 사실 그 데크길이 있어서 산타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가보시면 지리산의 그 운해가 멋있다고 하는데 저는 눈 덮인 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설악산이나 스위스 그런 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쁩니다.
1: 그러니까 표정이 비교할 수 없는 표정이에요.
0: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노고단 야생화 꽃구경이라니. 아 진짜 야생화 꽃이 훨씬 더 뭔가 되게 신비롭다랄까요?
0: 그렇죠. 예리 씨나 비슷한 네. 야생화 생각났어요. 네. 족두리꽃.
1: 족두리꽃.
0: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면
1: 예쁜 꽃 맞죠?
0: 그 새색 씨가 쓰는 족두리 있잖아요. 아. 그 꽃을 담을 꽃인데 너무 예뻐요. 오,
1: 감사합니다.
0: 피면 향도 좋고. 네.
1: 꽃 얘기 들으면 뭐 다 좋은 얘기니까요.
0: 정말 닮았다니까요. 꼭 찾아보시고
1: 왔습니다. 8월까지 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보는 시간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데요. DMG 평화의 길.
0: 네.
1: 트레킹 코스인가요?
0: 네,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해안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을 하나로 있는 코리아 둘레길이라는 길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삼면을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아서 네. 길이로 따지면 4,500km 정도 돼요. 코리아 네, 둘레길 네. 한 번 다 이렇게 하면. 그럼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길입니다.
1: 오늘 버금가는 길 산이 많이 나오네요.
0: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이제 그 코스 중에 해파랑길 마지막 구간에 이제 있는 길이 DMZ. 저희 땐 Z라고 했는데 요새는 Z를 G로 발음하니까 네. DMG. 네.
1: 저도 그래서 MG처럼 DMG라고.
0: 맞아요. 맞아요. DMG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DMG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해파랑길 마지막 구간에 있긴 한데 거기에는 사실 민간인 통제 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신고 없이 무작정 걸을 수는 없고 신분 확인하시고 예약한 다음에 걸을 수 있는 코리아 둘레길의 유일하고 특별한 그런 산책로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는데요. 뭐 해변도 있고 그다음에 철책선 따라서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길도 있어서 되게 이색적인 도보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1: 아니 특별히 DMZ 평화의 길 소개해주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0: 그럼요. 이번 주가 광복절 81주년이기도 하고 네. 사실 여름 휴가하면 더위 피해서 가느라 바다 가고 산 가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여름방학이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것도 좋지만 좀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8.15 주간이니까 한 주 정도는 우리나라 역사나 문화 또 평화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추천해드렸는데 지금쯤이면 사실 이제 뭐 완전 찜통 더위는 한숨 죽는 기간이고 이제 철이고 강원도는 이미 20도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걷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어보셨으면 방학 끝나기 전에 네. 걸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했는데요. 이게 고성 DMZ 평화의 길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민간인 통제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최근에 나왔던 나홍진 감독의 호프도 사실 말하진 않았지만 그 배경 자체가 이 DMZ 공간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1: 맞아요.
0: 네, 평론가들의 네. 설이거든요.
1: 그래서 들었습니다.
0: 영화 보시고 한번 걸으셔도 좋고 걷고 영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실 교과서나 이렇게 책에서만 봤던 비무장지대를 좀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도 얘기해보고 또 생태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어른들한테는 사실 그 동해바다를 끼고 돌아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동해바다가 지금 쪽빛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최고의 힐링 여행지도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가족 여행지로 마지막 네. 여행 여름방학의 가족 여행지로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른 얘기지만

0: 비무장지대 하면은 그 감우성 씨 나오는 그 공포 영화 있잖아요. 알포인트인가?
1: 그건 베트남이긴 한데.
0: 아, 그래요?
1: 죄송합니다.
0: 짧아서.
1: 우린 이병헌.
0: 아, 네, 네, 네. 하여간 비무장지대 하면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었는데.
1: 무서웠어요? 어, 네. 무섭죠.
0: 일반인들이 못 가는 곳인 줄 알았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 길을 걷는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색다른 여행이 될 것 같아요.
1: 이게 한참 이제 저희가 남북의 평화 무드가 좀 무르익을 때쯤에 코리아 둘레길 우리가 만드는데 여길 빼놓기는 좀 아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결해보자 해가지고 2019년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끝나고 70년 동안 정말 굳게 닫혔던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곳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 희귀한 생물들, 그다음 동물들이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많대요.
0: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으니까.
1: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아픔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 희귀 자원의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길 조성할 때도 이런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서 생태를 살리는 힐링길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길을 조성할 때도 그걸 제일 주안점을 두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걷다 보면 철조 도 나오고 뭐 동해바다도 나오고 예쁜 숲도 나오고 야생화도 있고 그런 길들이 있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저희도 그냥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만 봤잖아요. 네. 그 고지전 얘기하면서 막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삼았었는데 거기 가보시면 정말 이 땅을 두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싸웠다는 게 좀 아프기도 하고 평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네. 이걸 지켜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직접 땅을 밟으면 훨씬 더 체감을 더할 것 같아요. 네.
1: 진짜 철책을 오른쪽에 끼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느낌이 좀
0: 그런 남다릅니다. 공기까지도 느껴지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0: 왠지.
1: 네.
0: 아이들이 걷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1: 38선을 모두 다 걷다가는 뒤쳐 쓰러질 수 있거든요. 평화의 길, DNG 평화의 길은 차량 이동하는 구간과 도보 구간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도 체력적인 부담이 적는데요. 지금 그 길 중에 테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 전망대 코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이동 길이 거리는 차량 이동 빼고 도보로만 따지면 한 2.7에서 3.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유강 거의 한 7살 초등학생 때부터는 걸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북단인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시작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쭉 계단 타고 내려와서 해안 전망대 끼고 그다음에 통전 터널 거쳐가지고 남방 한계선 철책까지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걷기 한 2시간 뭐 해설사 스님이 따라 다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서너 시간 정도 생각하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또 대부분 흙길하고 데크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걷기에도 흙 받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0: 네. 그냥 걸으면 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해설사님께서 같이 동행한다고 하니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통일 전망대에서 시작하면은 걸으면서 그럼 북한 땅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 당연하죠. 통일 전망대 가보셨어요?
0: 가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1: 저희 때는 사실 초등학교 때 한 번씩 수학여행 느낌처럼 한번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동전당 넣으면 망원경으로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가 이제 북한 마을이니까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근데 날이 좋으면 그 금강산에서 제일 예쁜 봉우리가 비로봉, 그다음에 선녀봉, 막 온녀봉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보여요.
0: 네,
1: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진짜 북한의 초소들이랑 사람들 걸어다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는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요. 또 해안가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하나 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군데군데 끊겨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금강산 여행이 됐을 당시에 거기로 이렇게 육로로 버스들이 다녔던 길이래요. 그래서 바닷길 따라가지고 금강산 이어지는 길도 보이고 그래서 뭐 자세히 망원경으로 보고 거기 길을 걷기 시작하면 뭐 아이들에게 좀 호기심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통일 전망대가 기점인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먼저 보고 걸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철책을 곁에 두고 남방 한계선까지 걷는 경험들이 정말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또 어른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위험하지는 않죠.
1: 네, 가장 큰 장점이 안전하면서

0: 네.
1: 특별한 생태 역사 모음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DMZ 인근이 좀 험준하고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산을 하나 타고 넘어가야 하는 거
0: 네.
1: 아니야?라고 하는데 거긴 평지입니다. 대부분 평지여서 길 자체도 편하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철저한 경호도 해주시고 또 해설사 선생님이 정말 진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 길만 따라가시면 되니까 정해진 코스만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또
0: 네.
1: 가다 보면은 사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좀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들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 또 스토리텔링을 거의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와 이렇게 귀가 눈과 귀를 쏠기 호흡하는 느낌으로 재밌게 해주시니까 한번 오래도록 기억에
0: 네.
1: 남는 역사 체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특히 8월 이달에 가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역사 여행하기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1: 거기 보면 이제 통전 터널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0: 네.
1: 거기가 금강산 여행 됐을 때 거기로 전력을 남과 북을 연결했던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도 들어가 볼수 있거든요. 근데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혀
0: 네.
1: 있긴 한데, 애들이 되게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 여기 막혀 있어요? 아니,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으로, 북한 사람들은 아나요? 막 그런 말. 할 때마다, 조금 설명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일
0: 그렇죠.
1: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우리
0: 네.
1: 일반 분들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크죠.
0: 특히나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때는 굉장히 조금 역사 공부를
1: 해야 합니다.
0: 해가셔야 될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같습니다.
1: 그럼요.
0: 막 질문이 막 갑자기 들어오니까 당황할 수 있거든요.
1: 당황하지 말고
0: 네.
1: 질문에는 질문으로.
0: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또 멋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잖아.
1: 그럼요. 아니,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거리가 있으면 대화가
0: 맞아요.
1: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쯤에서 음악 한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물의 이산저산꽃 듣겠습니다.

0: 두물의 이산저산 꽃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오늘은 강원도 고성의 DMG. DMG가 맞죠?
1: 네, DMG가 맞습니다.
0: Z라고 이제 요즘 안 하죠?
1: 네, 한 30년 전부터 안 하는 것 같아요.
0: DMG, 평화의 길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인 통제구역을 들어가는 만큼 참여하려면 사전 준비나 또 주의사항도 많을 것 같아요. 챙겨야 할 게 있나요?
1: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북 지역 방문하는 거라 신분 확인 절차가 되게 엄격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분들은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국가가 공인한 신분증 원본을 종이 말고 사본 말고 원본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미성년자 아이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건강보험증 프린트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또 방문 당일에 바로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 예약하시고 통일 전망대에 도착하기 한 8km 정도 전에 그 출입 신고서가 있어요. 약간 외국에 나가는 것처럼 네네네. 이민국처럼 있어서 출입 신고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검문소에서 신원 확인 한 다음에 이제 그 신원 확인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약하는 거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거기 가면 이제 코스가 이제 다 되어 있으니까 네네. 골라서 꼭 하시면 되고 또 사진 촬영이 되게 엄격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군사 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근데 네네. 꼭 드론 가져오시고 이렇게 대포 망원경이 대포 렌즈가 달린 카메라 갖고 오신 분들 있는데 다 네. 뺏기시거든요. 아, 뺏긴다기보단 맡겨짐을 당하니까 그건 아예 안 가져오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거는 사실 또 경호에 어긋나잖아요.
1: 근데 꼭 가져오시 요즘 드론이 조그매져가지고 꼭 가져오는 분들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절대 그거는 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변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명소 있을까요?
1: 강원도는 일단 산하고 바다가 너무 좋은데 네. 특히 강원도는 호수가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산맥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산맥에 산에서 내려온

0: 물이 호수가 됐다가 그 호수물이 바다로 가다 보니까 호수가 되게 강릉도 호수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원도 지금 고성도 호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송지호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이게 호수가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애들이 새들이 되게 많아서 조류 탐방센터 전망대 같은 네.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새 좋아하는 친구들은 송지호 주변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조류 탐방센터도 한번 들려서 둘러보시면 좋고요. 또 화진포 해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풍경이 좋냐면 동해 바다와 산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우리 남한의 이승만, 북한의 김일성이 모두 이곳에 별장을 뒀을 만큼 풍경이 되게 예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이기붕 부통령 별장은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네. 부통령님이 썼던 그런 물건들도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서 별장 한 바퀴 돌아보는 재미도 네. 있고 일단은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인증사진 찍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진포 해변 한번 그 시간 나시면 거기도 한 바퀴 해변 따라 걸어보시면 되게 예쁜 네. 예쁜 이미지 사진 예쁜 사진을 하나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1: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지금 또 피서철이잖아요. 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혹시 가까이 해수욕장이나 그런 곳 있을까요?
0: 강원도 고성 해수욕장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해수욕장이 아야진 해수욕장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토성면에 있는 곳인데 아야진 하니까 왠지 외국 이름 같잖아. 아니 이게 고려 시대 때 몽골
1: 그러네요.
0: 몽골 군대가 와서 여기서 진을 네. 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아자를 쓰고 그다음에 조사 한자의 조사인 야자를 쓴 거래요. 네. 그래서 오 이름이 왜 이렇게 특이해요? 그랬더니 이게 그 한자로 야자가 네. 거위가 이렇게 웅크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한자 모양이래요. 그래서 네. 이 해변 자체가 해수욕장이 거위가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날개에 이렇게 몸을 붙이고 있는 모습의 해변이라 이름이 네. 아야진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라고요.
1: 해수욕장 갔는데 아야 해서 아야진
0: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1: 저희 집 아기가 항상 요즘 아야
0: 맞아요. 아야진 해수욕장이 왜 좋냐면 되게 이쪽이 바다는 너무 일단 깨끗한데 모래질이 되게 동해 바다치고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수심도 되게 한참 걸어가도 한 30m 정도까지는 성인 허리춤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서 어린아이들 있는 분들은 이쪽에서 해수욕 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1: 네. 저는 그 송지호 해수욕장이라고
0: 맞아요. 송지호
1: 해수욕장. 제 인생 해수욕장인데 정말 제가 그 인생 통틀어서 어디의 여행지가 가장 기억에 남냐 그러면 여기 송지호 해수욕장이거든요.
0: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1: 아니 여자친구들이랑 다 같이 정말요? 캠핑을 해수욕장. 갔어요.
0: 오 맞아요. 캠핑장 있습니다. 네. 지금도 거기에 송지호 호수랑 가깝잖아요.
1: 맞아요.
0: 해수욕장에서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해수욕장도 맞아요. 아니어서 맞아요. 굉장히 한산하게 캠핑을 즐겼던 거의 일주일을 있었거든요.
0: 약간 지중해 느낌이 좀 나죠.
1: 네. 네. 깨끗하고 네, 바다도 저 멀리 북한 볼 수 있는 건가 이러면
0: 아 볼 수 있죠. 아 북한 군이 이렇게 혹시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런 상상을 하면서 캠핑을 했는데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송지호 해수욕장도 추천드립니다. 네. 강원도 고성 여름 별미 있죠? 당연히
0: 물론 있죠. 지금 가시면 명태 잡힐 때긴 하거든요. 양이 많이 줄긴 했는데 지금 가시면 명태 회로 무침해 주시거든요. 또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명태는 우리가 말린 것만 위주로 네. 먹어도 생태탕 정도 생각하는데 이걸 회로 쳐가지고 무쳐주시는데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어요. 또
1: 요즘에 회냉면도 많이 명태로 사용하시잖아요.
0: 근데 이제 그 명태는 약간 그래도 좀 질감이 있는 텍스처가 있는데 이 명태 회 무침은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살이.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명태회 항상 따라오는 녀석이 가자미 무례예요. 그래서 네. 가자미가 사실 우리가 넙치와 도다리라고 하는 게 네. 원래 광어와 가자미거든요. 원래 네. 이름이. 네, 그래서 맞아요. 도다리가 지금은 살이 아주 그냥 튼실하게 찔 때라 이건 뼈채로 병어랑 똑같이 뼈채로 썰거든요. 그래서 썰어가지고 동치미 이제 맛있는 육수 넣어갖고 물에 해주시는데 이제 다 먹고 나면 거기다 소면이랑 밥 말아서까지 네. 먹으면 든든합니다. 네. 지금 저 사실 이번 주에 덕자찜 먹으려고
1: 덕자찜.
0: 신안 전남 신안 임자도 지금 가려고
1: 임자도까지요?
0: 좀 지리산 노후단 찍고 이제 다음은 이제 친구들아 이제 고생했으니까 임자도 가서 덕자찜 먹자를 꼬셔놨거든요. 근데 지금 병어회랑 덕자찜 먹을 철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부로 내려오실 거면 네. 병어회랑 덕자찜 드시고 강원도 한번 가보겠다 하신 분은 가자미 물에 거기 또 막국수가 동치미 육수로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다른 강원도 막국수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막국수까지 드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작가님 친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맨날 이렇게 어디로 가자 그러면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요. 좋은 거 보고
1: 불평 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이 녀석들이 갈 때마다 불평 불만이 있어요. 그래놓고 다음에 또 해줘라고 하거든요. 아, 이 녀석들 정말
0: 여행의 묘미죠.
1: 네, 내일은 아마 그 성삼재 주차장 말고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까. 말 안 들으면
0: 못 꺼내게
1: 말 못하게.
0: 아, 진짜 강원도 막국수 맛있죠. 명태회 무침이랑 과자매물에도 취향 따라 선택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알찬 여행지 소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최지혜의 여러분의 연주로 마음이 머무는 곳 듣겠습니다.

체지혜의 여러분의 연주로 마음이 머무는 곳 듣고 왔습니다. 0808님께서 강원도 고성 여행지 설명 들으니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네요. 그리고 아버지 고향이 황해도 옹진군 흥미면인데 통일되면 꼭 가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그쵸, 특히 고향이 그리우신 분들은 이곳 둘러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몸이 가까워지면 또 마음도 가까워지니까요. 8376님께서 이 순간 작가님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가자미 물에 궁금해지네요 해주셨고 888님께서도 막국수 땡겨서 먹으러 가야겠어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언제 한번 청취자분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같은 거 계획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작가님과 함께하면요 정말 1박도 꽉 차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5055님께서도 3일 휴일 중 1박 2일 큰딸네 가서 잘 먹고 와서 오늘과 내일은 국악방송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엄마가 와 계시는데요. 휴가철에 딸네 집에 와서 정말 쉬지도 못하고 요리해 주시고 아기 봐주시고 엄마의 휴가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도 엄마 모시고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황금휴가 이렇게 저렇게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마음 편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킹스턴 로디스카의 붐붐스 아리랑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 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일요일은 한 주의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순서로 한 주의 요일들이 정렬돼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순서로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을 전제로 하죠. 이렇게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인지하는 관점은 일요일까지 쉬고 월요일부터 업무가 재개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니 오늘은 한 주의 끝도 시작도 아닌 연휴 중이란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 끝과 시작 사이의 긴장을 털어버리고 마음껏 여유를 누려도 되는 오후. 이제 풍류를 얹어 더 넉넉해질 시간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녹주의 소리 단가 추월강산으로 출발합니다.

강강산 산기운이 새로운

아주 다르라. 살

1929년 콜롬비아 유성기 원반에 수록된 박록주의 소리 단가 추월강산 함께 들으면서 8월 16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오늘도 멋진 풍류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오늘도 푸짐하게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전해드리고 갈게요. 6686님, 여름의 끝자락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도 가을은 오겠죠? 오늘도 풍류음악으로 마음을 채워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6686님. 곧 있으면 또 다른 계절이 우리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 참으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80님. 완전 애청자입니다. 심청이 심봉사. 풍요 사전 재밌어요. 크크크크.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3880님. 심청이 심봉사 같았나요? 아, 그럼 3880님 위해서 심봉사 멘트로 잠시 바꾸겠습니다. 청아, 아이애비가 이렇게 심봉사가 다 아이고 쑥스럽구만. 아이고, 괜찮았나요? 우리 3880님. 계속 풍요사전 즐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녁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0754님, 오늘도 애청합니다. 낮에 못 들어 밤에 듣고 사연 드려요. 퉁소산조 정말 재밌어요. 좋은 풍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753님. 더욱 편하고 듣기 좋은 풍류 잘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듣기 좋은 풍류 그리고 우리 음악 잘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 보태평 희문부터 진찬입니다. 보태평은 종묘 재례의식에서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보태평과 정대업 중 하나인데요. 보태평은 선왕의 문덕을 찬양하는 음악과 춤을 일컫는 궁중정악의 명칭이에요. 오늘은 희문부터 진찬에 이르기까지 총 11곡 중 의례에 따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선 선왕의 문덕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태평성대의 이상을 꿈꾸었던 그 시절의 감성을 다시금 느껴보는 시간, 종묘제례악 중 보태평입니다.

유교적 질서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에 사회계급상 천민에 속했지만 양반과 함께 시문을 짓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교양인으로 대접받은 특별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인데요.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가학 장르의 많은 영역이 기생들에 의해 전승됐으니 우리 음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일제 신민사학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졸지에 그들의 삶은 음지로 몰렸지만 20세기 초까지 우리 문화예술계의 큰 축을 담당한 여성 예술가들이 바로 기생이었는데요. 외면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 대한 식견을 두루 갖춘 기생은 그 시대의 문화 엘리트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노래가 휘모리 작가 기생 타령입니다. 우선 화려하게 치장한 기생의 자태를 한참 묘사하던 첫 번째 단락은 이내 신혼이나 들어를 보소라고 마무리되고요. 그렇게 기생을 불러세운 노래의 화자는 둘째 단락에서 한참 동안 자화자찬을 이어가는데요. 여러 이름난 여인들을 나열하면서 자기도 그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긴 수다의 결론은 다른 노래들과 마찬가지로 전하여 주오라는 말로 마무리되는데요. 권본에 들어가글랑 가무 선생한테 가서 이내 몸이 기생되기 평생 원이라고 전하여 달라는 게 이 전반부 화자의 부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에선 기생이 화자가 되어 자신이 하루 동안 얼마나 바쁜지를 나열하며 부탁을 전할지 말지라고 얘기할 차례죠. 그런데 이 단락이 맺은 말은 전할지 말지라는 상투적인 문구 대신에 사무원 더러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은 너무 바빠서 전할 틈이 없으니 권본의 사무원한테 얘기하라는 말이죠. 분명 거절의 말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거절도 수락도 아닌 전할지 말지와는 또 다른 매력적인 마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 휘모리 작가 기생 타령을 김건수의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나도 반개화섬이개화라 기생기술에 지나가니 기건번에 가거들랑 가무선생 계신 곳에 얼른 냉큼 수이 빨리 찾아가서 이 햇몸이 기생되기

조사 청량사와 정토 세절 화계사에 쉴 새 없이 불려가고 집에 돌아와 의복 개착한 년 후에 백년 남군 목적으로 짐선 공부

희모리 잡가, 기생 타령, 비단 타령.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김건수의 목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기생을 불러 세워서 자기 자랑을 과장되게 늘어놓더니 자기도 기생이 될 수 있게 권번에 소개해달란 얘기였네요. 당시의 기생은 오늘날의 연예인과 같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해주는 가사였죠. 그리고 권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이 노래가 일제 강점기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인데요. 권번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기생 조합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그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검은고의 이재화, 김용실류 검은고 산조 중 진양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뛴다. 1932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 학교의 교가를 지은 이는 여자부 교관 박차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철애라는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 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더해 아버지를 여인 한까지 품고 자란 그녀에겐 원고지 위보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크고 중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그녀의 손엔 펜보다 총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허허, 아이 여기가 어디냐? 아이 사실 얘기하는 상가집 제청이구만. 자, 한마탕 놀다라 갈세. 가상자도 멋이 조금 있던가. 장단 없이는 또 못 놀아. 장단을 털 걸어놓고 한번 놀아 보는 것이었다. 헐.

0: 아이 가사장님 하나 멋져요.
1: 잘한다.
2: 겁나게 잘해요.
0: 자 이번에는 우리 거사 사장을 모셔가지고 노래 한번 들어볼랍니다.
1: 에라이오제 가시랑여 밥차를 얘기해 버리 극지

0: 어째 자는 이렇게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1: 아니 앞도 못 보면서 어째 그것을 아요?
0: 어야 마누라.
1: 예?
0: 나 저 새끼 뱃속에서 잘 크라고 나 자장가 한번 불러볼라네.
1: 그렇게 하시오.

0: 어째요 마누라.
1: 예?
0: 요놈이 안 나왔어도 나왔다고 나 이놈 골기를 한번 달아볼라네.
1: 알았어.
0: 어째 요것은 두상이고 두상 좋게 생겼다. 어째 요것은 눈이고 왔다에 눈먹게 꼭 동지새 딸이 어려주고 말눈 같네. 요것은 코고 코도 등실하기 참 좋다. 어째 요것은 입이고 왔다 이놈 입짝지도 본게 그만 술 잘 퍼먹었다. 어째 요놈 내려가시로. 요놈은 딱 걸려야지. 흘러 내려가 불면 내신세도 낭패다. 오냐 딱 걸려라 걸려. 오냐 걸려. 와라 허망하네. 허망해. 야 마누라.
1: 예?
0: 나 요놈 저 정문하러 가기 전에 나 개사랑 한잔 하고 가라네. 개사 가게.

세상에

0: 길게야 길게야 길게야 길게야 길게야.
1: 영가,
0: 어이,
1: 어서 가서 정문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오시오.
0: 에이, 어이야 마누라, 나 저 개새끼한테 나 정문하러 가네.

0: 그래야 나 가네.
1: 가서 이제 아기 낳게 정문이라잖아 하시오.
0: 새끼 얼른 빨리 낳게.
1: 예.
0: 3,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강준섭의 여러분의 소리 진도 다시대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8846님, 앗! 가야금인가요? 가야금 산조! 가야금! 아이고, 네,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4417님, 우리의 가야금 12줄 가야금입니다. 와, 우리 4417님은 가야금 줄 수도 함께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방송 때 늦은 저녁에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3205님, 가야금 검은고 둘 중 하나인데 분명 가야금입니다. 선물 기다리겠습니다. 크크크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3205님 아주 정답을 명확하게 써주셨어요. 우리나라 대표 현악기 두 개 중 하나죠. 하나는 가야금이고 하나는 검은고인데요. 손가락으로 튀기며 낭낭한 소리를 품는 악기 바로 가야금입니다. 그 옛날 드라마에 춤추는 가야꼬라고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고두심 씨하고 오윤수 씨 나오던 드라마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야금과 함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정답과 사연 감사드리고요. 음악 한 곡 감상하시고 풍류어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영우 외 여러분의 연주, 산조 압주, 박종선유 아쟁 산조입니다. 저음부의 차련악기, 아쟁의 깊고 아늑한 성음을 중심으로 약 20분 정도의 가락을 유장한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아버지,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1: 청일이 어머니는 아주 어질고 똑똑하고 못하는 게 없는 이 애비에겐 참 과분한 여인이었지. 아니 근데 오늘은 풍류방에 다녀오자마자 아 왜 어머니 이야기를 묻는 것이냐? 혹시 누가 엄마 없다고 놀리기라도 한 것이냐?
0: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풍류방에서 배운 가곡들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거, 평거, 두거 이 세 곡을 낳은 모체가 되는 곡이 있대요.
1: 뭐라? 중

거, 평 거, 두 거가 모두 한 배에서 나온 형제였다고? 아, 그래서 이름도 거자 돌림을 지은 것이구만. 그 삼형제 출생의 비밀이 궁금하네. 아, 청아, 어서 그 풍요사전 갖고 오니라. 네, 오늘도 풍요사전 간단하지만 아주 잘 펼쳐주셨습니다. 제목에 들거자가 쓰인 중거, 평거, 두거는 모두 이수대엽에서 파생된 곡들입니다. 이수대엽의 기본 선율을 가져와서 머리 선율을 높게 들어올려 변주한 곡이 두거고요. 높지도 낮지도 않게 평이한 음으로 변주한 게 평거. 중간 선율을 높게 변주한 게 중거인 것이죠. 이 거자 돌림 악곡들의 공통적인 모체가 되는 이수대엽은 삭대엽이라는 곡에서 두 번째로 분화된 곡입니다. 옛날에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이라는 세 곡이 있었는데요. 만대엽과 중대엽은 너무 느려서 인기가 없어지고 삭대엽만 살아남아 오늘날 불리는 가곡들의 원형이 되었다고 이 시간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삭대엽이 17세기 중엽 세 곡으로 분화돼 삭대엽 1, 삭대엽 2, 삭대엽 3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초삭대엽, 이삭대엽, 삼삭대엽 혹은 초수대엽, 이수대엽, 삼수대엽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한자로 빠를 삭자가 셈수로도 읽힐 수 있어서 제목이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수대엽은 그 빠를 삭자가 무색하게도 현행 가곡 한바탕 중에 가장 느린 곡인데요. 가곡 원류라는 옛 가집에는 이수대엽의 음악적 풍도를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설법하고 비와 바람이 순조롭고 고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이수대엽 강우에 함께 들었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김보경 외에 여러분의 연주, 기하갑주, 뱃노래, 신뱃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입추와 말복을 지나면서 기세 등등하던 불볕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유독 뜨거웠던 올여름, 우리 곁에서 더위를 달래주었던 소품으로 부채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과거 조선시대 선비들의 멋과 격조를 상징했던 합죽선은 대나무를 얇게 가르고 붙여서 만든 우리 전통 공예품이지요. 이 부채가 판소리 무대에 오르면 더위를 식혀주는 도구를 넘어 신기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품으로 변신을 합니다. 때론 소리꾼들의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손에 든 서책이나 장수의 칼이 되기도 하면서 말이죠. 수십 번의 섬세한 손길과 정성을 거쳐 완성되는 합죽선처럼 우리 소리 역시 정성으로 가꾸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일 텐데요. 그 귀한 소리를 오늘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통해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고왕금례로 준비했습니다. 고왕금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부귀 영화와 죽고 사는 것 등에서 느끼는 지혜를 주요 내용으로 해서 인생의 깨달음을 노래한 단가입니다. 고왕금례라는 제목은 노래의 첫 부분 고왕금례 사생을 헤아리니 인간 영화 가소롭다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가 고왕금례를 소리의 조통달 북장단의 김성권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고왕금례

봉도라니 백발이요 문멸할 거 죽음이라 천황지왕 인왕신을 실로강제 복귀신왕 연수원우 땅 문부 조공 복맹안정 대상결을 아째 한 번을 죽어지면 사지에게 이때만은 우리 같은 초조 인생 한 번아차 죽어지면을 사적이 있겠느냐 욕진 장포일 끝묶어 소방상 뜻대로의 덩그러 개불량되고 산천으로 행할 적에 공수대공수하니 시상상가 허방 허구나 산뜨로 지부를 삼고 송주부로

하나 우와 세상 그님 네들 백발 보고 웃들 마소 나도 어제 청춘이를 니 오늘 아를 백

꼭 햇바디 묻었다 은수로구나. 가는 세월을 망치로 떠다니고 오는 백발을 갈투로 끌어내고 니르고 지고 아 아무리 역두를 그여도 무정 세월을 갖고 만나

0: 오늘은 단가 고왕 급례로 최판사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의 조통달 북반주에는 김성권이었습니다. 나도 어제 청춘이었더니 오늘 백발이 되어 한심하다. 검던 머리는 희어지고 곱던 얼굴은 주름가니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다 원수로구나. 이렇게 늙음을 한탄했고요. 가는 세월 갈쿠리로 끌어내고 오는 백발은 망치로 두드리고 밀고 치고 아무리 격투를 하여도 무정한 세월은 가고 만다. 살았을 때 친구 번님네와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이렇게 인생을 깨닫는 단가였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수군가 중 별주부가 세상 나온 내력으로 함께 추임새 보시겠습니다. 별주부는 토끼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자신이 세상에 나온 내력을 말하게 됩니다. 대왕의 분부로 세상에 인재를 구하기 위해 나왔는데 딱 보니까 모족 중에 토끼가 으뜸이니 자신을 따라 수군 가서 벼슬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토끼가 나중에 거짓말을 하고 살아나오는 것이야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이렇게 토끼를 유혹하기 위해 별주부가 늘어놓는 거짓말도 참 그럴듯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으로 추임새 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 별주부가 세상 나온 내력입니다. 소리의 양은이, 북반주에는 박정철입니다. 그럼 추임새에 들어갑니다.
3: 이렇듯 내려올지 자래는 호랭이 역에 놀랜 짐승이라 목을 딱 움츠리고 납죽었쟀을지 토끼 내려와 가만히 보더니 여보 당신 병색이 뇌라시오. 예, 나는 수국 천옥주보 공신 사대손 별주보 별나리로다.
1: 시고
3: 토끼 듣고 하는 말이 예, 나는 천상에서 여명 순사시허여 화초를 분별하듯 예부상소을 들르니 토기학주 대치허여 장생약 그릇짓고 척하중선허여 머무른지오랠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날들어 태선생이라 하오.
1: 에이, 시고
3: 자례 태명을 반기 듣고 금일에야 상봉하니 글도 문장이려니와 얼굴이 선풍토골이요 할맵씨가 오입쟁이요
1: 그렇지
3: 아 선차 귀를 보니 만고에 드문 귀골이요
1: 시고
3: 소년대장 꺼먹었소 잘났소 잘났소 하고 주어르니 토끼 듣고 좋아라고 무슨 그럴 수가 있소마는 별주부는 수국 조관으로 세상을 무엇으로 나오셨소? 별주부 대답어대 저요 북해요 무창모랑 아침에 북해에 놀다가도
1: 쉬고
3: 저물면 장모산도 듣노

우리 용왕 성덕으로 달천리를 진무하니 이리에 만기 태웁단디 신자가 제조업성 오자하기 어렵기로 대왕의 군부보와 호인 찌찌 구하려고 천하명사를 편답타강 오늘에야 우종몽음 천행으로 만났으라 만자로

세몬양은 감지 턱지 허리.

여러분, 표범보다 따르대용. 별주부가 대다보대. 고무몸이 피로크나 눈이 적고 털이 다평 태양 장기 부족히로.

0: 선생의 기상을 살펴보니 치세지 등신이요 난세지 간웅이랑 눈이 밝고 총민허영 천문치를 달태면 몸이 적고 발이 빨로 산도 넘고 물도 뛰어따러 가리 없을 태용
1: 쉬고
0: 첩첩한 그 기별은 소진장의 못줄이용 가끔 가끔 조난 것은 공명선생의 준수인 듯 생긴 것이 모두 정신 볼수록 귀골이라 무족중 그 지린이 우리 소궁 다시 오면 출장 입상 크고 응명을 따로 가리 됐을까
1: 쉬고 오늘 추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중몰이로 별주부의 입담을 함께 들어보며 추임새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수군가 중 별주부가 세상 나온 내력이었고요. 소리의 양은이, 북반주에는 박정철이었습니다. 별주부는 용왕의 명으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는데 당신을 보니까 토끼 당신이 딱 인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수군가는 추담 홍정택 명창이 정리한 추담제 수군가인데요. 양은이 명창과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전승교육사이신 박정철 명고의 부창부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소리는 토끼의 살림풍을 자랑인데요. 별주부의 구변에 토끼도 질세라 자신이 이 산 중에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산다고 둘러대며 허세를 부리지요. 하지만 별주부는 토끼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토끼의 죽을 위기가 산속에서는 8번 있다는 팔란을 노래해서 토끼가 주눅이 들게 만듭니다.

0: 그럼 이 부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수군가 중 산림풍월부터 토끼 팔랑까지입니다. 소리의 양은이, 북반주에는 박정철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송모 치린 토끼란 놈, 가만히 듣고 생각하기를. 주부를 따라가면 좋기는 좋겠으나 산림지라 풍월지응대가 있고 지가리. 내 사 안 갈라요. 별주부 하는 말이 진세산간 흥미가 그렇게 좋을진데 나도 수궁 안 갈 터이니 그 이야기나 좀 해보시오. 토끼 지가 도리에 주부를 못 가게 도르기로 산림풍월 자랑을 하는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냉수 먹듯 얻은 것이었다. 여름 오미 한가허용

0: 다 보내고 금풍예로 안하면 공유가 소리되어 상여풍가가 예월화랑 충양추세고 용사롬과 황국단풍 구경예용 가을 가고 겨울이 오면 남목 한철 찬바람무 청산 초빙 끊어지고 안경인종 없을 적에 용문호 상서로든 고향 공도 따로 갖고 낙이 타고 방매하든 호연도 따로 갔어. 산간 사시 좋은 경허를 닥친 대로 보다 구경하고
1: 좋다.
0: 임자 없는 녹수청산 집산모 왕래하며 값없는 상과 목실 양식을 사모서 감시하고 신여보 일이 없어 명산 찾아서 환경 헐쨍
1: 좋지
0: 열산통나무로 봉황 진군명산 만장 봉인명 석교무 사시비 봉과 봉내방장 영주 삼산 인명 태산 송산 형설아산 마라천봉 소양암의 산을 아니 본 것 없이 모두 올공 영주 상산봉을 완하이 기어올라 흙구를 박차고 배운 무릎쓰고 여사는 땅쪽 경각기수 일출경을 원하의 삼

말을 하고 낮이 되면 요 사람을 찍 안기생적 송자는 나의 제자를 삼어두고 이따금 심심하면 종아리도 때려보니 황산

0: 누가 땅 그 천대를 어이 허리에 해소로를 간드면은 유자도 탱자 된다 흔히 너른다는 안갈 나용.
1: 아.
0: 주부가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한 즉 저놈을 훌쩍 추어놓은 바 교만이 나서 저 모양이니 대게 한번 탁 질러서 저놈의 길을 꺾어버리라 하고 태선생 말 다 했소? 예, 다 했소. 몹시 부러졌지요. 산중에서 부는 바람 해풍보다 훨씬 세요. 내 귀가 시로 못 듣겠소.
1: 제.
0: 수궁에 있는 내가 산중일을 어찌하려 하고 그렇게 과장을 하지만은
1: 어.
0: 당신 상을 보니 입이 거짓말 잘하게 생겼고 또 눈알이 붉어 화망 살기가 있어.
1: 어.
0: 고향을 떠나 타국에를 간다 하면 그 살기도 면하고 훈련대장을 곧 할 터이나 진세간에 오래 머물다가는 그 살기로 인하여 죽을 꽃배를 꼭 8번을 닿은 것소. 허허, 그분 처면에 방정맞이 소리 하는 거. 여보 대선생, 당신 반란과 화망 살기를 내일로 주천이 들어보시오. 일개한테 그 대신 새삼중고주를 다 지내고 대한 엄동설한 풍

사랑이 끝났는데 어둑한 밤엔 배고픈 배 틀어잡고 발바닥만 알짝알짝 터진 듯이 앉은 어둠 진나라 한국과로 최왕 신세륜광 북해상 대구중 소중 나무 고생인가 그 예줄에서 축을 통기 삼동 고생을 기고 지내 벽도 홍행 주니월에 줄인 구복을 채우려고 침상공공 찾고 찾아 이리저리 기대갈지 골골이 묻은 것은 목달에 엄찰개어 본복이 샀는 게 받은 응주로다 목달에 채 거두면 교량지사가 대량대량 지수고개가 될 터요 창철에 뜯는 게 토끼 대골이 덮치려고 웅크리고 드는 소리 지스르그로 이어들고 머리꼴 사냥개 엄상골로 기어들어서 버겁버겁 뛰어갈지 토끼를 올래 얻어덕 덕 주알자 민우랑 해동청 보람배 짓두름에 빼제시 공자고 바로 토리당사 쪽벌지 방울에 떨지 척제지 우수르르르르 그대에게 전 양발로 당어라 캐지보다가 오브랑은 주둥개롱 양미가 골칫대 목을 콱콱콱 허허 그분이 방정맞이 소리 말래도 허는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네가 거기까지요 산 중둥으로 돌지 중둥으로 가는 토끼 송아에 숨은 것이 우른 토끼를 노려하고 불치리론도 부수라 불감도 부삼입고 성사방울이 외불초청 화약덥사실을 얼른 높한다 같은 방아쇠 고쳐같은 푸르른 하는지 그리고 반나이로선 닿는 토끼 친구로 대고 꾸르르르르 쾅 호호 그분이 방정맞이 소리 말래도 점점 허는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네가 거기까지요

0: 아! 저 동목 쏘아이놈들의 뿡둥이 들어 함대국 들 토끼 잡으러 가자. 없는 게 호구리며 빠리 쫓듯 쫓는 모양 선술 먹은 초군이여. 그대 간장 생각은이 백등치리리 궁공한테 조간장 적벽강산 화진족 조맹덕 정신이라. 거기에 잡혀 죽을 토끼 층암 질벽 삭간 등 기운 없이 올라갈지 자른 꽁지 사티 끼고 유리깡증 저리깡증 깡증 덥동 뛰놀지 콩게 신내라고 목공게 톱지르명 미꾼게 조철우니 그 안이 반란 팔란세 상은내 사실여 저 삼무사 자네신 제 한가하다고 들으면 무슨 청으로 유산 무슨 청항의 완월 아까운 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다 그런 거지 뿌렁이를 내 앞에다가 대어신나 수궁을 들어가면 태평행나 걸터기에 부셔가려 하였더니 화망살기 사주 팔자랑 못 간다 하옵기에 반면 편제간 믿다가 뭘 알아 종우주검 곡철이 말하니 듣다 종신어는 한심주검 선생신세 생각은이 불쌍하기가 짝이 없소.
1: 수군가중 산림풍월부터 토끼 팔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양은이, 북반주에는 박정철이었습니다.
2: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0: 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 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나 아줌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수유동에 사는 가정주부 나 아줌씨가 아들 태평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하다 겪게 되는 애환과 해학을 그렸습니다. 아줌마는 아주 많은 엄마의 줄임말이라는 해설과 함께 아줌마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중반 부분까지는 전통 판소리의 형식을 취하다 민요 형식의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창작 판소리 나 아줌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조준희입니다.
2: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수유동에 사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나 아줌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태평이의 학원비 좀 벌어보겠다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뒤로 나자빠질 뻔했던 이야기랍니다.

엄마! 나 이번에 꼴찌 안 했다. 내 뒤에 한 명이나 있지로.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구나. 까놓고 말해, 돈 못 버는 남편, 공부 못하는 아들이라는 얘기죠. 여하튼 태평엄마 나아줌씨, 더 이상 공부 못하는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직접 태평이를 가르쳐 보기로 하는데, 그날 이후 우리 아들 태평아, 자 봐봐, 이렇게 저렇게 풀면 된단다. 쉽지? 아, 네, 알아요.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니까. 다시 해볼까? 아, 이렇게. 쉽네. 아니,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풀면 된다니까. 왜 틀려? 다시 풀어. 아씨, 뭐씨? 아들 눈꼬리는 아래로 젖고

0: 아이고 머리야, 아니 분명 사람 새끼를 낳았는데 공부할 때 보면 내가 분명 닭을 낳은 게야. 여튼 더 이상 아들 녀석을 닭으로 착각하고 살 수 없었던 나아줌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학원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데, 내 이름은 아줌,
1: 당신 이름은 아줌마.
0: 내

0: 아줌마 아줌마
1: 부지런하고 센스 있고 맡은 일은 반드시 제대로 해내는 퍼펙트 아닌지 아 시켜만 주세요. 일당백은 못해도 제대로 일할 자신이 있다니까요.
2: 아줌마 아 글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자격증이 없잖아. 자격증이.
1: 세상에 15년 전 매장 총괄 매니저까지 지낸 경력은 경력이 아니랍디다. 아 쳐주질 않는 거죠. 결국 태평엄마 나아줌씨 주부가 취득할 만한 자격증을 알아보려고 나서는디 초보 유망 자격증 순위 1위라는 보육교사 자격증 희망 직업 찾아주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 후에 가르치는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 독서 지도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 베이비시터 자격증 한식조리 자격증 결혼상담사 치매관리사 경

피부 관리사 지영 관리사 지영 관리사 지영 관리사 잠깐.

0: 쌈지도 100만 원을 학원 비롯하 두 달 동안 체형관리 열심히 학원을 다녔는디. 취직이요? 77 사이즈 입는 나에게 아무도 체형 교정을 안 받더라고요. 시리에 빠져있던 나 아줌씨, 결국 자격증 대신 동네 갈비집 알바로 나서는디?
1: 물 내주고 반찬 내주고 고기 얹어주고 뒤집어주고 잘라주고 물 내주고.
0: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뭐로 드릴까요? 잘라주고.
2: 아줌마 여기 상추 줘요.
0: 아 네.
3: 아줌마 여기 마늘도 갖다 달라고요.
0: 아 네 곧 갑니다.
2: 아줌마 여기 고기 타잖아요.
0: 아 네네네.
3: 아줌마 여기 쌈장 갖다 달라는 지가 언젠데 아직이에요.
0: 아이고 갑니다. 가요. 12가지 넘는 반찬을 들고 뛰어가던 나 아줌씨, 급하게 서둘러 가다 그만 손님 신발을 밟고 삐그다여 넘어지는디? 들었던 쟁반얼 놓쳐버린 순간 반찬

그 손님 양념 갈비 마스크 팩 야무지게 허였구나.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마스크팩 사용료 값은 물론 나 아줌씨가 밟아서 망가뜨린 신발값까지 물어주게 되었는디 신발 가격이 자그마치 80만 원이었던가 보더라. 하루 6시간 발바닥에 땀나게 종종거리며 일해서 번 돈 하루 3만 원.

값이 80이라니 8만 원짜리도 못 씻는디 아들 밥도 못 챙기고 번돈 월급 받아 삼겹살

전 경력이 아니라오. 저들이 인정하는 건 단 하나. 아줌마. 나는 그저 아줌마. 아줌마일 뿐이라오. 나이도 아줌마, 경력도 아줌마. 나의 이름 아줌마. 아줌마일 뿐이라오. 아들 학원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우리의 나아줌씨. 상처받은 마음 달래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구나. 착한 남편 철수씨의 위로를 받으며 동네 포장마차에서 거나하게 한 장 걸치고 아줌마를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노래 한 곡 뽑아 보는데,

0: 창작판 소리 나 아줌씨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조준이였습니다. 나 아줌씨가 아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 취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아줌마가 무엇이냐? 아줌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엄마라는 뜻이오. 아주 많은 엄마가 바로 아줌마, 아줌매, 아줌이, 아줌아이, 아줌망, 아줌씨. 이게 다 아줌마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모두의 엄마, 아줌마, 아주 좋은 해석인 듯 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문경재입니다. 얼씨구!
0: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명창은 전남 화순 출신의 서편제 명창 김채만입니다. 김채만 명창은 화순에서 나중에 광주의 속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하여 살았기 때문에 속골 명창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릴 적 이날치의 문화에서 판소리를 배웠는데요. 본래 성음이 탁하고 평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김채만이 10년간의 독공 끝에 나와 전라감사의 부름을 받고 선화당에서 소리를 할 때 하필 송만감 명창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소리를 들은 전라감사는 송만감의 소리만 높이 쳐 다시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김채만 명창은 그만 무안하여

0: 그 길로 다시 광주 속골로 들어가 불철주야 소리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탁했던 성음은 수리성으로 다져지고 소리에 윤기가 흐르고 귀성이 끼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명창의 소리라 하면서 탐복을 했다고 전합니다. 김채만 명창의 장기는 심청가로 당대의 독보적인 소리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심청가의 첫머리인 신봉사를 소개하는 대목은 그의 특별한 장기였다고 전합니다. 그의 소리 덕분에 이날치로부터 전승된 서편제의 소리가 뒤를 잘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럼 김채만의 장기인 심청가 서두 부분 들어보실까요? 박유전, 이날치, 김채만, 박동실, 한혜순으로 내려온 소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청가 중 초압 신봉사 내력입니다. 소리의 한혜순,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청년 소리꾼 지명희 씨를 만나봅니다. 잠시 후 만나요.
1: 송태조 입국 지처에 황주 도화동 심학교라는 사람이 있겠다. 세대 자명지족으로 성명이 찾았더니 가훈이 불행하여 20에 안맹하니 향곡 간에 고난 신세 강근 친척 발이 없다. 그 안에 곽씨 부인 또한 현철하되 가장 공경 치삼범절 구길 바가 없었으나 가세가 빈곤하여 몸을 버려 품을 팔겠다. 쌍반오일 관대도포 향의장의징용이면 석숙회자 중 초막과 남녀보잔 내부질 예월뜨기 고두노비

초토실보선 행전 준치허리띠 양당골침휘하면 폭굴공제료대중의 가진금침에 소노키와 각배용배하끼리기 일년 선백육 십일차 무제도 또

사귀어 두 사람 깊이 주었다 받아들어 촌초 세양의 봉계사 아홉 번을 가장 공내 사주르보 그 초석간수 입이 맞지는 가지는 시 정성대로 공경오지상 허진별로 누구 보고 시뒤간이 칭찬돌이 하루 난 신봉사 자기 마누라를 불러 여보 마누라 우리 내외 40이 장근 도로 실하 일점 혈육이 없으니 남녀간에 무엇이나 하나 낳아보았으면 평생원을 풀까 하오 곽씨 부인 이런 말씀 가군의 정대하심을 몰라 발설치 못하여 쌌더니 이제 말씀하옵시니 오늘부터 지성신공하오리다 명산대찬 영신당과 고모종상의 서광살면 제불 제철보살매로 난불공 신중바지 질서

대조 제비들아 너날도 송조조왕 탈땅털요 타가리 있니 봉론 답이 무너지며 진떠라리 가깝다릴까 갑자 4월 초파일라 한꿈을 얻었구나 설계가 번고하고 재영농 얻으니만 일개선여 학어를 타고 하나로 내려오고 일제 머리에 옷에 차군제요 몸에 난 강선예죠 얼패를 뜨지 차고

전업을면 옆에 와 앉는 것도 두려워.

떨어진다. 임신이 살라노요 진정 기울었더니 선녀가 여짜오되 성왕보고 아래를 놓지 반도지 산 가는 길에 꽃빈 비자를 잠깐 만나 소가를 수작으로 얻다가 시가 조금 늦었기로 산적게 뚝재고져 인간으로 되지

누구를 보살의 성가임이 백으로 지지가야 명받아 왔다오니 어여삐 자겠소 자. 놀래 깨달으니 남과 일몽이었다. 양중몽사우는 근데 둘이 꿈이 또 겉은지라. 그달부터 대기에서 십색을 배설하는디 석부정 부자 활부정 불시 이 불청음 성목불시 사색 십색이 좀 찾더니 하루난 해복김이가 있는디 아이고 배야 컷 배가 아프요.

네, 여보소 기둥이네. 거 이 사람하고 방이나 좀 들어가 보소. 예? 제발 난 새소반에 정어수 뜨고 받쳐가노 곧 던져이 꼬러 안여 순산의 길을 발

새가 은개 두르더니 헌매종아 단 생거지 선이 옮겨 따리로다. 신봉사가

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지명인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국립창극단의 청년 단원으로 활약 중인 청년 소리꾼 지명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항상

0: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소리꾼 지명인입니다. 네.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더운데 낮에는 아직도 덥죠?
0: 예, 아직까지는.
1: 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져서 살만한데 예. 낮엔 또 덥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0: 저 뭐 늘 하던 것과 같이 뭐 공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요즘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또 감사하게 불러주시는 분들 있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 혹시 최근에 그 공연했던 작품이 뭐였을까요?
0: 저 그냥 제 개인적인 뭐 그냥 소리 공연들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악셀이라는 퓨전 국악 밴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춘 마이크 그 같이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창극단에서는 지금 효명이라는 작품 네
1: 지난번에
0: 했었습니다.
1: 네. 네. 아 그렇군요.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시네요. 바쁘셨겠어요. 여름에도. 아 올해 참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공연 활동을 하셔서 더운 줄도 모르고 여름이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은 참 더웠던 것 같습니다.
1: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 고향이 남원이라고 들었는데요.
0: 예.
1: 그러면 남원에서 태어나셨나요?
0: 태어난 그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광주로 알고 있긴
1: 한데. 아 병원은 광주. 네. 네.
0: 학창 시절을 네 중학교 때까지는 남원에서 네 학창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1: 네. 그럼 중학교 때까지면 사춘기 시절까지 거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예. 이렇게 잘 놀았던 네. 터전이 남원이셨네요. 예. 네. 남원이 원래 이렇게 소리고장으로 유명한데 사실 지명인 씨 가족이 그 국악인 가족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좀 소개 좀 해 주실래요?
0: 아, 예. 어머님께서 이제 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이신 유영자 애자 선생님이십니다.
1: 네.
0: 예, 그래서
1: 혹시 어머니 외에 뭐 형제들이나 다른 저희, 분은 국악을 안 하시나요?
0: 네, 저희 형님은 지금 남원시립 국악원에서 네, 일하고 있는 이태환.
1: 아,
0: 선생님.
1: 그러시군요. 네. 네. 아유, 이렇게 멋진 국악인 집안에서 또 태어나셔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어머니 유영의 명창께서는 지금 전북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예. 아우 소리가 정말 좋고 선생님 성품도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서 항상 존경하는 명창이십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굉장히 늦둥이라고 들었는데
0: 예, 맞습니다.
1: 얼마나 늦둥이신 거예요?
0: 저희 어머님이 이제 48년생이시고 제가 96년생이니까 어머님이 49년세
1: 저를
0: 네, 낳으셨습니다.
1: 정말 늦둥이시네요. 사랑을 오히려 더 두 배 세 배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런데 또 그 국악인 인생에 있어서 50, 60대가 또 가장 바쁠 때 아니었겠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많이 바쁘시기도 하셨고 이제 아 물론 그러면서 너무 사랑 많이 받으면서 컸지만 이제 자주 뵙기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1: 아 그러셨군요. 네.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엄마를 자주 볼 수 없어서 사랑을 듬뿍은 아니고
0: 아, 듬뿍을 몰아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네. 선생님 성격상 그러니까 유영의 명창 선생님 성격상 정말 막 너무 자애롭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혼을 안 내셨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런데 그래도 제가 또 늦둥이이다 보니 또 너무 그렇게 예쁨만 받으면서 크면 또 사회에도 부적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지만 또 엄하게 혼내실 때는 또 굉장히 엄하셨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혹시 또 늦둥이 아들이 또 버릇이 나빠질까 봐
0: 예,
1: 오히려 더 엄격하게
0: 그러셨던 것 같아요.
1: 네. 형님들은 어떠셨어요?
0: 저희 형님은 오히려 그냥 너무 나이 차이가 워낙 형님이랑 제가 많이 나다 보니까
1: 네.
0: 저랑 27살 차이 나거든요.
1: 와.
0: 그래서 사실 저희 조카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뭐 거의 형님의 자식들이랑 같이 커가지고
1: 거의 아들처럼. 네. 아유 정말 가끔 그렇게 좀 특별하게 좀 귀염받는 사랑받는 늦둥이들 보면 참 늦게 태어나서 오히려 사랑을 빨리 많이 받으시느라고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머

0: 어머니 뒤를 이어서 지금 소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예. 그럼 남원에서 잘하셨으니까 남원 지역에서 소리를 배우셨어요?
1: 예, 이제 중학생 때까지 뭐 고등학교에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국립국악 고등학교를 네, 들어갔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네, 쭉 어머님한테만
0: 어머니한테만
1: 공부를 하고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전공 선생님이셨던 김명자 선생님께 배우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저희 안숙사 선생님께 적박과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0: 저는 혹시 어머니께서 사랑하지만 또 자식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본인이 안 가르치고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 남원의 명창들이 많으니 다른 분께 배우셨나 이게 사실은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오롯이 이렇게 배우셨군요.
1: 네, 공부할 때는 정말 아예 엄하게
0: 네.
1: 네, 이렇게 그 공부하는 중간에는 어머니라고 못 불렀습니다.
0: 아,
1: 그때는
0: 그러셨군요.
1: 무조건 선생님이라는 네네. 호칭으로 하고 네, 그렇게 네, 어린 시절에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제 자식 가르칠 때는 성격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욱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고운 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엄마 역할로서 내가 너무 부족한가 뭐 이런 반성도 하게 됐는데 아 어머니께서는 워낙 또 엄격하게 잘
1: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칼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네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어릴 때 남원에서 어머니께 배우고 이제 국악고등학교부터는 서울로 올라와서 독립을 하신 거네요. 거의.
1: 아 뭐 독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 혼자 산 기간이 좀 길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0: 길었네요. 네. 고등학생부터 이렇게 유학을 또 서울로 가셨으니까. 어땠어요? 좀 외롭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좀 힘들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1: 그런데 또 초등학생 때는 뉴질랜드에서 좀 지냈었고요. 또 중학교 올라가서는 캐나다에 1년 정도도 있다 오고 뭐 그랬던 시절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네, 뭐 그게 힘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워낙 훈련을 독립성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고 보니.
1: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네. 네. 그러셨군요. 어쨌든 그런 훈련을 받은 덕에 씩씩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소리를 또 열심히 또 배우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졸업을 하신 다음 예술전문사 졸업을 하셨고
1: 네.
0: 또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부문 금상까지 받으셨네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이 상을 받고 또 그다음에 어떤 노력? 상을 받은 이후의 노력? 뭐 이런 게 또 따로 있으셨어요?
1: 대회를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어쨌든 온나라 국악경연대회라는 대회가 저희 또 그 대체봉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는 그런
0: 아 그렇죠
1: 규모 예, 있는 군복무를
0: 네 대체해줄 수 네네. 있는 특전이 또 있는 대회군요.
1: 큰 대회였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 대회를 나가고는 이제 한동안은 대회는 조금 마음적으로 조심스럽기도 하고
0: 네.
1: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아직 이제 뭐 명창부 나가기는 좀 젊으니까
1: 예, 아직 조금 젊어서 이제 대회보다는 네. 이제 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0: 지금은 이제 그 성장을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네, 지명인 씨를 모시고 지금 판소리 초대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명인 씨는 지금 국립창극단의 청년 단원으로 활약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창극단에서 활약은 얼마나 되셨어요?
1: 활약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과분한 말씀이시지만 작년에는 이제 2025년 시즌 단원으로 1년 정도 일을 했고요.
0: 네.
1: 올해 이제 시즌 단원 제도가 좀 없어지면서 청년 교육 단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2년째?
1: 예, 2년 차인 것 같습니다.
0: 네, 2년 차. 네. 창극단에서 이렇게 선배님들 많이 보실 텐데
1: 예.
0: 어떻게 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1: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사실 뭐 무대 위에서의 스킬들이나 뭐 이런 것도 너무 소중하게 배우는 계기가 되지만 사실 가장 큰 건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술가로서의 애티튜드라든지
0: 네.
1: 꼭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연습실에서조차도 선생님들 선배님들 정말 무대 위에서 하시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술가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

0: 라든지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네,
1: 네.
0: 이런 배움을 좀 가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 소리 하나 듣고 그다음
0: 네.
1: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들려주실 곡은 어떤 걸까요?
0: 네, 단가 중에 사철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예.
1: 단가 먼저 그러면 듣고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소리의 지명인 북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2: 이산 여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나를 백발한심오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은 반유 흔들을 쓸때 있나. 봄은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조금 방초 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사풍 열안에도 제절기를 피지란든 한국 단풍도 왔더냐.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서울백 1700 헌지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장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5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 천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 수는 부려워 생전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들이다 늙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달아놓고 국국 도시에 가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목 붙는 놈 차례로

0: 잡어 나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대와 서로 모아 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1: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젊은 소리꾼 지명인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단가 사철가였고요. 소리의 지명인, 복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단가인데요. 예. 가사가 뒤에 보통은 단사 10도 못 살 인생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10년이 뛰었어요. 단 50도 못 살 인생. 혹시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2: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1: 네.
2: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이제 120세대 맞습니다. 시대라고 말씀 예.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40년이 아니라 50년은 또
1: 50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아 그게 본인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나요?
2: 아 근데 저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많이 그렇게,
1: 아, 그렇게
2: 부르시더라고요.
1: 네. 어머나.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들어서 너무 재밌다. 야 역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현실적인 반영을 사설에서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선생님 아까 그 남원에서까지 중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대학 시절에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같은 전공끼리 모이니까 실력자들이 엄청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2: 아,
1: 그 가운데 이제 경쟁도 하겠지만 또 서로 우정도 나누고 하셨을 네. 텐데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2: 일단 제가 다녔던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는 좀 전공 관련돼서 좀 넓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1: 네.
2: 저 같은 경우는 경기민요를 3년 정도 또
1: 경기민요까지
2: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신 최수정 교수님께서 또 씻김 굿을
1: 그렇죠.
2: 네, 저희에게 네. 전수해 주시기도 하셔서 좀 그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공부도 하고 또 특강 같은 게 열리면 비나리 같은 것도 배우고 하면서 네. 꼭 소리도 물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소리 외적으로도 다양한 음악들을 뭐 가야금 산조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무대들이 많았어서
1: 네.
2: 그런 공연들을 하면서 친구들과 또 우정도 다지고 같이 음악을 하면서 확실히 같이 고생을 해야 마음이 네, 돈독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는 좀 그 같이 고생했던 끈끈한 우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그게 평생을 가는 거겠죠. 근데 저 생각에도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모아서 만든 장르라서 네.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배우시는 게 큰 힘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무가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고 목을 쓰는 게 조금 다르죠?
2: 예, 아무래도 좀 쓰는 목들이 다르긴 합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배우시면 지명인 선생님만의 어떤 힘이 또는 경쟁력이 또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배우시다 보니까 판소리에만 이렇게 전념을 하기보다는 뭐 연기도 하고 싶고 또 퓨전도 하고 싶고 창작 판소리도 하고 싶고 또 뭐 밴드도 하고 싶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까 본인의 그 팀 악셀이 있다고 하셨는데
2: 예.
1: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으셨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2: 아, 저희 악셀이라는 팀은요. 퓨전 국악 밴드인데요. 일단 저와 그리고 검은고 피리 그리고 밴드 구성 뭐 건반, 베이스, 기타, 드럼 이렇게 7명 으로 이루어진 밴드입니다.
1: 네.
2: 그래서 저희는 국악을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이 국악을 대중들에게 편하고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성된 네, 네. 밴드고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무얼 하던 간에 그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네, 뭐 밴드를 하던 창작 판소.

0: 요리를 하든 창극을 하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뿌리는 소리에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걸 하든 무너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또 한참 이렇게 활동하는데 너무 재밌고 즐겁고 관객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즐거웠던 시기가 있다가 요즘엔 또 살짝 벽이 한번 저한테 온것 같아요. 또이 산을 한번 넘어야 또 다음에 또 좋은 활동의 모습 그리고 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더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무대에서 지명희 씨를 볼 때, 아, 정말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그동안에 이제 본인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노력도 그렇게 쌓여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예술의 길이긴
0: 정말
1: 한데.
0: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전통판 소리를 무게 중심에 두고 다른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계획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0: 우선적으로는 제가 어쨌든 지금 당장 소속은 국립창극단의 청년단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립창극단 청년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흥보 박을 타다라는 작품이 9월 달에 준비되어
1: 아,
0: 있고요. 그리고 또
1: 그렇군요.
0: 작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신진 작가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국립창극단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 참여하게 될것 같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팀 활동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 저희 지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런 준비와 함께 제 소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1: 굉장히 바쁜 일정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신진 작가 프로젝트 여기에도 참여를 하신다니 또 새로운 모습을 또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항상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이렇게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 와서 제 소리도 좀 들려드리고 교수님과 함께 즐거운 대화도 나눠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늘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리꾼 지명인이었습니다.
1: 네, 소리꾼 지명희 씨 오늘 만나봤습니다. 지명희 씨는 이름이 명인이라 뭘 해도 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나셨는데요. 자, 오늘 헤어지긴 아쉽지만 두 번째 곡 청해 들으면서 또 저희도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0: 네, 강산재 심청가 중 가장 하이라이트 대목입니다.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오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심청가중 그러면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들으면서 지명희 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지명인 북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2: 그때요! 수 백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을 적에 신봉사는 말썽 잡녀하였구나.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 적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인여가 계시다! 우후! 하니 달려들어 내궁으로 메시고 들어가니 그때여 심황후는 언간 용궁에 3년이나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백수가 되었구나. 심황후 물으시되 커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를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예예 아리리다

가없기 난 황주도 아동이고 돕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중년 3월 딸에 선후설로 상처고 어미는 딸 자식을 강부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양 쩌더더 매겨 겨우 길러내요. 15세가 되었으되 이름은 정이 없고 효성이 출천하야 그의 가

겨울 만나 공양미 삼백성만 풀전으로 시주하면 소맥눈을 뜬다기로 휴어성기는 내 딸 정희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인당소재숙으로 죽은 지가 오금 3년이나 되었소.

0: 먹어.
1: 다 있어.
0: 신왕거동 봐라. 이 말이 시든 말든 오조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고 눈을 집어도 그리며 누가 날 다려 아버지라고

살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후금 3년이

어서 어서 어서 나를 부옵소서. 인당수 빠져 죽은 불효여식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어서 청이를 부옵소서.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이거 웬 말이냐? 내가 죽어 수고 천지로 들어왔느냐?

이건 잔말이냐? 조금 난 내 따심 정여기가 어디라고 사랑하다니 웬 말인고. 딸이 며느리 보자.

0: 어디 내 딸 좀 어디 조금 하더니 만원 눈을 번쩍 떴구나.
1: 심청가 중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지명인 북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현재도 성장하는 믿음직한 청년 소리꾼 지명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즐겁게 소리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유희경입니다. 얼씨구!
1: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10번째 시간입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의 시조로 불리는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으로 내려온 소리로 정권진 명창은 정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를 전승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입니다. 오늘은 심청가 중 인당수 당도하는 대목부터 심청이 옥황상제의 대접을 받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3: 한구 당도하니 인한구 임당수라 어른이 싸우나 누 행역이 날이나 누 대장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전차 내 피서부터 저여진 날 갈 길 온 천이 말이나 남고 사년이 검어 하도 저물어져 천지 욕망하니 난치미는 떠들어와 백전놀이 다 물결이 줄렁줄렁 보사공경자이야 황화주 극구마냐 고사기질을 잘린다 섬살로 밥 짓고 온솥 잡고 동우술 고생 당수 삼생 실과를 반이 찾아서 갈라놓고 산꾸 잡아 큰 갈꼬자 기름 두시마 쳐놓고 도사공 그동 봐라 심청을 목시켜 백장머리 앉힌 후 도사공 그동 보소 의관을 챙기고 북채를 양손을 그리고 북어울 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 하는 시대는 무엇이지 불통헌전 후에 후생이 본을 받으다 각기 어머니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시 9년 지수 배를 타고 다산일지 오보고 저만 공수 구두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지 동화로 건너르고 해상 대한장수 왕으로 돌아들어 우선 대지 건너주고 공명의 달조가란 통난풍 빌어내어 조두구 백만 대병 주주로 가공하니 배 아니면은 오이오이 그저 무걸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수요요요 개양의 도연명의 규거래 해와라 조보

형제나 장안의 강동 거주 임수지 추측 소동 반월아 입구 지공 총총어사 와거니 허여성년 무적거나 능무 길곰 개도나니 화장군아르이 허리가 제대연주조 타고 발전 하고 보니 상고선이 아니냐 우리 선이 소물되며 상고를 위하여 봐야 경세우경연호 포백설하를 난 일적에 오늘날 임당소 인계숙을 들이오니 통해신 난명이면 서해신 그 승기면 북해신 흥룡이면 남해신 청룡이면 강한 기장과 전택 지구지 아가마야

바람주고 하랑으로 인도하여 한란없이 도우시고 백천은 들을래요. 토대우의 봉지 벗고 봉기 우연아 반지 점지하여 주옵소서. 이래 도사를 다 지낸 후에 심난장 부리들라 상황은 지낸 총은이 심천이 죽으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선임님께 통화동이 그때만 그임이 나이고 토사 오기 나서더니 손을 들어서 갈지난니 도화동이 차이 우레만 차우 내가 도화동일세 심처의 치가 많죠 사대하고 엎드려 지더니만은 아이고 아버지 불교여시 심정이는 초보도 생각마옵시고 어서 눈을 떠 대명천지 다시 보고 좋은데 장가들어 70생 남아옵소서. 여보시오 선인님께 혹시 만근처를 내어 구구구 가시거든 우리 부친으로 와야 주옵소서. 헐라고 염려 말고 어서 그 뒤문에 들라 심장이 거동발 새벽 같은 눈을 감고 저 마자락을 무릅쓰고 대전으로 우르르르 만경장 박 한대지 쪽으로 그저 떴다

청군하냐 일몰돌지 장사도 주거니와

불에다 넣고 가니 우리 후사가 죽을 지가 있겠느냐.

천강부한경을 문노라절백구야 홍요월세계 어느 곳고 일광세우도 평생어 너너너지 한가 하느냐 번비창파도피 떠서 도요

0: 그때의 심청이는 이 세상에서 꼭 죽은 줄 알았건만은 이러한 출천대회를 하늘이 그저 두고 볼 리 있겠느냐. 그때 오강상제 계엽서 사회 영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묘일 묘시에 유리국 도하동 심학교 딸이 임당수 들 것이니 수궁에 착실히 모시어라. 용왕이 수명하고 나려와 각궁 신연을 불러 하교하시되 묘일 묘시 유리국 도하동 심학교 딸 심낭자가 임당수 들거든 수궁에 착실히 모시어라. 때마침 묘시 초라 옥교를 가지고 임당수 네 달이니 심낭자 무리에 들었다. 부왕의 분부받아 묘시로 왔사오니 교자를 다시 없어서 심체이 여짜오되 인간의 미천한 사람으로 어찌 용궁교자를 타오리까. 만일 타시지 아니하면 오강상제께 없어 수궁에 대제를 내리실 것이오니 사양치마옵소서. 마지 못하야 교자에 올라앉으니 위로 장할시고 위로 장할시고 천상선 여성관들이 심소재를 보려고 태을진 학을 타고 안지생년 타고 구름탄 역종야 사자탄 갈선홍 고래탄 지적선 정의동야 홍의동야 쌍쌍이 묘셨 월궁화가 마구선연 남학 부인 팔선여들이 차오로 모셨난데 궁학을 갖추울제 왕자진의 봉필에 광천산 중장 저지로 몽정 성현제 금웅구 동동이 동덕 장야방의 옥통루 뜻대로는 왕정의 바람 격타고 주령여 등파사 의보사 일공 재련공 제때려다 노력을 쪽 당장한 풍악소리 소복이 진동한다 고중구리 유양하니 연방이 조이려 지거리니 차가우니 서이 반공이라 수궁평월은 응청상지 상당이오 고니수상은 피수구리 오목이라 산후주로 폐공한상 광채도 찬란하다. 조잔을 디딜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호 오박병에 천일주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백도를 덩그럽게 괴하시니 세상은 못 본 배라. 3일에 소연하고 5일에 태어나면 극진이 봉공된다.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인당수 당도하여 물에 빠진 심청이 옥황상제의 대접을 받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박유전이

0: 서편제의 법통을 세운 이후 운영궁에서 양반들과 판소리에 대한 비평을 거쳐 이룩한 후기법제입니다.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고상하고도 세련된 판소리로 새로 태어나게 된 요파로 정응민 가문에서 더욱 다듬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산재 심청가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둥둥둥 내 사랑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2: 최판사의 명판결.
3: 오늘 최판사님께는 남원골의 다둥이 아빠 박흥보 씨가 찾아오셨는데요. 아니 무슨 큰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4: 최판사님! 아휴, 저희 집안일이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만 당장 이 찜통 더위에 줄줄이 딸린 아이들 데리고 호갈 데 없는 이 신세가 가려나요? 이렇게 최판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관가에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대출과 집값을 살핀다고 하옵는데 놀부 형님께서 느닷없이 찾아와서 가게 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호통을 치시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급하게 살 곳을 알아보고 집을 사보려고 대출부터 알아봤지만 DSR 규제니 스트레스 금리니 하며 대출 문턱은 높고 전세나 월세를 구하자니 전월세 매물도 귀해 하늘의 별 따기니 흥분의 가족은 대체 어디로 가오리까? 놀보 형님께 조금만 유예해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대출 총량 규제라는 몽둥이와 집값 안정이라는 뺨 때리기로 저희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집값 잡는 것도 좋고 빚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갈 곳 없는 사람의 보금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박흥보의 애타는 마음을 노래하오니 부디 억울함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5: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만원 아이고 여보.

사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오. 이전

문전박대당했었던 은행 앞으로 가오리까 매물 한 채 없다는 부동산으로 가오리까 월세

재판사님께서 이 사건을 잘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 놀보가 가계 부채 관리와 집값 안정이라는 그럴듯한 방패를 들고 나타나 정작 재살길 찾아 성실하게 살아가던 아우 흥보의 사정까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건입니다. 물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일은 나라 살림을 위해 필요한 일이요. 투기성 수요를 막고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것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집값을 잡겠다고 사람의 주거 불안까지 키워서는 아니 될 것이지요. 빚을 줄이겠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도 막아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예, 본 판사는 흥보 가족의 딱한 사정을 외면한 채 무작정 집을 비우라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사 기간과 합리적인 주거 대안을 마련해 주거 불안을 좀 잠재울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 멋스러운 소리 나누어 보셨는데요. 우리 소리에 담긴 정성스러움이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루 더 주어진 휴일 덕분에 오늘 주말 저녁을 한층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여기서 여밉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소리 넉넉하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저 속으로

0: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용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5가지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회 현장 박정경입니다. 어제가 제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강제로 한일 병합 조약을 맺었던 1910년 경술 국치에서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암흑기를 지나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전의 어둠과 슬픔을 되새겨야 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끝자락, 가장 치열하고 긴박했던 1930년대 후반의 항일투쟁 속 음악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벅차오르는 듯한 느낌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음악은 청주시립국악단의 뉴 월드 아리랑이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에 대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명숙 실장님을 모시고 중일전쟁 시기 한국청년의 항일선전예술활동과 항일음악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숙 실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0: 네, 우리 연구회 현장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실장님은 어떤 연구를 하고 또 어떤 활동하는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을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 항일운동, 거기에다가 이제 친일 문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런 요번에 오늘 얘기하게 될 논문을 쓰게 된 과정들도
0: 네.
1: 이 연구소 안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일음악 330곡집을 노동원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노동원 선생님이 편찬하신 이 항일음악 330곡집의 이 역사적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편집 교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항일음악을 알게 된 거죠.
0: 네.
1: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친일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이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신데 조금 전에 왜 민족문제연구소 말씀 주셨잖아요.
1: 네.
0: 사실 대중들도 언뜻언뜻 이 연구소의 이름을 듣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0: 이번 기회에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좀 알고 싶어요.
1: 네. 민족문제연구소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연구소이고요. 이름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 민족문제.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각각의 민족들이 뭐 제국주의 식민지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족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0: 네.
1: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제 병합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 민족이 말살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제의 협력을 하고 우리 민족을 이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던 친일파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 청산, 인적 청산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민특위 들어보셨죠?
0: 네, 네.
1: 이 반민특위가 사실상 친일파에 의해서 와해가 돼버립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제대로 친일 청산을 하지를 못하고 그 결과 이후에 우리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역사적인 굴절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걸 안타까워하면서 저희가 그 정신을 잊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1991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이 됐거든요.
0: 예.
1: 근데 이 설립 바로 직전까지 이 친일 문제에 굉장히 천착을 해서 연구를 하신 선생님이 계셔요.
0: 네네.
1: 임종국 선생님이라고요.
0: 아, 네.
1: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본인 원래 문학을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문학을 하시다가 일제시대 때의 이 친일 문인들이
0: 네.
1: 일제에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0: 네.
1: 대단한 문인들이었는데 뭐 서정주, 김동인 뭐 이런 사람들이.
0: 네.
1: 그래서 그 이 친일 문제를 파헤쳐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친일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친일파 임명사전을 만들겠다.
0: 네네.
1: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을 저희가 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91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들어졌고요.
0: 예.
1: 올해가 설립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0: 그러네요.
1: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친일 임명사전이라고
0: 맞습니다. 네.
1: 예. 그걸 2009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2018년에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굉장히 두꺼운 세 줄짜리 사전이거든요.
0: 예.
1: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일제강점기 시기, 그다음에 일제강점 이후

0: 이후에 시민들이 이런 친일 청산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좀 많은 분들에게 보이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8년에
1: 네.
0: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1: 아,
0: 네.
1: 예.
0: 근데 이 모든 게 연구소가 설립되고 운영이 되고 친일인명 사전을 만들고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운영하는 데에 모든 데에 이 시민의 후원에 의해 가지고
1: 네.
0: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1: 아,
0: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0: 그 정도로 이 시기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런 제대로 된이 역사, 올바른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들, 희망들 이런 것들이 느껴졌고 그런 것들의 결과로서 친일인명 사전이든 박물관이든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1: 네.
0: 그걸 통해서 지금 뭐 다양한 독립운동, 또 친일 문제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각종 뭐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1: 네.
0: 그런 내용들을 담은 뭐 팟캐스트라든가
1: 네.
0: 네, 유튜브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촬영 많이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1: 네.
0: 찾아봐 주시면은 뭐 검색을 해서 찾아봐 주시면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꼭 검색해서 봐야 할것
0: 네.
1: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또 우리 이명숙 실장님을 초청하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광복절이라는 것은 분명 기쁜 날이지만 이 기쁨 뒤에 이면에 너무 많은 그런 이제 아픔과 슬픔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것, 아직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날인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기가 바로 이제 중일 전쟁 시기예요. 우선 이 이제 음악 이야기나 또 항일 운동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당시에 이제 전쟁 상황 또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부터 좀 알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중일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게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근처에 이 루거우 차오 라는 다리 이름이에요.
1: 네.
0: 노구교라고 한자로는
1: 아,
0: 우리가 읽을 때는 노구교라고 읽는데 여기 이 다리 부근에서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실종이 돼요.
1: 네.
0: 뭐 이제 잠깐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1: 네.
0: 그걸 빌미로 이 다리 위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교전을 벌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일본군이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잠깐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우리 대한제국 조선을, 한반도 땅을 식민지로 침략을 하고 난 이후, 그리고 난 이후 한뭐 20여 년 후에 이 만주에 진출을 하는 게 1931년의 만주 사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주까지도 이 만주국 괴뢰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괴뢰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를 장악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 37년의 상황은 이제
1: 네.
0: 만주에서 중국 본토로 일본 제국주의가 진출을 해 나가는 거죠.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경쟁이 치열하고요.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식민지를 쟁탈을
1: 네.
0: 해야지만
1: 그렇죠.
0: 거기에서 뭐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받아내고 그리고 공산품을 생산을 해서 거기에 다시 팔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필연적으로 약소국들을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확보를 하는 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1: 네.
0: 이 시기에 제국이라는 게 이제 이미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영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미 존재를 한 상태에서 후발 제국주의를 표방한 나라들이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세 나라가 되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아시아 쪽에서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는 유럽 쪽에서 각종 전쟁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 네.
0: 지구의 땅은 제한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결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들 국가 간에 결국은 맞닥뜨리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0: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중국 본토를 최종적으로 장악을 하고 대륙을 차지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거죠.
1: 예전부터 그 명분을 해도 잊은 적이 없죠, 일본이.
0: 그렇죠. 그래서 청일 전쟁 때도 저희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도 같은 아이들 놀이판이 있는데 거기 최종 목표 지점이 북경입니다. 베이징. 그래서 지금 이 37년 7월 7일에 노고교 사건, 루거우차우 사건이 바로 베이징을 바로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공략을 하는 거고, 일본으로서는, 일본 제국주의로서는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간의 치열한 경쟁과 전쟁, 이런 것들이 팽배하던 그런 시기가 1937년 요 시기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게 가장 이 서구 사회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소련이 된 상태죠. 소련 같은 경우 러일 전쟁으로 한번 일본에 대패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을 했지만, 이 시기에는 독일이 이 독일과 소련이 서로
1: 독소 전쟁.
0: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 본토를 공략을 해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참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뭔가 상상하게 되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냄비에 막 물이 막 끓는 것 같은 뭔가 이 세계가 다 전쟁과 침략과 막 이해관계와 이런 걸로 막 들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긴장되는 참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중일전쟁 당시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우리나라의 움직임,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독립운동 이야기를 할 거니까 어떤 좀 변화나 계기나 이런 게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0: 뭐 우리나라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1: 아이고.
0: 돼버린 조선 상황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이런 대륙으로 침략해 들어갈 때는 후방이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방인 조선, 만주,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강력한 침략과 수탈이 진행이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37년 정도 되면은 이 병참기지, 조선은 완전히 병참기지로서 모든 것들이 체계나 이런 사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그런 이 후방이 불안하지 않아야만 중국 본토로의 침략 이런 것들이 더 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어쨌든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늘 지켜보고 있고, 국제정세에 굉장히 예민하고 국제정세를 잘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예의주시를 늘 하고 있었죠. 물론 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도 1910년 전으로 해서 이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남의 나라 땅에서 거의 이제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생활을 해 오셨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독립운동이라는 게 중국 본토 내, 중국 관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중국 관내에 이 임시정부가 우리 3.1운동으로 해서 19년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쭉 임시정부의 활동이 있어 왔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지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독립의 희망이라는 게 점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이 세계 분위기가 전쟁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특히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틈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이 될수 있다, 호기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뭐 잠깐의 준비가 아니라 처음에 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신 모든 분들이 이 장기적으로라든지 이 후세대의 성장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0: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이 일제와의 전쟁,
1: 네.
0: 우리가 주체로서 일본과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전쟁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37년 7월 이때 이 중일 전쟁이 루거차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바로 즉시
1: 네.
0: 이제 이 군사적인 준비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네. 네. 야, 정말 독립운동에 이 종사하셨던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런 정세나 또는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정말 잘 읽어서 곧 또 틈을 타서 일본은 어떻게든 조선을 안정시켜서 이제 좀 안심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싶었는데 조선은 아, 이 틈을 타서 조금 어떤 활로를 모색해야겠다 이런 또 작전을 짤 수밖에 없었겠군요.
0: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늘 얘기하게 될 핵심의 시작,
1: 예, 예.
0: 청년들의 어떤 모임의 시작이 바로 시작도 요 시기에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난 직후에 지금 군사적인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군사적인 준비는 이 정부 요인들이 준비를 하고 한편으로 이 정부 요인들을 떠받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각종의 당, 지금 현재도 여러 당들이 있듯이 그
1: 예.
0: 시절에도 어떤 독립운동의 목표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당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1: 예.
0: 이 당들이 통합을 하고 그리고 임시정부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진행을 하자라는 이런 합의들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1: 예. 예.
0: 그런 시점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연합을 해서 이 임시정부를 옹호를 하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렇게 모인 단체가 바로 결성이 되는 단체가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는 걸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1: 예.
0: 그 37년 7월 그 달에 이루어지고요. 이걸 줄여서 이제 광복진선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1: 예.
0: 중국식 한자이고요.
1: 네네.
0: 우리말로 표현은 하면은 광복전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 네.
0: 이 외곽연합단체로서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임시정부의 어떤 군사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결의들을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1: 네,
0: 거잖아요.
1: 네, 네.
0: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시기에 이제 상해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중일전쟁 베이징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에 상해까지 일본군이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1: 네.
0: 초반 일본군의 어떤 전쟁에서의 기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주로 해안가들을 따라서 중국 해안가들을 따라서 일본 군대가 계속 침투를 하면서 순식간에 이제 함락을 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어떤 군사적인 제스처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취하고자 했지만 당장 일본군이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상황에서
1: 네.
0: 피난을 하면서 이런 준비들을 했다.
1: 네, 피난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0: 네.
1: 아이고.
0: 네.
1: 예, 우리가 그래도 광복절 계기니까 이런 이름이나 명칭 이런 걸 좀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0: 네.
1: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이제 줄여서 우리가 광복진선이라고 한다고
0: 네네.
1: 말씀 주셨고
0: 네.
1: 어쨌든 이 여러 당들이나 어떤 정치색 방법론 이런 거를 모두 다 하여튼 다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한번 임시정부로 모이자 하는 것과 또 여기에서 어떤 후방 지원을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막 이렇게 움직임이
0: 네네.
1: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0: 네네.
1: 와중에 어쨌든 전쟁을 피해서 또 피난도 가면서 정말 참 예 너무나 파란만장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 이야기 나눌 중요한 이 주제 배경이 바로 이 광복 진선이잖아요.
0: 네.
1: 여기서 이제 어쨌든 청년들이 일단 활동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0: 네.
1: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청년들이 좀 뭐 참여했고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0: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피난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1: 예.
0: 이미 이제 중국에 넘어간 독립운동가들의 이 자식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사회로 꼭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제의 어떤 침탈 이런 것들을 피해서 그런 어려움을 피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우리 동포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독립운동가의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엘리트적으로 중국 군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의 대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학을 해 있는 상태인 분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 분들까지 이제 피난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피난을 전쟁이란 상황에서 어쨌든 다시 학교들이 다 휴교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 임시정부가 있는 가족들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대가족 부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피난 대열을 이제 워낙 많은 독립운동가부터 해서 그 후손들까지 쫙 모여서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족 대부대가 모여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남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든 이 중국 땅에서 생활해오던, 경제 생활해오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전쟁으로 인한 이 피난을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뭐 가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별로 없는 상태고, 근데 규모는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떤 중국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후원도 또한 절실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커왔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인들과의 접점들 이런 것들이 꽤 많았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접하고 알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까지 이제 다 모여 있는 게이 대가족 부대라고 표현한 임정 이 대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청년들 뭐좀 전에 얘기했듯이만 아주 아주 그냥 어린 나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이런 청년들은 아무래도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 대부대를 피난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후원이 또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군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지만 피난이든 아니면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후원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할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정보가 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난 과정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뭐 특무 공작이라고 그래서 지금 일본군이 들어오는 그런 전지 이런 부분들을 가가지고 정세를 파악하고 오는 청년들이 있고, 그다음에 본대에 다시 대가족에게 돌아와 있을 때는 이런 대가족들을 어린이들 뭐 여성들 노약자들을 추스려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기도 하고, 이러한 분들이 이제 이 광복 진선 안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와, 이 청년들의 어쨌든 이 정말 활약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네요. 어쨌든 언어적인 것, 정보적인 것, 능력 여러 가지를 다 발휘를 해서 어찌 보면은 젊고 아직은 어리지만 이 광복 진선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 특히 이제 광복 진선에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이제 여쭤보자면 뭐 어떤 좀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활동이나 뭐 행사를 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0: 뭐, 한 3년 정도의 활동인데 적지는 않습니다. 예, 좀 생각보다 많은 활동들을 펼쳤는데, 이렇게 아주 다방면으로 주목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워낙 무게감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다
1: 그렇겠죠.
0: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이제 자식들 세대의 움직임이고, 근데 임시정부 요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장년에서 노년에 걸칠 정도까지 연세가

0: 가 드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 끓는 상황인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전쟁이 지금 터졌어요. 그럼 당장 일본군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모든 것들을 하고 일상에서부터 그런 이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를 해왔던 이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1: 네.
0: 얼마나 이제 직접 튀어나가서 전장에서 싸우고 총을 겨누고 싸우고 싶었을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난을 가는 상황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남의 나라에서 군대를 형성을 해서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게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1: 네.
0: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1: 네.
0: 또 우리랑 똑같은 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1: 네.
0: 것들이 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인
1: 그럼요.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와 최대한 협의가 잘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어쨌든 임시정부 요인들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종의 이제 대기 상태로 언제든 나가 싸우겠다는 대기
1: 네.
0: 상태로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이
1: 그렇죠.
0: 피 끓는 의지와
1: 맞아요, 맞아요.
0: 투지들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우리 이 같이 움직이는 동포들을 돕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뭐 항저우, 남경, 뭐 광저우 이렇게 이제 피난을 큰 도시를 따라서 다니는데 생각보다 이 중국 국민들이 이런 항전 의식이 좀 적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자체 내에서도 항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국 내 청년들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을 류저우에서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류저우 같은 경우가 조금 내륙으로 들어온 지점이에요. 중국
1: 네.
0: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군의 침략이 주로 해안가를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륙으로 좀 들어와 있는 류저우 같은 경우 비교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중국 국민들도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런 항전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전세가 이렇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전장이랑 조금 멀어지고 일본군의 공세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과정에서 중국 청년들과 좀 활동을 좀 보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배우고
1: 같은
0: 주고받는.
1: 청년들끼리,
0: 네네.
1: 네.
0: 그래서 이 류저우에서 중국 청년들이 하는 가두극이라는 거, 뭐 길면은 15분 정도 진행하는
1: 네.
0: 가두에서 진행하는 짧은 극 공연을 보면서 아,
1: 네.
0: 이 정도면은 짧은 시간 안에 춤과 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예술 장르였던 거죠. 그래서
1: 네.
0: 이런 것들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중국 국민들과 가깝게 이런 항전 의식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한국 청년들의 모습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직접 전투를 못 하고 이 피난 부대랑 같이 움직이면서 피난을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본인들 스스로도 위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몇 년의 과정 속에서 3.1운동의 기간들을 지나치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3.1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창사에서 한번 3.1절 기념식을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고 류저우에서도 3.1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1절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도 다 아는 중국의 이 고위 간부들조차도 3.1운동이 어떤 건지라는 걸 굉장히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3.1절 기념식을 중국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굉장히 크게 치르게 됩니다.
1: 아, 이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요.
0: 네, 물론 전체가 다 중심이 되지만 그 기념식이 근엄한 기념식 외에 기념 공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청년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연극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 공연도 있고.

0: 있고요. 그다음에 합창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3.1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민족의 저력들 이런
1: 예.
0: 것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항전의 주체이다. 그리고 당신들과 중국군과 우리가 연대해서 연합해서 싸운다면은 일본군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연극, 음악 공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1: 네네. 와, 청년들이 총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싶은 이 청년들이 또 그냥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해서 이 음악, 연극 이런 거를 또 아유, 청년이니까 그런 게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다 출중했을까 싶어요.
0: 그렇죠.
1: 그렇게
0: 예.
1: 공연을 해서 아예 중국과의 연대, 협업 이런 것이 정말 중요했던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했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아이고, 이 약간 역사 이야기, 그런 생생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유, 제가 푹 빠져서 들었는데 잠깐 음악을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은하의 노래로 광복군 아리랑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0: 참 뭔가 정겨운 느낌이 있으면서도 이 광복군들의 어떤 그런 기계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정은하의 노래로 광복군 아리랑 함께 들었고요.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이명숙 연구실장님을 모시고 중일전쟁 시기 한국 청년의 항일 선전 예술 활동과 항일 음악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일전쟁 시기 그리고 광복 진선 또 한국 청년들의 활약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청년들이 어쨌든 어떤 공연, 연극, 음악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후방에서 지원도 하고 또 어떤 결의를 다지고 이런 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했던 작품이나 뭐 내용 이런 거를 좀 알 수도 있나요? 뭐 어떤 거를 좀 했는지.
1: 네, 이 청년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 짧은 3년 동안에 처음에는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0: 네.
1: 조금 후방으로 가서는 이제 창사

0: 충칭 근처에 가서는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공통적으로 한국 청년이라는 이름이
1: 그러네요.
0: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 한국 청년이라고 네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네네. 한국 청년이고 이 한국 청년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좀 우리 노래들, 우리 정서들 이런 것들을 알리는 노래들도 많이 공연을 하고요.
1: 네.
0: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나 내용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1: 네네.
0: 중국 사람들도 알만한 서양의 어떤 유명곡들 이런 것들을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연극 같은 경우는 중국군과 한국군이 함께 활동을 하는
1: 네.
0: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군이 사실상 주인공인
1: 네.
0: 국경의 밤이라는 이러한 연극들도 직접 대본을 써서 짧게 만들어서 아까
1: 네.
0: 잠깐 말씀드렸던 가두국 형식의 이런
1: 네.
0: 것들을
1: 네.
0: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청년 공작대가 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이 그런 가두국 이런 연극들과 공연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전지 공작대로 오면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지 라는 표현에서
1: 네.
0: 알 수 있듯이 전장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전장은 아니지만 시안이라고
1: 예, 예.
0: 이 중국군들이 상당히 모여있는 그런 중국군 부대의 하나에 소속된 한국군으로서의 전지공작대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중요 활동은 초모 활동이라고 그래서
1: 예.
0: 일본군에 있는 한국 청년들을 빼내오든지 아니면은 일본 구역, 일본이 이 일본의 영역 안에 있는 만주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젊은 한국 청년들을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한국군의 인원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어떤 정세라든가 이런 것도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매번 있는 과정들이 아니고 부대 안에서 머무를 때는
1: 네.
0: 굉장히 이제 시간을 소요하는 다음 작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1: 네.
0: 되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이런 활동들을 극 공연으로 하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런 찰나에 전지공작대 같은 경우는 이 시안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굉장한 이 인물 하나가 예술 활동을 하시는 인물 하나가 계셨습니다.
1: 예.
0: 한형석.
1: 네네.
0: 이제 한유안이라는 가명을 쓰셨는데요.
1: 예.
0: 한형석이라는 이제 독립운동가시고요.
1: 네네.
0: 뭐 이 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뵈러 가서 중국에 가서
1: 네.
0: 정식 음악 교육도 받고 하신 분인데 이분의 목표는 예술활동으로서 구국운동을 벌이겠다라는
1: 네.
0: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음악활동들을 하고 교사활동도 하셨던 거죠. 이분을 만나는 전지공작대와 이분이 만나면서
1: 네.
0: 뭐 음악이나 이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이러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 네, 그렇겠네요.
0: 네네. 거기에다가 이분이 중국군 소속으로 중국군의 좀 고급 지위가 높은 이런 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지원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받게 됐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서안에서 시안에서 굉장히 큰 공연 하나를 하게 되는데
1: 네.
0: 이게 가극 아리랑이었습니다.
1: 뭔가 이렇게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0: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아리랑 노래가 가끔 불리기는 했어도 중국 사람들이 무슨 노래인지를 잘 모르니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쉽게 이렇게 이제 아리랑 이런 것들이 불려지지가 않았는데
1: 네.
0: 이제는 이 몇 년의 과정 속에서 이 청년들의 활동들 통해서 한국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1: 네.
0: 뭐 아리랑뿐만 아니라 조선의용대의 청년행진곡 이런 것들이 중국 군인들도 다 부를 수 있는 이런 노래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한형석 선생님께서는 이 아리랑을 적극 활용해서
1: 네.
0: 가극 아리랑으로 만들었는데 이 가극 아리랑의 경우는 아리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전체적으로 하면서도 이 한형석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창작한 노래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을
1: 예,
0: 하셨습니다.
1: 예, 예.
0: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1: 아우, 좋습니다. 네. 네.

0: 이 목동, 주인공은 목동이에요.
1: 네.
0: 한국에 있는 어떤 산에서 동물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 목동의 부인, 촌녀라고 여기에는 표현을 하는데, 부인이 같이 있고 사랑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일본군이 침략을 해서 피해서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거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다 되어 갔는데, 근데 이 일본군과 중국 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비록 나이든 몸이지만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그 전장터에 본인이 직접 나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당 본인이 원래 있던 한국당을 되찾기 위한 전투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중국과 한국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마침내 무너뜨리고 맨 처음 이 목동이 살던 그 아리랑 산에
1: 네.
0: 태극기를 꽂는 것으로서
1: 와.
0: 마무리가 됩니다.
1: 와. 와,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중국 사람들에게도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당히 이렇게 지혜로운 구성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되지만 또 많이 알려진 노래들도 이 공연 외에 앞뒤에 전지공작대가 한 공연 중에 많이 알려진 노래들도 합니다. 뭐
1: 어떤
0: 어
1: 걸?
0: 뭐 봄이 왔네. 뭐그 민요 같은
1: 예.
0: 봄이 왔네. 봄이 와. 이렇게
1: 오,
0: 그게
1: 예.
0: 원래 제목이 뭘까요? 이제 여기 그 가극 아리랑에 들어가 있는 거에는 봄이 왔네 이런
1: 예.
0: 제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이 반달 노래, 반달을
1: 푸른
0: 활용한
1: 하늘
0: 공연.
1: 은하수 그 반달이요. 예.
0: 그거를 이제 이 아이들을 활용을 해서 무대를
1: 예.
0: 굉장히 잘 꾸몄다고 해요. 정말
1: 예.
0: 달이 뜨고 뭐 그다음에 구름이 낀 사이에서 달이 비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율동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굉장히 아이들이 귀엽게 공연을 잘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평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반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여기저기 신문에 실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아리랑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된 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어쨌든 이 한국 청년들이 끊임없이 예술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해왔던 것이 좀 축적이 되어 있었던 차에 이 한형석 선생님이 합류하면서 정말 이거는 요즘 뭔가 뭐라 그럴까요? 새로 이걸 리메이크라고 할까요? 제작해서 올려도 너무 재밌고 감동적일 것 같은 내용이에요.
0: 그래서
1: 우리 언제 한번 이런 작품이 한번 공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0: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0: 이게
1: 네.
0: 좀 복원하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1: 예.
0: 움직임들이 음악계 쪽에서 있는 걸로
1: 네.
0: 알고 있는데
1: 아유, 기대가 되네요.
0: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네. 빨리 좋은 공연을 우리가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유, 사실은 이 중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 또 청년 활동,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어느덧 조금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된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광복 81주년이에요. 혹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늘 끊임없이 이 부분, 이 시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우리 실장님께 광복절은 참 남다른 의미일 것 같고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께 어떤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0: 8월이잖아요.
1: 네.
0: 8월은 이제 광복절 얘기를 오늘 계속하고 있는데
1: 네.
0: 8월 29일은 국치일이에요. 1910년 8월 29일이 국치일이고 이 저희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챙긴 날 중에 하나가 3.1절. 그다음에 국치일이 있습니다. 국치일에는 하루를 식사를 끊고 이 국치를 되새기면서 이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이런 의지들을 되새겼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8월이고 이 8월 29일 국치를 잊지 말아야 되고
1: 그러네요.
0: 우리가 이 국치를 잊지 않고 이 오래도록 35년 6년 가까이 독립운동을 하고 지원을 하는 속에서 8.15가 있을 수 있었다.

0: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저희 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안에서도 이 8월에는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1: 것
0: 있습니다.
1: 같아요. 네네.
0: 이번 달에도 지금 줄줄이 있는데 그런 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1: 네.
0: 이런 활동들을 또 하는 거에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기억을 해야지만 이 젊은 세대가 잘 기억을 해줘야지만 우리도 다음 세대 더 나은 한국이 될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한국 청년 오늘 한 한국 청년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교훈들을 좀 얻으면서 고난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힘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청년들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늘.
1: 아유,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죠.
0: 네.
1: 그리고 오늘은 이제 광복절을 기념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경술 국치일, 예, 8월 네. 29일. 우리 연구의 현장 청취자만이라도 이날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는 그런
0: 네.
1: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0: 네네.
1: 오늘 너무 귀한 연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민족문제연구소 또 우리 연구실장님의 많은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이명숙 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 또 아까 국치일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또 그와 함께 광복절이 갖는 얼마나 또 이 큰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일전쟁 시기 한국 청년들의 정말 열정 넘친 그런 항일 활동 음악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연구의 현장에서는 근대 시기 식수원이 우물에서 상수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물을 관장하던 용신신앙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어떤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그 문화의 현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구회 현장 마치면서 가극 아리랑의 감초 역할을 했던 어린이 노래 반달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정숙의 노래로 들으시고 이어서 이채원 어린이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정경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한 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꿈도 직업도 일찍 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온전히 펼쳐보이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한 분야에만 매몰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화선의 생각인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몇 살에 이거 하고 또 몇 살에 저것도 해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 앞에서 넓은 경험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말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넓게 경험할 시간을 더는 미루지 말고요. 자신에게 좀 넉넉하게 내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결마루의 To the Universe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6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넓게 경험하는 게 좋은 건 알지만 막상 하던 거 내려놓고 다른 걸 해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것도 두렵고 딴짓하다가 늦어지는 거 아닐까? 괜히 조바심도 생기고 그래도 가끔은 정해진 답 없이 그냥 해보고 싶은 걸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뭐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실 때 다시 듣기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재방송 있습니다. 감성듀오 우드 염정재의 너영나영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기후 변화로 해마다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뜨거워지는 여름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 이웃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런 날씨에 우리 곁의 식물들은 또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지구를 잇는 실천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샐러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샐러드는 그 샐러드가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어떤 다른 의미의 샐러드입니다.
0: 네. 샐러드 연맹 이름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샐러드만 먹는 곳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샐러드 연맹은 약간 느슨한 연결을 지향하는 이제 식물 랜선 공동체입니다.

0: 공동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식물을 공부하는 동물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샐러드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제 풀을 먹는 동물들이 식물을 사랑하게 돼서 만든 모임이어가지고
1: 네.
0: 샐러드 연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손현주 지부장님이 샐러드만 드실 것 같이 생겼는데 곰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곰이 채식주의자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지 않아요?
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 네.
0: 단군 신화의 옥녀가
1: 네.
0: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1: 그렇죠.
0: 먹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캐릭터로 부캐로 샐러드 연맹에서 활동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1: 네.
0: 약간 곰 하면 우리가 남성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최초의 곰은
1: 여자였다.
0: 여성이었고
1: 네.
0: 그리고 또 쑥과 마늘을 먹어서 인간이 됐기 때문에
1: 네.
0: 샐러드 연맹의 그 지부장으로 아주 적합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곰 캐릭터 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샐러드 연맹의 웅님이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이제 본인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0: 저는
1: 네.
0: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샐러드 연맹에서 고메타를 쓰고 웅이라고 부캐를 설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손현주입니다.
1: 네.
0: 제 본캐는 식물원의 가드너로 또는 현재는 지금 수목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구구절절 드립니다.
1: 근데 저는요, 뭐라 그래야 되지? 식물을 잘 만지는 가드너, 뭐 이런 분들이 조금 터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도구를 이용해서 흙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시간도 좀
0: 길죠.
1: 있고, 네.
0: 맞아요.
1: 식물이 이렇게 작은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크고 억센 식물들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근데 그 식물을 약간 몸으로도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0: 아무래도 생각보다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이긴 합니다.
1: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하세요. 손에 물한 방울 흙한줌안 잡아봤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실은 곰 같으신가요?
0: 아주 곰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 샐러드 연맹 굉장히 이제 궁금했었는데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식물을 위주로 활동을 하는 동물들의 모임인 것 요것도 이제 궁금한 점이에요. 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동물이라고 하셨어요?
0: 제가 이제 세계관을 처음에 이제 만들 때
1: 네.
0: 뭔가 자연을 우리가 다루고 이야기하는 모임인 만큼 뭔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동등하게 우리 모두 다 같은 어떻게 보면 생물이고 동물이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라고 칭하지 말고 그래도 동물이라고 칭해서 우리 모두
1: 네.
0: 이제 곰의 탈을 쓰듯이 토끼의 탈을 쓰고 다람쥐의 탈을 쓰고 우리 하나의 또 다른 생물이 되어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 언제부터 이거 하신 거예요?
0: 샐러드 연맹의 한국 지부는 2020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딱 팬데믹 시기예요.
1: 그때 좀더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0: 제가 원래도 식물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딱 식물원에 첫 취업을 했었을 때 팬데믹이 터져서 정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야외 활동도 자제하고 다 집에 있으라는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출근은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제 전시도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하려고 왔는데 정말 아무 활동도 할수 없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한테 내가 따로 자연에 대해서 뭔가 전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탄생하게 된 게, 네, 샐러드 연맹입니다.
1: 그런데 샐러드 하면 사실 좀 외국에서 먹는 음식 같잖아요.
0: 아무래도
1: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물이어야 될것 같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그러면 이게 한국 샐러드 연맹이면 저는 한국 나물 연맹이 아니고 한국 샐러드 연맹 이게 어디 먼저 있었던 건가요?
0: 이제 샐러드 연맹은 원래 이제 여러 나라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 지부가 지금 이제 20년도에 처음 이제 생겼어. 이제 샐러드 연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일단 세계관을 좀더 설명드리자면
1: 네.
0: 한국 지부의 이제 탄생은 2020년도에 4월 5일 딱
1: 네.
0: 식목일로

0: 로 되어 있어요.
1: 네.
0: 정확한 탄생 연도가 막 이제 식목일이냐 하면 그렇진 않지만
1: 네.
0: 이제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식목일에는 그래도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탄생일로
1: 날짜를
0: 네, 정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아, 뭐 성탄절도 그날이 꼭 예수의 생일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0: 아,
1: 있어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거죠.
0: 그죠.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1: 네. 아, 그러면 샐러드 연맹은 여기저기 있긴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슬로건으로 넘어가서 슬로건을 보니까 알면 맛있다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뭔가요?
0: 이것도 이제 독특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슬로건인데
1: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님이신 그 최재천 교수님을 엄청 존경하는데요.
1: 네.
0: 최재천 교수님께서 하는 말씀 중에서 항상 알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생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정말 할일 없이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모두 그 생물을 사랑하고 이제 그 생물에 아끼게 된다라는 이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만든 샐러드 연맹의 창단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내가 먹고 있는 식물을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게 돼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제
1: 네.
0: 샐러드 연맹인 만큼 알면 사랑한다보다는 알면 맛있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알면 맛있다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1: 강령은 네 가지나 있어요. 강령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아, 네. 강령 부끄럽지만 네 개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 강령은 식물 앞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제가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칭하지 않은 이유랑 같이 이제 맞닿아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암과 모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계가 자꾸 생기게 되는데 저 또한 사실 계속 알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더 당연한 속담이지만 좀더 겸손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두
1: 이게
0: 번째. 네.
1: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더 많아진다와 통하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알면 알고 어떻게 보면 계속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1: 네.
0: 이렇게 틀리게 될까 봐 조심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 그 당시는 틀리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내가 너무 쉽게 표현한다고 조금 아 정보가 누락되고 속단했구나 하는 아찔한 경험도 종종 있어서 아좀더
1: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0: 겸손하자.
1: 머릿속에서 어제 읽은 논문에서 그게 100%는 아니라고 했는데 막 이런 지식이
0: 맞아요, 맞아요,
1: 지나간다는
0: 맞아요.
1: 거잖아.
0: 그러면 또 약간 이렇게 돌려서 계속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무엇의 일종이거나 무엇과 비슷한 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0: 맞아요, 맞아요,
1: 돌려서 표현을
0: 맞아요.
1: 하시는 거죠. 또그 다음은요?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식물과 함께하기 위해 지구를 지킨다.
1: 네.
0: 이건 사실 이 당시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큰 의미를 담진 않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이제 발행을 하면 할수록 가장 힘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세 번째 강령인 것 같아요.
1: 우리는 보통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식물을 지킨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더워지는 것도 사실 식물이 좀더 있으면은 나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0: 아,
1: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근데 여기 강령은 식물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킨다더라고요.
0: 맞아요. 저는 일단 저는 업을 식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식물에게 위안을 얻기도 하고 식물을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식물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식물을 이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만큼 이 친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당연히 있는 게 아닌가
1: 네.
0: 생각을 해서 이런 글을 쓰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령은요?
0: 네, 네 번째가 식물은 재밌다. 하지만 강요하지
1: 네.
0: 말자입니다.
1: 그러니까 약간 알면 맛있고 알면 재밌는데 그거는 이제 알아야 일어나는 감정들이니까
0: 그쵸, 그쵸.
1: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0: 그쵸.
1: 거군요.
0: 저도 식물을 참 좋아하고 좋아한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1: 네.
0: 아무리 말해도 누군가는 너무 찰떡같이 알아듣고 깨달아가고 좋아하게 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아닐 수도 있어서 아, 그래.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이렇게.
1: 맞아요. 그게 그 경험이 없으면
0: 그쵸.
1: 아직 거기에 닿지 않았을 수도
0: 맞아요,
1: 있는
0: 맞아요.
1: 거겠죠. 지부장님은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냥 기획하는 거였던 거예요?
0: 아, 원래는
1: 수목원에서?
0: 수목원에서는 처음에 이제 전시

0: 기획이랑 교육 쪽을 맡아서 네. 이제 제 업무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다 보니까 사실 제 업무보다는 정말 정원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농사도 짓고, 네, 그래서 토종벼도 키우고요. 그래서 막 탈곡도 하고 피도 뽑고, 네, 뭐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수목원에 있는 전반적인 활동들은 다 가드너 선배들 도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이런 랜선 모임까지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왜냐면 그것도 좀 바쁜 일이잖아요, 나름.
0: 그렇죠. 쉽지는 네. 않았죠. 처음에는 사실 그래도 팬데믹 시기에 제가 네.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사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정원에서 일을 하기만 하고 제 본업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하진 않았을 때니까 이 업을 함으로써 제가 이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점점 저도 뉴스레터를 발행하다 보니까 욕심이 커져서 또 많이 쓰게 되고 또 다른 오프라인 활동도 기획을 하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 지금은 본업보다 이게 더 먼저인가요?
0: 아, 그래도 돈을 받고 하는 본업이 중요하죠. 지금은 사실 제가 가드너로 일을 하진 않고 네. 국립수목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이 좀 잦아서 일단은 출장을 우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비축을 위해서 네 약간 그 어떻게 해야 이 샐러드 연맹과 본업 간의 이 에너지 균형을 잘 맞출지 네. 고민하면서 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벌써 6년이 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맞나요? 네.
0: 네. 딱 올해 대서로 이제 7월쯤에 이제 딱 6년을 채웠습니다.
1: 뭐 재미가 있으셨으니까 이걸 꾸준히 하신 걸 거 아니에요.
0: 그쵸,
1: 뭔가.
0: 그죠?
1: 그 비결, 비밀 뭐였나요?
0: 처음에는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하고 계속 발행을 했었는데 발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발행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본캐인 소년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인연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옹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자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랑 연결돼서 소소하게 식물 사진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힐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본업을 하면서 느끼는 갈증을 샐러드 연맹에서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 이런 저의 프로젝트들을 다들 기쁘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네. 모르게 이제 힘이 나서 계속 일을 벌리고 눈덩이처럼 이제 소소한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샐러드 연맹에서 얻은 힘으로 본업을 하시는 건가요?
0: 그런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그 머위로의 초록이 짙은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대금 어휘로의 초록이 짙은 들으셨습니다. 샐러드 연맹의 손현주 지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 연맹에서 그 하는 활동 중에 뉴스레터가 가장 오래된 프로젝트인가요? 식물 알림장?
2: 네, 맞습니다.
1: 네, 이거 어떤 내용을 담는 거예요?
2: 말 그대로 이제 24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에 대한 소개랑 그 절기에 관찰할 수 있는 식물들, 곤충들,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뉴스레터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 뉴스레터에 그 해당 절기에 볼 수 있는 식물들 사진을 넣어서 빙고 게임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이제 그때그때 이제 그런 삘에 따라서 만우절에는 네. 이제 거짓말 같은 식물 맞춰보기 퀴즈를 넣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변주를 넣으면서 네, 가장 오래 발행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1: 절기를 아는 것도 조금 나이가 있어야지 알게 되잖아요.
2: 아, 그쵸.
1: 어릴 땐 잘 몰랐거든요, 저는.
2: 네네.
1: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절기가 사실 예전에는 절기가 무서워 그냥 딱딱 맞아 떨어져였다면 지금 기후가 좀 많이 변해서 식물들도 조금 다른가요? 어떤가요?
2: 식물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 날씨에 따라서도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1: 네네.
2: 1, 2년만 가지고 빨라졌다 느려졌다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봄뿐만 아니라 여름 꽃이랑 가을 꽃까지도 개화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뒤죽박죽
1: 네.
2: 이제 바뀐 걸 관찰하면서 이게 정말 올해만의 문제인지
1: 네.
2: 앞으로 계속 쌓여가는 문제인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1: 네.
2: 제가 올해 7월에 업무차 백두산에 다녀왔었는데 20년 동안 백두산에 다니시면서 식물을 안내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이 계세요.
1: 네.
2: 네,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내가 백두산 서파 서쪽 지역만 이제 해도 예전에 20년 전에는 기온이 높아도 한 27도까지 올랐는데 요즘은 정말 예산일이 아니게 35도가 훌쩍 넘는다.
1: 백두산도.
2: 네. 그러니까 자기는 기후변화가 분명히 실존하고 이게 정말 빨라진다고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식물 공부를 하고 자연에서 보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길게 이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들도

0: 이렇게 느낀다는 걸 보면 확실히 예산 일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 갑자기 약간 무서워지면서. 근데 우리 지부장님은 그냥 뭐 개화 시기 남부, 중부 또는 뭐 1월, 2월도 있는데 왜 절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셨어요?
0: 아주 개인적인 이유로는
1: 네.
0: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절기를 잘 알던 건 아니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해야 하나 하기에는 너무 좁고
1: 네.
0: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이보다는 조금 일주일보다는 길면서 한 달보다는 좀 좁은 주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실 절기를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절기를 쓰다 보니까 알게 되고 이제 주변 분들이 사실 네가 쓰는 절기보다는 내가 절기를 더 알려줄게 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책을 통해 읽기도 하면서 이게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절기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식물하고는 딱이잖아요. 왜냐면 뭐 농사가 절기랑 딱
0: 맞아요.
1: 맞게 돌아가는 것인
0: 맞아요.
1: 만큼 식물들하고 절기는 진짜 너무 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0: 맞아요.
1: 끈끈한 관계인데 그렇게 우연하고 개인적인 계기로 하셨지만 점점 내가 절기로 하길 잘했다 이러실 것 같아요.
0: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절기를 발행할 때마다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1: 네.
0: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하게 이렇게 파동치면서 돌아오는 이 절기의 이 계절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상들이 이런 걸
1: 그죠.
0: 만들었고 적용을 했을까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절기마다 그 이야기를 담는 식물들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정하세요?
0: 제가 다행히 어떻게 보면 식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도시에서 주로 활동할 때는 정말 제가 도시에서 보이는 식물들 위주로 그리고 정원에서 일할 때는 정원에서 보이는 식물들 지금은 이제 숲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숲에서 보이는 식물들을 주로 또 담기도 하고 하지만 독자분들 대부분이 도심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지금 6년째 발행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진 데이터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올해 찍은 사진 플러스 예전에 찍었지만 지금 피고 있는 혹은 열매가 맺고 있는 식물들을 이렇게 넣어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개나리가 너무 일찍 피면 다른 사람들은 미친 개나리 이럴 때 있어요.
0: 그쵸, 그쵸, 그쵸.
1: 왜 그래? 개나리야, 왜 그랬니? 이런데 조금 더 예쁜 이름으로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절기를 막 앞서거나 뭐 이런 식물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0: 예쁜 이름으로 사실 불러본 적은 없는 것 같고, 학문적으로는 불시계화라고 하기는 합니다.
1: 불시개화. 그렇군요. 왜냐면 때로 좀 식물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거 말고 좀 다르게 부를 예쁜 이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창립 이듬해 이제 활동을 재미나게 하셨더라고요. 식물 독서 모임, 도시 식물 탐험대, 뭐 그린맵 산책, 영화 속 식물 읽기, 뭐 생각나는 재미났던 일들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 밖에도 이제 6년째 되다 보니까 막
1: 네.
0: 여러 활동들을 했었는데,
1: 네.
0: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남는 활동들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도시식물 탐험대 독립출판한 게 그 과거 일 중에서는 가장 뿌듯했던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 네.
0: 뉴스레터를 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휘발되다 보니까 매년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도시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잘 모아서 그냥 얘는 몇 센치고 언제 꽃이 피고 이런 도감 같은 정보보다는 도감의 형태를 띠되 좀더 재미있는 정보, 맛있는 정보, 특이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출간을 했던 경험이 또 뜻깊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덕질하듯이 알림장, 식물 알림장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를 보다 보면 참 대단한 게 배경으로 보이는 식물도 정말 그러니까 똑같은 식물로 고증을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1: 계절에 맞게.
0: 맞아요. 계절에 맞게 혹은 계절에 맞지 않게. 근데 그것도
1: 오.
0: 다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이거를 좀더 나도 이참에 깊게 들여다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해서 이제 글로 썼던 걸 프로그램화해서

0: 마루미 다리에티나 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나 토토로나 이런 영화 속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식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숨은 설정을 찾기도 하고 오게티를 찾으면서 오게티였지만 사실은 이게 영화의 그 감독의 의도였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리즈를 발행하기도 했었어요.
1: 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1: 근데 왜냐면 이제 저희는 애니메이션 보통 더빙할 때 인물 보느라고 꽃이 있구나. 그냥
0: 그쵸.
1: 그렇게만 보고 저 꽃이 무슨 꽃이구나 이렇게 보진 않는데 사실은 그런 곳에도 굉장한 디테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0: 그쵸.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고 배경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 식물들만 봐도 우리가 숨은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 혹시 뭐 유명한 드라마 보실 때도 아 저거 석달 먼저 찍었구나 뭐 이럴 때 없으세요? 꽃이 저기 있는 꽃이 왜 저게 피었어? 석달 먼저 찍었네 이러실 것 같아요.
0: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드라마를 많이 안 봐서 근데 예전에 영화 보거나 했을 때는 그런 건 있어요. 조선시대 배경으로 혹은 뭐6.25 전쟁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보면 조선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나중에 외래식물로 들어왔던 식물이 막 한가득 피어 있다 이러면 아 저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설정 오류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이제는 좀그 화면을 인공지능으로 만져야 되겠네요.
0: 그쵸.
1: 그걸 이렇게 틀리지
0: 완벽한 그쵸 고증을 하려면 좀 바꿔야겠죠.
1: 않게. 네, 아이디어가 넘치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재밌어 보였어요. 어린이 책, 식물 찾아 걷자, 우리 동네 한 바퀴, 도시 식물 탐험대, 뭐 이런 거?
0: 맞아요.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도시식물 탐험대 독립출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독립출판물을 보고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더 식물을 많이 추가하고 좀더 내용을 많이 넣어서 어린이 책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받아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지만 이제 그래도 시리즈물로 책이 나와서 도시식물 탐험대, 도시나무 꽃 탐험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책이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잡초라고 불리지만 도시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저절로 자라나는 풀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다면 두 번째 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대한 꽃과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이제 출간을 했었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그러니까 대중이 잡초인 거잖아요.
0: 그쵸.
1: 꽃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서 몇몇이 꽃이고 우리는 초대는 받지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잡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어릴 때는 식물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도 잘 모르지 않나요?
0: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가다 보면 오히려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식물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반짝반짝하면서 이름을 말해주는 친구들도 많고, 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더 많은 관심사들이 생기면서 그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식물들을 잊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네.
1: 그때부터 이제 학원으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0: 그렇죠.
1: 식물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와, 그러면 그 다양한 방식으로 식물들을 만나시는데, 뭐, 함께 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0: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이번 기회로 뭔가 식물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먹거리에 대해서 다룰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되면 내가 정말 흙을 만져본 일이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와서 흙을 만지면서 뭔가 식물을 캐보고 먹고 하는 활동을 해서 좋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이게 랜선 저희가 공동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아, 내 출근길에 이렇게 많은 식물이 있었는지 몰랐다. 뭔가 뿌듯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금치 사면 흙 묻어 있는 게 많아서 그러면서도 살짝 흙도 만지고 콩나물 뿌리도 다듬고
0: 그쵸.
1: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돼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점점 더 어떤 식물의 원형을 만나거나 이런 일이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0: 그쵸. 그리고 이미 너무 다듬어져 있고 열매만 보거나 뿌리만 보거나 잎만 보기 때문에 그 식물

0: 채소물의 전체 형태가 어떤지 입만 보는 채소 같은 경우는 상추만 해도 우리 네. 상추꽃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1: 네.
0: 텃밭을 해보지 않으시면 네. 정말 알 수 없는.
1: 심지어는 상추도 꽃이 피었었어?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굉장히 이쁘게 피는데.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웅님이 그 식물하는 삶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웅님의 삶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식물하는 삶.
0: 제가 굳이 이제 식물이라는 이 명사를 동사화해서 네. 이제 표현한 이유는 처음 제가 가드너일 때 이 활동을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식물을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뭔가 특히 밖에 있는 정원이나 땅을 갖는 거 정말 힘들고 베란다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도 너무 많고
1: 많아요.
0: 저도 그 당시에는 20대 청년으로서 원룸 한 칸에서 내가 어떻게 빚을 받아서 식물을 키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식물을 꼭 키우거나 가드닝을 하거나 혹은 내가 식물의 이름을 많이 안다거나 이런 몇몇 그런 활동들로만 식물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식물을 먹고 가다가 보고 내가 오늘 마트에 갔는데 채소를 봤는데 이번에 제철 채소 확실히 겨울 되니까 이제 딸기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식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식물이라고 이제 포괄적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포함하고 싶고
0: 그쵸.
1: 그래서 식물한다, 식물하다라는 동사를
0: 맞아요.
1: 만드신 거군요. 식물하는 삶으로 바뀐 이후에 삶이 많이 바뀌었나요?
0: 사실 저는 식물이 저한테는 사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부의 대상이고 업이고 어떻게 보면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계속 꾸준히 갈고 닦으면서 알아가야 될 대상이기는 한데 굳이 이제 샐러드 연맹의 전후로 저의 웅이라는 사람의 이 변화를 꼽자면 일단 약간 덕질하듯이 식물의 바다를 유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강령 세 번째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뭔가 지구를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활동을 쓰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제 스스로가 바뀐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네, 뭐 쓰레기를 덜 배출하고 텀블러 쓰는 거를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내가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좀 더 고민하게 된다든지 하는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와, 이제 나중에는 식물하는 삶 이후에 곰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요.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리딩톤의 Urban Tree 함께 하시죠.

0: 리딩톤의 Urban Tree 들으셨고요. 오늘은 식물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샐러드 연맹의 손현주 지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농사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계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퇴색할 수밖에 없죠.
1: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네. 있는 절기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뭐 경칩, 동지, 하지 네. 이런 절기 말고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요.
0: 네. 학생들은 그런 걸 좀 잘 알고 있던가요? 어때요?
1: 학교에서 사실 많이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군요. 근데 절기를 제대로 아는 거는 자연과 친해지는데 좀 중요하지 않나요?
1: 많이 중요하다고 저도 알게 되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절기는 이제 자연의 달력이고 또 네. 음력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태양력 기준이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절기를 알다 보면 또 식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조상님들의 이 세시 풍속이랑도 관련이 있고 또 이게 뭔가 절기에 맞춰서 자연의 변화를 또 읽다 보면 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후가 바뀌고 있는지 자연이 바뀌고 있는지 좀 더 날카롭게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생기다 보니까 꼭 자연을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어도 절기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절기와 자연의 흐름이 지금 이제 좀 많이 어긋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절기를 바꾸긴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절기가 많이 어긋났냐 하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0: 네.
1: 변칙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지금 올해 여름만 해도 열돔 현상이 너무 심해서
0: 네.
1: 지금 남쪽이랑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서 지금 너무 가물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들이 확실히 많이 생기는 것이 조금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연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게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0: 네.
1: 혹은 내가 아껴하는 이 자연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 관찰을 일단 우선 하고 싶어요. 그게 샐러드 연맹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샐러드 연맹이 엄청 커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1: 커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아요.
0: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해보고 싶으세요? 왜 제가 커져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냐면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고 이 기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알려면 식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걸 좀 읽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식물이 왜 지금 먼저 이렇게 개화를 해버렸을까라든가 이 식물이 왜 지금 여기서 안 되는 걸까라든가 뭔가 그런 걸 보면서 또 기후와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샐러드 연맹이 사실 뉴스레터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보게 되고 발행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 친구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0: 네.
1: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연을 보는 눈을 조금 더 잃지 않고
0: 네.
1: 분명 우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걸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잃었던 감각을 다시 찾거나 혹은 잃었던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뭔가 교육 쪽에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0: 지금 방학이거든요.
1: 네.

0: 아이들이 방학 때뭐 식물 관찰? 저 어릴 때 관찰일기 그런 거꼭 쓰긴 했는데 그래봤자 강낭콩 심고 뭐 그게 뭐 어떻게 자라고 뭐 그냥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좀 아이들하고 식물이 친해지는 이런 활동을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지만 가장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과 산책을 좀 자주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뭔가 숲이랑 바다랑 막 들로 멀리 나갈 거 없이 그냥 내 집 앞에만 나가도 네. 아파트 화단만 보고 집 앞에 공원만 봐도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이 있고
0: 맞아요.
1: 그걸 또 어른들이 사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책 홍보는 아니지만 제가 쓴 도시식물 탐험대나 혹은 도시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0: 네.
1: 아 도심 속에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있고 이 식물들이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를 또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토끼풀 같은 경우도 토끼풀 꽃이 당나라 시대 때 도자기 포장하는 뽁뽁이 같은 완충제로 쓰였대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이제 정보를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고
0: 네.
1: 또 아이들도 사실 토끼꽃 하면 꽃반지 만들고 이런 것들만 알았지만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우리도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0: 네.
1: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천천히 발굴해 나가면서 뭔가 멀리 나가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식물들부터 친해지고
0: 네.
1: 내가 등교길, 하굣길, 그리고 뭐 학원 가면서 보이는 이 식물들이 오늘은 잎이 더 났네, 꽃이 폈네, 혹은 누가 이제 뽑아가지고 없어졌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길러주는 것으로도 저는 일단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샐러드 연맹에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1: 아, 샐러드 연맹 일단 뉴스레터를 먼저 가입을 해주시면
0: 네.
1: 거기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혹은 이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창구가 뉴스레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있는 활동들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식물에 아직 관심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하는 청취자분들께 약간 가이드를 해주신다면?
1: 식물은 우리한테 이제 약간 관심을 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식물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바뀌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도 식물에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고개를 들어서 나무 한번 바라보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쪼그려서 강아지 풀이 있네 하고 바라봐주는 이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뭔가 그냥 내 하루가 똑같았던 쳇바퀴 같던 하루가 좀 더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우리 지부장님이 알고 나서 더 맛있어진 식물은 뭐였나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식물들 중에서 달개비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다계장풀이요.
0: 앞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연맹의 손연주 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채지혜 거꾸로 프로젝트의 마음이 머무는 곳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샐러드 연맹의 손현주 지부장과 함께 했는데 식물을 향한 마음 하나로 이렇게 오래 또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넓혀왔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나 봐요.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일요일은 한 주의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순서로 한 주의 요일들이 정렬돼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순서로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을 전제로 하죠. 이렇게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인지하는 관점은 일요일까지 쉬고 월요일부터 업무가 재개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니 오늘은 한 주의 끝도 시작도 아닌 연휴 중이란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 끝과 시작 사이의 긴장을 털어버리고 마음껏 여유를 누려도 되는 오후. 이제 풍류를 얹어 더 넉넉해질 시간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녹주의 소리 단가 추월강산으로 출발합니다.

중앙산 장기군이 새로운

아주 다르구나.

1929년 콜롬비아 유성기 원반에 수록된 박록주의 소리 단가 추월강산 함께 들으면서 8월 16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0: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오늘도 멋진 풍류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오늘도 푸짐하게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전해드리고 갈게요. 6686님, 여름의 끝자락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도 가을은 오겠지요? 오늘도 풍류음악으로 마음을 채워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6686님. 곧 있으면 또 다른 계절이 우리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우리 참으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80님. 완전 애청자입니다. 심청이 심봉사. 풍요사전 재밌어요. 크크크크.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3880님. 심청이 심봉사 같았나요? 아, 그럼 3880님 위해서 심봉사 멘트로 잠시 바꾸겠습니다. 청아, 아이애비가 이렇게 심봉사가 다 아이고 쑥스럽구만. 아이고, 괜찮았나요? 우리 3880님 계속 풍요사전 즐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녁 재방송 때에도 보내주셨네요. 0754님 오늘도 애청합니다. 낮에 못 들어 밤에 듣고 사연 드려요. 퉁소산조 정말 재밌어요. 좋은 풍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753님. 더욱 편하고 듣기 좋은 풍류 잘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듣기 좋은 풍류 그리고 우리 음악 잘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 보태평 희문부터 진찬입니다. 보태평은 종묘 재례의식에서 절차에 따라 연주되는 보태평과 정대업 중 하나인데요. 보태평은 선왕의 문덕을 찬양하는 음악과 춤을 일컫는 궁중정악의 명칭이에요. 오늘은 희문부터 진찬에 이르기까지 총 11곡 중 의례에 따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선 선왕의 문덕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태평성대의 이상을 꿈꾸었던 그 시절의 감성을 다시금 느껴보는 시간, 종묘제례악 중 보태평입니다.

유교적 질서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에 사회계급상 천민에 속했지만 양반과 함께 시문을 짓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교양인으로 대접받은 특별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인데요.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가학 장르의 많은 영역이 기생들에 의해 전승됐으니 우리 음악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일제 식민사학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졸지에 그들의 삶은 음지로 몰렸지만 20세기 초까지 우리 문화예술계의 큰 축을 담당한 여성 예술가들이 바로 기생이었는데요. 외면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 대한 식견을 두루 갖춘 기생은 그 시대의 문화 엘리트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노래가 휘모리 작가 기생 타령입니다. 우선 화려하게 치장한 기생의 자태를 한참 묘사하던 첫 번째 단락은 이내 신혼이나 들어를 보소라고 마무리되고요. 그렇게 기생을 불러세운 노래의 화자는 둘째 단락에서 한참 동안 자화자찬을 이어가는데요. 여러 이름난 여인들을 나열하면서 자기도 그에 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긴 수다의 결론은 다른 노래들과 마찬가지로 전하여 주오라는 말로 마무리되는데요. 권본에 들어가걸랑 가무 선생한테 가서 이내 몸이 기생되기 평생 원이라고 전하여 달라는 게 이 전반부 화자의 부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락에선 기생이 화자가 되어 자신이 하루 동안 얼마나 바쁜지를 나열하며 부탁을 전할지 말지라고 얘기할 차례죠. 그런데 이 단락이 맺은 말은 전할지 말지라는 상투적인 문구 대신에 사무원더러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은 너무 바빠서 전할 틈이 없으니 권본의 사무원한테 얘기하라는 말이죠. 분명 거절의 말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거절도 수락도 아닌 전할지 말지와는 또 다른 매력적인 마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그 휘모리 작가 기생타령을 김건수의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밤에 난양공주 영양공주 진채봉 갖추는 적경홍계 섬을 심요연 백릉파라.

반개화섬이개화라 기생기술에 지나가니 기건번에 가거들랑 가무선생 계신 곳에 얼른 내 금수이 빨리 찾아가서 이 햇몸이 기생되기

희모리 잡가, 기생 타령, 비단 타령.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김건수의 목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기생을 불러 세워서 자기 자랑을 과장되게 늘어놓더니 자기도 기생이 될 수 있게 권번에 소개해달란 얘기였네요. 당시의 기생은 오늘날의 연예인과 같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해주는 가사였죠. 그리고 권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이 노래가 일제 강점기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인데요. 권번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기생 조합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그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검은고의 이재화, 김용실류 검은고 산조 중 진양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허허, 아이 여기가 어디냐? 아이 사실 얘기하는 상가집 제청이구만. 자, 한마탕 놀다라 갈세. 가상자도 멋이 조금 있던가. 장단 없이는 또 못 놀아. 장단을 털 걸어놓고 한번 놀아보는 것이었다. 헐.

0: 아이 가사장님 하나 멋져요.
1: 잘한다.
2: 잘해. 잘해요.
0: 자 이번에는 우리 거사 사당을 모셔가지고 노래 한번 들어볼랍니다.
1: 에라이오제 가시랑여.

0: 어째 자네는 이렇게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1: 아, 얍도 못 보면서 어째 그것을 아요?
0: 어야, 마누라.
1: 예?
0: 나 저 새끼 뱃속에서 잘 크라고 나 자장가 한번 불러볼라네.
1: 그렇게 하시오.
0: 둥, 둥둥 강아지.
1: 벌써?
0: 아, 그 둥둥 강아지.
1: 아이, 좋다.
0: 둥둥

0: 어째요 마누라.
1: 예?
0: 요놈이 안 나왔어도 나왔다고 나 이놈 골기를 한번 달아볼라네.
1: 알았어.
0: 어째 요것은 두상이고 두상 좋게 생겼다. 어째 요것은 눈이고 왔다에 눈먹게 꼭 동지새 딸이 어려주고 말눈 같네. 요것은 코고 코도 등실하기 참 좋다. 어째 요것은 입이고 왔다 이놈 입짝 지져본 게 그만 술 잘 퍼먹었다. 어째 요놈 내려가시로. 요놈은 딱 걸려야지. 흘러 내리가 불면 내신세도 낭패다. 오냐 딱 걸려라 걸려. 오냐 걸려. 와라 허망하네. 허망해. 야 마누라.
1: 예?
0: 나 요놈 저 정문하러 가기 전에 나 개타랑 한잔 하고 가라네. 개사.

세상에.

0: 오케이. 이야.
1: 영가.
0: 어이.
1: 어서 가서 정문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오시오.
0: 에이, 어이야 마누라, 나 저 개새끼한테 나 정문하러 가네.

0: 야, 나 가네.
1: 가서 이제 애기 낳게 정문이라잖아 하시오.
0: 어, 새끼 얼른 빨리 낳게.
1: 예.
0: 사!

보면 저 옆방에다 뭐라더라. 통지서 딸 딸이 아니 딸이다가 풍안이 얼어 죽은 기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강준섭의 여러분의 소리 진도 다시대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8846님, 앗! 가야금인가요? 가야금 산조! 가야금! 아이고, 네,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4417님, 우리의 가야금, 12줄 가야금입니다. 와, 우리 4417님은 가야금 줄수도 함께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방송 때 늦은 저녁에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3205님, 가야금 검은 거 둘 중 하나인데 분명 가야금입니다. 선물 기다리겠습니다. 크크크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3205님 아주 정답을 명확하게 써주셨어요. 우리나라 대표 현악기 두 개 중 하나죠. 하나는 가야금이고 하나는 검은 건데요. 손가락으로 튀기며 낭낭한 소리를 품는 악기 바로 가야금입니다. 그 옛날 드라마에 춤추는 가야꼬라고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고두심 씨하고 오연수 씨 나오던 드라마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야금과 함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정답과 사연 감사드리고요. 음악 한 곡 감상하시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영우 외 여러분의 연주, 산조 압주, 박종선유 아쟁 산조입니다. 저음부의 차련 악기, 아쟁의 깊고 아늑한 성음을 중심으로 약 20분 정도의 가락을 유장한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아버지,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1: 청일이 어머니는 아주 어질고 똑똑하고 못하는 게 없는 이 애비에겐 참 과분한 여인이었지. 아니 근데 오늘은 풍류방에 다녀오자마자 아 왜 어머니 이야기를 묻는 것이냐? 혹시 누가 엄마 없다고 돌리기라도 한 것이냐?
0: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풍류방에서 배운 가곡들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거, 평거, 두거 이 세 곡을 낳은 모체가 되는 곡이 있대요.
1: 뭐라? 중거, 평거, 두거가? 모두 한 배에서 나온 형제였다고? 아, 그래서 이름도 거자 돌림을 지은 것이구만. 그 삼형제 출생의 비밀이 궁금하네. 아, 청아, 어서 그 풍요 사전 갖고 오니라. 네, 오늘도 풍요 사전 간단하지만 아주 잘 펼쳐주셨습니다. 제목에 들거자가 쓰인 중거, 평거, 두거는 모두 이수대엽에서 파생된 곡들입니다. 이수대엽의 기본 선율을 가져와서 머리 선율을 높게 들어올려 변주한 곡이 두거고요. 높지도 낮지도 않게 평이한 음으로 변주한 게 평거, 중간 선율을 높게 변주한 게 중거인 것이죠. 이 거자 돌림 악곡들의 공통적인 모체가 되는 이수대엽은 삭대엽이라는 곡에서 두 번째로 분화된 곡입니다. 옛날에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이라는 세 곡이 있었는데요. 만대엽과 중대엽은 너무 느려서 인기가 없어지고 삭대엽만 살아남아 오늘날 불리는 가곡들의 원형이 되었다고 이 시간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삭대엽이 17세기 중엽 세 곡으로 분화돼 삭대엽 1, 삭대엽 2, 삭대엽 3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초삭대엽, 이삭대엽, 삼삭대엽 혹은 초수대엽, 이수대엽, 삼수대엽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한자로 빠를 삭자가 셈수로도 읽힐 수 있어서 제목이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수대엽은 그 빠를 삭자가 무색하게도 현행 가곡 한바탕 중에 가장 느린 곡인데요. 가곡 원류라는 옛 가집에는 이수대엽의 음악적 풍도를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설법하고 비와 바람이 순조롭고 고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이수대엽 강우에 함께 들었습니다. 8월 16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끝곡으로 김보경 외에 여러분의 연주, 기하갑주, 뱃노래, 신뱃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리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된다라고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이 이야기에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주중에 늘 잠이 부족하다가 오늘 같은 일요일에 잠을 몰아 자고 나면 언제 피곤했나 싶게 한 주의 피로가 싹 가시고요.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푹 주무셨나요? 아직 잠을 다 보충하지 못하셨다고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헤세의 말대로 10시간 채우면서 충분한 휴식 취하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게으르게 살아도 좋겠습니다. 산책길 첫 곡 웃다리 풍물 들으며 시작합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입니다.

웃다리 풍물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헤르만 헤세가 그의 책 삶을 견디는 기쁨에서 남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느라 소비해버린 시간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쾌락을 대체할 만큼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같은 일요일 우리에겐 게으름뱅이처럼 천천히 나무 늘보처럼 느리게 보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너무 빠른 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가끔

느긋한 시간을 보낼 때면 깜짝깜짝 놀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헷세도 이야기했듯이 우린 틀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10시간 정도 잠을 푹 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던데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려면 우리 뇌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와 통하죠. 헤세의 그 주옥 같은 작품들, 아마도 간간이 가졌던 충분한 잠과 휴식에서 나올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해봤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이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은 강도근의 흥보가 전곡을 듣는 순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1993년에 석장으로 발매된 강도근 명창의 흥보가 음반 속 음악으로 흥보가 전곡을 들어보는 순서 시작됩니다. 1960년대에 우리가 호남의 오명창이라 부를 때 거론되던 분들이 광주에서 활동하시던 한승호, 구례의 박봉술, 전주의 김동준, 군산의 이기권, 그리고 남원의 강도근, 명창까지 다섯 분을 꼽곤 했습니다. 특히 강도근 명창, 그 지역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명창은 1988년에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지정되셨습니다. 1996년에 타계하실 때 동편제 맥이 끊어진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을 정도로 동편제 전승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분입니다. 강도근은 1918년 남원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본명이 강맹근이고요. 7살 때 처음 판소리에 입문하셨습니다. 김정문에게 흥보가 한바탕을 배우셨고요. 춘향가는 토막소리를 배우셨습니다. 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송만갑, 정정렬, 이동백 등에게 소리를 배우셨고요. 박봉술 명창의 형님인 박봉채에게도 소리를 배우셨습니다. 쌍계사에서 독공을 하셔서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김정문에게 소리를 배우실 때는 학비를 낼 형편이 못 돼서 그의 집안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소리를 배웠다는 이야기 잘 알려져 있죠. 김정문 문화에서 흥보가를 1년 정도 배우셨는데요.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이 가장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도근 명창 소리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약간 쉰 듯한 수리성에다가 철성이 더해진 그런 성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음을 통성으로 질러내는 부분이 특별한 멋을 더해주는데요. 탁한 듯하지만 윤기 있는 성음에 대해 명창의 소리를 향한 집념과 공력이 이분만의 독자적인 성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강도근 명창은 자신의 음악을 녹음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았다는데

0: 그 이유가 더 나은 소리를 남기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완벽주의의 성향을 지닌 분들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73세 나이에 첫 앨범을 내셨습니다. 소리를 듣다 보면 이분이 좀 더 젊으셨을 때 녹음을 남기셨더라면 또 얼마나 귀한 자료가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이 녹음이나마 남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강도근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를 감상하실 텐데요. 우선 단가 홍문연가를 부르신 후에 첫 시작 부분인 놀부 심술 대목부터 흥보 놀부집을 건너가는 대목까지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흥보가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들으실 내용은 흥보가 형님 댁에 살면서 온갖 심술을 부리는 형님의 그 심술을 다 당하고 살다가 마침내 쫓겨나게 되고 온갖 고난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흥보의 힘든 시간이 이어집니다만 오늘 그 내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실 대목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단가 홍문연가, 놀부 심술 대목, 흥보 쫓겨남, 흥보 마누라 탄식, 흥보 병영을 들어감, 흥보 마누라 나옴, 돈타령, 흥보 마누라 매 맞으러 가는 흥보를 만류함, 흥보 병영을 내려감, 흥보 탄식하며 돌아옴, 흥보 마누라가 좋아함, 흥보 놀보집을 건너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이 제목만으로도 아마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짐작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까지 듣게 되면 전체 46분 40초 동안 이어집니다. 동편제 판소리 거장 강도근 명창이 부르는 흥보가 듣겠습니다.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전하가 태평하며 엇모습을 하려니와 시절이 부녀하면 포연하노 말할 줄은 사람마다 안원배라 친나라 모지정아 매우 독사같이 심하더니 말은 사심조차 일탄말과 조행의여구들이 실족자도 살두고 곳곳이야 일어날지요 강도석 댄펑와 백태의 장의주의 갑자기 병심을 모아 진나라를 빌어주어 편집 관중 잘병 와 어디야 기풀어냐 어젠돋 오라리듯 여기에 다 좁혀온 당시 세력 시들만 믿고 배은 망듯다 말가 무지한 폐꼬이론 하 우리 사령 군정 공무원자를 아스려 쏟으던 하느님이 내 신정 전복군 주제다가 벗어간 학기길이 어디 없을 소야 정지가 일어났으면 일로 보아 달지로구나 위에는 살펴보지 병목 황황하니 차차 대검 정도 급해 대기지묘 역개방 배수정패 주장 등장 삼모창을 좌우로 들어 시꼽꼽 중구를 수제악기를 강공 중에다 높이 들여 타르고 쥐아사그가 안지어리정구 비기악니가 보여 등고 폭풍대 호수이모 하착창가원에게 쓰일 역발사진 기세 당시 호걸 총평화기 제일 죄사가 아니시오 급포이 훈근으로다 옥패를 뒤지게 타고 차가을 달리 포야지 아니었으니 햇빛이 70 호흡이요 신기무새 참으로 뜻뻗지기가 분명하다 풍숙남대북절지오 얼굴은 관우이기오 풍채는 두목지라 실체라에다가 대전을 뚫고 육중의 기괴를 흉중어 품었으니 진평이가 분명하다 통병금 홍금영폭 황금 두고 초대로 물을로 뛰고 자수에다가 물기 들고 우수와 칠성급벌 두려워 꼭 사정검단 항백이가 분명하다 서편의 연계 정신이 혼명하여 장금을 흐름한 지변 깃털을 기대했던 홍보응가부 제장다론 한양일시계가 분명하다 무야비 등록 살기가 득득한지기득 비보다 잔치가 될망정 여론이가까지 두자도 헐끗락 대장 부병샹 소고지 급사르과양 떠나가로는 곳에 풍장띠가 샤르르르 깔릴 때 뛰고 차대어 뛰고

0: 몰라.
1: 아동배의 군자지기기요. 여지병이라. 십실초리도 충실히 나고 칠세지 아이도 효도를 일삼고 요손 인군 시절도 사용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치기가 났으니 일종 여의를 인력으로 하소연라. 경상 전라 그 두 얼품에 사는 흥부가 놀부가 살았겠다. 놀부는 행이요 흥부는 아윈디 동부동부 소식으로 사람마다고 오쟁이 육보로 돼 놀바는 오쟁이 칠보라. 어찌하여 칠봉고 하며 심술보 하나가 위와 갈비 때 밑에 가서

장기 궁짝 막내님이 여기다 똥 떠들어 목에 붙어가지고 잠만 자고 일어나서 그저 밥만 딱 먹고 나면 심술이 여기 부르는데 어떻게 심술을 부른 거냐 개트림이 나면서 이상시럽게 그냥 사지를 벌벌 떨고 심술을 부리는데 놀부 심술이 또 이렇겠다. 대장 고등방 벌목하고 우기방에 집을 짓고 삼살방우 다시 사관고 불불난에 부채질을 그저 활활하고 우방에 말도 받고 길가로 과계장바 채울 뚝뚝 붙들었다 하나같이 별을 대우고 쫓고 도라의 몸에는 땀나 찍고 그사 부부에는 속고 도자 흥은 몸에는 짐도 잡진 예악마도면 화가를 찍고 애매 무인대 동차고 수대를 가보는 부합장하고 그 그대의 겁타 겁사되기를 되지만 웃고 간진배기를 태극을 차고 비단전에 불총 놓고 부추한테 말을 날리기 옹꽃은 밭으로 면 가방 찾아와서 찻대기 거둬 자기 노루는 농초자는 치고 봉사룰에 다 동치려고 노루에게 집어뜯고 우르내기로 겁방이 울리고 호르는 모진 그냥 꾸진 마주고 시암지리다 허방을 얻고 자만큼 편작그릇고 새갓보배는 담대뛰기 소리 허르는 데자는 소리 풍중하는 데다 말을 모르고 길가에 허방을 얻고 어따 이름이 심수리겨더니 삼강은 아느냐 오르라는 자 이르간 불칭한대미 상강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는 놈이 형제 융진들은 할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 금지 오객 같은 동생을 내쫓으려고 비 오는 날 와가라 성음을 내야 제 동생을 부르겠다. 내 이름 흥부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흥부 듣고 바깥으로 우르르 나오면 아이고 형님 저 불러 계시옵니까? 이놈아 너 불렀지 잊어서 가네. 내 걸음자 불렀단 말이냐? 놈비 저처럼 이게 잘차렸구나. 야 이놈아 관대가리 나시고 뭉개바지 입고 골마리 손이나 넣고 도랑으로 그서 시떨이 맞은 댕군에 댕기듯이 실실 돌아댕기다가 내 방 출은 많이 하야 자석 새끼는 그저 뒤아지 물도 까놓듯 울주르르르 까놓고 아 내것만 뜯어보니 내가 무슨 어머니냐 이 자석아. 오늘은 그럴 것 저럴 것도 없고 너희 처자 권수 그저 자식들 데리고 모조리 나가도록 하여라. 흥보가 깜짝 놀대면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신지 모르오나 한 번만 통축해 주시지요. 멋이었자 이놈 이름이 내 성질을 몰라 몽둥이로 이놈 허리를 각신 부지르기 전에 썩 못 나가. 이때 흥부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 하늘에 무너진 듯하고 땡겨 툭 꺼진 듯하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형지 뭘 불구러 이비 포토의 발언 그 자리 엎쳐서 한번 빌어보는디 흥보가 기가 막혀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말을

0: 말이오. 이 암동서라 풍경 순당허 자식들을 다리고 어느 그 곳으로 왔어 산다 날이오. 점집 한 번도 쪽을 하가 없어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줬냐. 단소리 말고 나가그래. 몽둥이를 죽여들고 주상과 친구를 놀고 그 뭐가 깜짝으로 내가 가를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바로라 정집에 나가라. 허니 어느 여기나 너희 우병 그병 정리했다고 안 가겠소. 자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디 간다 두째 누구만 이리 올라 인삿짐을 챙겨지고 돌을 모아 피가 구럽적 형제한 가디대야 부대 아니의 기호지우 찰까거라. 그 모아 할일 없이 우를벼불을 나가면서 신세한 탄구름 본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냐 부모님이 사슬 적에 내 것이나 또 없이 병에 호지 오식 먹고 있고 쓰고나 한번 세계에서 가진 유들 몰랐더니 흥보가 신세가 일종의 일이 될 줄을 어르니까 아련드냐. 여보게 마누라 예 코스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냐. 산중으로 산자 거는들 뿌리기 귀하죠. 사들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난 이강경 삼부주 사법성 도방을 앞서던들 피디 내가 지구이정 사들 수 없고 주체야 응도가 사자건들 양반들이 모두 악시여서 그곳으로 살 수가 없었지. 그 곳으로 와서 산단 말이냐.
1: 이렇게 흥부가 울며 불며 나가 그랑저랑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디 아 살 데가 없으니까 그 동네 앞에 빌 물방아 실도 자기 안병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시흥연동 폭독초를 당도하였겠다. 여러 날 흥부 자식들이 잘 먹다가 굶어놓으니 모두 아사지경이 되어가지고 하루를 음성 놀아요 이놈들이 죽 나와서 조르는 뒤 한님이 썩 나서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가 고파 못 살겠소. 나 육개장국에 살쌀만 마지 먹었으면 좋고

어따 이 녀석 차 임마 토조개 안에 육개장 그게 살살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녀석아. 또한 대 왜 나한테 병? 아이고 어머니 나 런종배봉 탄게 자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녀석아. 아이 보리밥도 없는데 용미봉탕에 자축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들 나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또한 이미 썩 나시면 아이고 어머니 나 호박닭 한 시리만 먹었으면 좋겠소. 호박닭은 뜨거도 달고 식어도 달고 아 이놈은 입이 쫙쫙 들은 게 입에서 맛있지요. 한 시리만 갖다 주시오. 아이고 이 녀석아 호박닭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때 배를 득득 긁고 나오는 놈은 흥보 큰아들이었다. 시애미 가지가 도치갖고 이놈이 이가 쭉쭉 빠져서 요상스럽게 생기갖고 썩 나와서 지금이를 한번 졸라보는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나를 옷도 싣고 밥도 싣고 밤이 날아지나 불멧이 생겨 참아론 벽에 있어. 흥부 마늘에 깜짝 놀래며 어따 이 녀석아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고사하고 아이 팽이나 없이 안 쓰겠느냐? 무슨 병이냐 말을 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노라고 나 장가 좀 보내줘. 흥보 말로래 이바로 듣더니 선 던자리 구장 안지병 어때요

0: 내가 성생아 듣고 보면 네 장계가 여태겠어요. 죽은 간장을 보고 명기고 인자씨를 베끼었느냐 못 베끼고 본이 핑계 미기 갑자기 타로다
1: 이라 다시 흥부 마을에 울음을 울고 있을 적에 흥부가 썩 들어오면 여보시오 마누라 이렇게 우는 말 울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옴니 좀 갔다 오겠소. 아니 옴니는 뭐 하러 가시려고 그러시오? 환자 맡은 호박아 들어가서 환자 시민에 얻어다가 아 우리 군수관이 먹고 살이 할 것 아니니까 그네 가시나 좀 내오고. 아이고 영감 가지 마시오. 아이 왜 내가 가지 말란 말이야. 그 정성에 환자 묻고 도망간다고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절대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허허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로 꼭 믿고 막 댕기는가? 사구일 시행이지. 참말 말고 그 가시나 좀 내오. 가서 어디다 뒀어요? 아이 남자 갔던지도 몰라? 뒤안 굴뚝 속에 다 여뒀어. 아이고 얄구잖아. 아 왜 가슴 굴뚝 속에 다 였단 말이오? 그런 것인가? 신민전 국상시 조대전에 어느 친구 한 분이 백립이 양이 존존하다고 칠할백기시라 하니 아 칠백길 돈이시야지. 그시님의 끌에 실라고 8시 내오. 그리고 그대 도복이랑 내오. 아 도복은 어디다 뒀어요? 뒤안 장안에 들었지. 흥부 마을에 있다가 아 여보시오 우리 집이 무슨 장롱이 있단 말이오. 아 이 사람이 아 달구장은 자네 장으로 안 한가 그래요. 참말 말고 얼른 내오소. 흥부가 칠층을 들어가려고 의복을 차리고 들어가는데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 지리들 볼 자심 절대 떨어지는 파림 버릴 두둥 조배야 조사가 끈을 달아 현재 터진 흩막은 밥풀 간자 주의 낭도 뒤통을 하게 좋다냐고 떨어진 흥도 목을 신뒤로 종종지어 폭풍배 눌러뜨고 한 소리 나가 겁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소리 나가는 떨어진 무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단 발자거든 모두 거듭어서 들게 되어 어식비식 흥부가 어식비식 들어가다가 한 생각이 났겠다.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내가 저다려 허시오 얘기는 그렇고 허소 얘기는 좀 보더니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 밖에 수가 없다. 흥부가 대문을 열고 쓱 들어가며 여 호방 귀신인지 모르지 호방이 나오면 아이야 박사라이쇼 참 잘 알아맞혔구만. 아이고 아이고 박사는 어쩐 일이쇼. 그 호방아 대하수마 할 일 있어 왔는디 들어주실란지 모르지 아 무슨 말씀이오. 그 환자 한 선만 주자. 그 환자 한 선만 주면 어른 자기들 구안하고 내가 가시리 가서 소매 동냥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착실히 갚아줄 터이니 그 환자 한 선만 주지. 아 박시원 형님이 천석궁 부자인디 환자를 아시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오. 허허 이 사람아 행정한 것도 놈에다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건 그렇지요. 박시왕 그렇게 아니라 품 하나 팔아보실래요? 아 도저히 품 같으면 내가 팔고 말고 무슨 비밀가 없어 말 좀 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역령으로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개만 맞으면 곤장 한 개에 돈이 성냥 썩 30냥은 고바는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마삭 단냥까지 딱 지지긴 왔으니 그 품 좀 팔아볼라요. 흥부가 돈 말을 듣더니 어찌게 좋던지 내 팔타이니 그 돈 난랑 얼른 기르냐 그냥 그리 하시오. 정하이지언 그두구하라 개연물을 걱정고돈타는 내 주인이 흥부가 받아들고 나 탄저우 단지 피가지 단저우 박흥부가 좋아라고 질척문 맞서라 서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어시구나 어시구나 돈 말아 시환자제 졸시오 돈 말아 돈마 부산 배가 고프니 떡국집 물어 들어가자 여보 떡국 장사 떡국 3그릇만 주시오 떡국을 샀어 마지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2그릇을 샀어 먹고 피자집으로 들어가서 여보 피자장사 피자 한 모신만 주오

他那个一三八，他独立安就是个。

알아? 흥보 받을 때나 혼나 흥보 받을 해가 나와 흥보 받을 해가 나온다 다자가 한자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가 영가 모신 줄도 몰랐소 영가 모신 줄도 몰랐소 이리고 시오지지와 어따 이 사람아 저리 좀 가소 이 돈 큰 볼을 자네 안가 돈이 큰 볼을 자네 안가 몰란 산다 뭐 잘나 잘나 산다 뭐 더 잘난 돈 백성 굴어 줄래 받고 저 동굴 동굴이 생겨온 생은 살을 찌고 나가 갓진 돌 부기 공명하게 못한 돌 이놈의 돌아 안아 돌아 식구나 졸시오 흥부 마눌 내가 달자 들며 아이고 여보 영가 네 돈 큰 벌이 면제리오 일수 변한 왔소 원수 차이가 파소 변한 것도 왔소 분날 변한 것도 왔소 아직도 생하지로 변전 역시 쫄게 없구나 지에게 하다 못해야 하나 찍으면도 꽃이죠 공돈란째 들어왔어 아이고 공돈이라니요 아이 공돈이라니 무슨 공돈이란 말이요 아이 사람아 주승돈과 다름이 없단 말일지 하시오 노상지 재물은 군자의 토리가 아니온디 주던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 갖다 놓으시오 우리 마누라는 언제든지 착한 마음이여 그렇지 여자가 그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외말말로 덜렁덜렁 오대기 무엇이니 내가 그러면 내력을 가르쳐줄 테니 들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르골 좌수가 병역령문이 잡혔다고 하지 그 좌수 대신으로 권장 열 개만 맞으면 권자 한 개의 돈이 성냥색이고 아 우선 바싹 단장 받아왔어 말 타고 가라고 해서 이 돈 갖고 두말할 것도 없어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로 움직이지 없소 귀숙이 많으니까 큰 가면 솥에다가 그저 다 푹 쏘 그래갖고 코끝으로서 그저 죽말귀기 댕강 댕강 널찌락 몽땅 한번 먹어보시오 흥보마루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주원가장 몇 번 팔아먹고 산단지 두루지 캄캄하고 사지가

한집병. 아이고.

장병이 졸아 한할 때 불어졌도 또사랑 궁계가 인득은 벌빈이 집안을 덕분 가지마오 응제가 양지되고 약지가 응지되고 평양전 공원자 같게만 막고물변 총실을 골뱅이 뜨답디다 영감

영감, 영감 부대 가지 마오. 흥보가 회롱 왈칵 내면 야 이 사람아 시끄럽네. 아 대장부 사나가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아 이 사람아 그런 그 말 한 번을 했다가 내미 알면 내 앞이 가니까 그 조용 좀 해서. 그러면 영감 부대 매아 맞고 오기를 바라겠소. 아 이 사람 큰일 났어. 아이 매 맞으러 가는 사람이 매 안 맞고 오면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매를 안 맞고 오기를 바랴. 흥부자익들이 모두 나오면서 아이 아버지 아유 어디 가시나요? 어, 나 저 병영 좀 갔다 올란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그 패비나 한 그릇 사오시오. 오냐 밥 사다 줄 테니 좀 지달라라. 또 한 입이 나앉으면 아버지 어디 가시오? 병영 간다 병영 가. 병역 가시거든. 그도 나도 떡이나 좀 한시리 갖다 주시오. 워낙 갖다 줄 테니 걱정 마라. 자기들을 날 내놓고 내 다녀올 테니 마느라 정신 말고 하던 데리고 오시오. 아침 밥을 지어 먹고 흠도 병을 내띄어 간다. 아유 아유 내려 가면 신세가 나갔다는 것들아.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봉권 저런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강정 너 푼집뼈 부이기기 예고가 좋아하고 잘싸더니 나를 무신 팔자간디 예쁘면 말이기는 말이야. 아이고 가가지고 그래시시야 그령처럼 평양에 물어를 탄도하냐 신한대 아버지 대장이요 내려오고 부모지요 숙정패로구나 신한대와 우장같은 육자무침 굴로사정들여 이리 가고 저리 갈죠 이때요 흥보나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삼육궁기로 아니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에서 매를 만이라고 야단이 났겠다. 흥보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진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내가 여기 한번 엎드려봐야지. 벌그런 볼기를 내놓고 산문 밖에 가서 이만 하고 엎드려 실적에 사령 한세이 나오며 허 참여 배경 산업종위에 볼기를 물놈 생기란데 흥보가 있다가 매 맞으러 왔지. 아니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매야. 한 사령이 딱 보더니 에야 박샤라이쇼. 참 잘 알아맞췄구만. 박샤는 안 뒤였소. 흥보 깜짝 놀래며 아니 안 뒤다니 뭐가 안 뒤야. 박시한 대신으로 어른님이 내 솜씨에 혼장 10개 맞고 통 30장기를 모시고 발시 갔소.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림이 어떻게 생겼던가. 말 마시오. 쥐털 시험에 아기야 이님이 간디필이 쭉쭉 빠져가지고 아기야 잘 마십디다. 옳지 우리 집 마누레가 날 다녀가시오. 가지 마시오. 밤새 두루 굴던지 뒤집 꾀샘이라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하였구나.

신시장 내 맛

가시루고 구원을 하다가 다들 묻고

뜨고 피라 뛰다 피경까신 우리 정간

시라 하나님 저주 피라티라 길길을 타르르고 하트를 받아보지 자기 영재에 올라오거라 흠모만에 후루루 달려들면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벌이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자네가 벌이 이놈을 다 아는가? 아, 그건 몰라요. 허허, 참, 어디 알아보소. 쌀벌이, 동벌이, 겉벌이, 늘벌이, 회벌이. 아, 그건 모른단 말이오. 야, 이 사람아, 그 벌이가 아닐지. 수양산 봉디벌은 자네 모르니 그려? 봉디벌이? 아, 봉디벌이가 따로 있다요? 허허, 이 사람이. 아이, 봉디로 허리를 부지른 봉디벌이 말이시. 아이고, 씨. 영감도 참. 아, 오래간만에 건네갔는데, 그래도 그 시숙께서 그럴 리가 있겠소? 어쨌든, 한번 건네갔다 오시오. 그래. 매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사 일반이니, 내가 건네가야지. 흥보가 건네가는디,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칠 대를 못하시면, 절대 떨어져 허파리, 버릴도 총총 내요, 허풍배를 더 띄워, 다 떨어져 허파리,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놀부 심술 대목부터 흥보 놀부집을 건너가는 대목까지 전체 46분 40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동편제 명창 강도근의 소리였고요.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강도근 명창이 타계하시기 3년 전인 1993년 73세 나이에 녹음한 자료였습니다. 명창이 자신의 소리를 녹음하는 것을 기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녹음을 미루셨는데요. 더 나은 소리를 녹음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더 완전한 소리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이분의 젊은 시절의 성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된 건데요. 요즘에도 연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지금 그 실력을 녹음을 해서 음원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꼭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강도근 명창께서도 그런 부르셨던 거죠. 그래도 1993년 73세 나이에라도 녹음을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강도근 명창의 흥보가 감상해 보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 강도근의 흥보가 감상 첫 번째 순서로 보내드렸는데요. 이후 두 주간 동안 이 흥보가 감상 더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시나위 합주 골랐습니다. 시나위 합주는 연주에 참여하는 여러 연주자들의 합이 중요한 음악인데요. 함께 할 때는 함께, 따로 할 때는 따로, 따로 또 같이 하는 정신이 기반이 되는 음악이 시나위입니다. 시나위를 연주할 때 합주, 독주가 모두 중요한데요. 독주를 할 때는 자신의 음악이 가장 두드러지게 하려는 그런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하고요. 또 합주할 때는 다른 이들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열린 부분이 중요한 음악입니다. 오늘 시나위 합주 기대되는데요. 한세연의 피리, 서용석의 대금, 박혜선의 해금, 지미자의 가야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박천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깊이와 넓이, 조화를 두루 갖춘 충만한 연주였죠.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음악을 서로 들으면서 약간은 들떠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연주 속에 보이는데요. 시나위 합주 들으셨습니다. 한세연의 피리, 서용석의 대금, 박혜선의 해금, 지미자의 가야금,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박천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비나리 듣겠습니다. 비나리는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는 고사연불에 해당하는 선고사 그리고 뒷연불인 후고사로 이루어진 음악이죠. 치국잡기와 액풀이 살풀이를 들을 수 있는 비나리를 황미인 왕의 소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사직성살 살을 풀어라 거리살 원근의 이별살은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 입은 이거 상살 거상버섯 달상이라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벽 반살 내 외지간에 공망살 애기 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능말살 내금신 조항신 외금신 조항신

원근 행내 출입을 왕래할 때 동으로 가면 재수소망, 서로 가면 만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가시면 소원성취.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복과 소망 모두 이르라는 내용,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소리죠.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황민왕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서도잡가 뱃다라기입니다. 뱃다라기는 뱃사람의 애환을 담은 곡입니다. 행선하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3년 만에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3년 상이라 생각하고 아마 마지막 제사를 지내는 그런 순간이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 돌아온 걸 보더니 혼이 돌아온 걸로 아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눈물겹고요. 끝부분에서 부모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시죠. 일호일랑은 밥을 빌어다 죽을 쑤어 먹을지라도 뱃사람 노릇은 다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애 지화자자 좋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지화자 좋다 하고 마무리하는 거겠죠. 그와 같은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곡 서도잡가 뱃다라기 듣겠습니다. 유지숙, 신정의 오복녀 세 분의 소리고요. 오복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어이야
1: 어이야
0: 어이야 차
1: 어이야 차
0: 어부야 찾아
1: 어이야 찾아
0: 어부야 찾아
1: 어부야 찾아
0: 도를 줘라
1: 도를 줘라
0: 알리 줘라
1: 알리 줘라

서도잡과 배따라기에 이어서 자진 배따라기까지 감상해 보셨습니다. 유지숙, 신정혜, 오봉녀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여러분 충분한 휴식 취하시기 바라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것이 웬일 이것이 웬일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이것이 웬일 이것이 웬일 아침 햇살 자르르르르르르 눈담보도 쏟아질 듯 나타난다 나타난다 산신령 하나 나타난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산신령 하나 다가온다 저 산신령 내려고 볼짝 쉬면 남산

0: 흥보가 나와 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 창대를 둘러야 그칠 문제기 없는 집이오. 흥보 대답하되, 권솔들은 다수라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서 운한 길이오. 불쌍하오. 복이라 거는 것은 임자가 다 따로 있는 것이니
1: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이 집터 글자를 하나 잡아드리리라.

0: 하야 무수히 사려 후에 그제야 도성인 줄 깨닫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점점 나아지니
1: 흥부가 하도 이상하야 하루는 집터

0: 그때 제비함성이 날아들거난 흥보가 좋아라고 반갑구나 처제비야. 고르거각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흥보 운막을 찾아드니 어찌하니 반가우냐. 흙지 함지하야 새끼 세 마리를 깎았다. 먼저 간 새끼는 날아가고 나중 간 새끼가 날개공부 힘써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착각 부러지니 흥보가 명태급지를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돌려주며
1: 죽지 말고 멀고먼 만리 강남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미물의 중생일지라도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 난 부러진 다리가 나 날개 공부 힘을 한번 써보난데.

0: 성남 두 개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증거를 얻었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 장수전에 여짜오되
1: 소신이 말리 조선에 나가 태었다가 소조 운수 불길하여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을지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 살아왔으니 은혜 백골 난망이로소이다.
0: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더니 그런 변을 당했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물이 방자 그날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둘러서 한번 나와보던 것이었다. 아.

아이고 고대 광신을 부정하소.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의 발걸음이 오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숨쉬는 곳,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그곳에 첫 관문을 지키며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는 분, 10년 넘게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을 지켜온 반장님의 바람은 소박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별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거였어요. 네. 40도에 육박하는 땡볕 아래서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그저 오늘 하루도 무탈하기를, 그리고 누군가가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에 보람을 느낀다는 그의 고백은 참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그 정직한 수고로움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도 더욱 평온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자진한잎 변저두거였습니다. 대금연주의 김응서였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관리 반장님의 이야기,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고 든든해지지 않나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마다 6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박물관인데요. 방학, 극성수기나 주말이면 아침 일찍부터 진입로에 기다란 차줄이 늘어서 있고 만차 상황에서는 온갖 불편한 실랑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무더위까지 견뎌야 하는 최일선의 현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장님과 또 팀원들 호흡을 맞춰가며 10년 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고맙습니다 하고 건네는 관람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묵묵히 땀 흘리는 분들의 노동을 알아봐주고 다정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그 마음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 사려 깊음이 결국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도들볕 우리 음악과 일상 속 실속 정보,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모아서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는 코너죠. 주민번호 1234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서도민요 날 찾네 듣고 오시죠. 소리의 김광숙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2020 새음원 시리즈 조수황 남창의 멋 남도 민요에 수록된 곡입니다. 남도 소리의 깊은 맛을 전해줄 보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렴이라는 곡명,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보시연불의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옛 사당패들이 부르던 소리에서 유래했는데요. 나라와 왕실의 번영을 빌어주는 축원문으로 시작해서 불교의 경전에서 따온 구절들로 이어집니다. 오늘 소리를 해줄 조수왕 명창은 특별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무형유산 남도잡가 예능 보유자였던 강송대 선생이 이모 할머니, 또 전승교육사 노부희 선생이 이모라고 합니다. 깊은 소리를 내는 예인 집안에서 무려 4대를 이어내려온 소리꾼입니다. 대개 남도민요는 여성 소리꾼들이 부른 곡이 익숙하실 텐데요. 4대째 이어진 타고난 내공에 남창 특유의 묵직하고 시원시원한 멋을 얹은 조수황의 보렴. 처음엔 중머리 장단으로 시작해서 흥겨운 국거리와 자진 머리로 넘어가며 마음속 묵은 때를 싹 씻어내줄 예정입니다. 선창의 조수황, 후창의 이승훈, 유창선, 가야금의 최연탁, 검은고의 박다울, 대금의 원한철, 아쟁의 김용성, 장구의 정준호, 목탁칭의 윤재영입니다. 남도민요 보렴 듣겠습니다.

거칠면서도 탁 트인 남창의 음색 속에서 웅장한 서원과 축원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졌습니다. 참 매력적인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조수왕의 소리로 남도민요 보렴 듣고 오셨습니다. 남도 작가는 그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데요. 소리 하나에 한 가문의 역사를 담아 남도 소리의 맥을 당당히 이어가는 젊은 예인, 참 멋있습니다. 자,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전추산류 단소산조입니다. 단소 연주의 권영미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0: 전추산류 단소산조 듣고 오셨습니다. 단소연주의 권영미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여름엔 날씨가 더워지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여름에도 혈압이 자꾸 오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혈압약도 잘 챙겨 먹고 짜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혈압이 생각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하루 활동량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을 계속 움직이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밭일이나 야외 작업처럼 근육을 많이 쓰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이나 외부 일정을 쉴 틈 없이 이어가는 것도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운 날씨에 몸을 많이 움직이면 근육에서 열이 생기고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혈관을 넓히고 심장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여기에 땀까지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도 줄어들면서 혈관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평소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힘든 줄 모르고 일을 계속 이어가다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늦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운동이든 일이든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중간중간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햇볕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야외 활동의 강도를 조금 낮춰주시고요. 운동할 때도 땀을 흘리는 강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어주느냐. 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체력이 좋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일정 사이사이에 잠깐의 쉼표를 넣어보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훨씬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단가 신백발가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김일구입니다.
1: 오한 세상 부님 내돌 나의 말을 들어보소.

내가 인생은 이로해라 꿈속어 꿈일러니 가련하구나 인생이야 이놈의 백발을 내가 먹어볼까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또 한 손에 갈퀴 들어 오는 세월은

은혜 농초 건져들고 강산 풍요 흥비도가 누고 지상 신선이 나뿐이냐 세월아 봄아 한철 오면은 갈지를 얼마나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하지 마라 6.25 사변으로 부모 형제 처자 가군을 남북에다 갈라두고 서로 보기 원을 한 천재민 동포들이라는

谢我扎，看你妈我可给参观我母了大，不顾吞心，和暖暖娃，迎接花木木的我。

치워가지고 보내버리고 너는 잠깐 머물다 조국 광명 오거들랑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하세. 요새 젊은 오라 늙고 병들면 못 논하니

0: 예, 바쁜 때 일을 하고 한가할 때 틈을 타서 곤고 힘써가며 놀아보자.
1: 단가 신백발가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김일구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전폐희문인데요. 종묘제례에서 선조에게 패백을 올리는 전폐 절차에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장중하고 느린 가락 속에 선조를 공경하는 마음을 담은 전폐희문, 국립국악원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1부 마무리곡 함께 하셨습니다. 전폐 희문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코너죠. 세대 간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볼 수 있는 그런 코너, 주민번호 1234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하면 여러 음식이 떠오르겠지만 국수 또한 대구를 대표하는 맛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국수 한 그릇 속에 담긴 대구의 산업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사를 살펴보는 전시가 대구 근대 역사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요, 대구의 국수 공장, 국수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대구 중구입니다. 경상 감염길에 자리한 대구 근대 역사관 1층 대구 근대 여행 길잡이방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시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국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고요. 초창기 국수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길제면 그리고 별표국수 같은 추억의 이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국수 산업과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요. 1933년에 설립된 제면 회사가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내 최대의 대기업이 된 회사도 1938년 대구 인교동에서 시작한 제면 사업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단순히 음식 이야기를 넘어 대구의 근대 산업과 생활문화를 국수라는 친근한 소재로 풀어낸 자리입니다. 볼거리도 제법 알찹니다.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국수를 뽑아내던 옛 국수틀과 포장지를 비롯해서 미국 구호 물품이었던 밀가루 포대도 전시되고요. 또 해방 이후 미국 원조 밀가루가 보급되고 혼분식 장려 운동을 거치면서 국수가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아간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가 열리는 대구 근대 역사관 관람 시간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관람료는 무료,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국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전에는 어떤 포장지에 담겨 팔렸는지 찬찬히 이야기 나누기에 좋겠고, 또 부모님 세대에게는 밀가루 포대와 옛 국수 공장 이름들이 익숙한 기억을 불러오는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시를 보고 나서는 대구 도심 어디쯤에서 국수 한 그릇을 드시는 것도 참 좋겠다 싶네요. 대구의 국수공장 국수 이야기 전시 9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배꼽시계 전해드리죠. 노래의 늘해랑 중창단입니다.

배꼽시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늘해랑 중창단이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가야금 삼중주 돈돌날입니다. 이 곡은 함경도 지역에서 전해오는 민요 돈돌날이의 가락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흥겨운 민요 선율을 25현 가야금 서억대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울림으로 풀어냈는데요. 박범훈 작곡, 박혜리나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가야금 삼중주 돈돌날이 듣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가야금 3중주 돈돌라리 듣고 오셨습니다. 가야금의 박혜리나 왜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황을 위한 풀이 전해드리죠. 생황 연주의 김효영입니다.

생황을 위한 풀이었습니다. 생황 연주의 김효영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혹시 집안 서랍 안에 옛날 폴더폰 하나 남아있지 않나요? 충전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다시 켜진다 해도 이걸 지금 어디다 쓴대? 그런 생각에 버릴까 말까 망설였던 물건, 그 폰 말입니다. 그런데 잘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오히려 그런 폴더폰을 찾아 쓰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스마트폰 대신 딸깍 폴더를 열어 전화를 받고, 최신 스마트폰 카메라 대신 십수년 전에 나온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무선 이어폰을 두고 줄이 엉키는 유선 이어폰을 꽂기도 하고요. 음악도 자동으로 다음 곡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대신 MP3 플레이어나 CD로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아,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그 불편한 걸 왜? 그렇죠. 우리는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더 좋은 기술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그 불편함을 다시 찾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 어느 회사가 새 폴더형 휴대전화를 선보였는데요. 겉모습만 옛날식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브라우저를 아예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고요. 기능도 전화 통화와 메시지 수신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느냐고요? 히트 상품이 됐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슬로우 테크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기술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속도를 조절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필 디지털에 가장 익숙한 젊은 세대가 먼저 했을까요? 그 가운데 상당수는 SNS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SNS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겁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놓을 줄 모를 것 같았던 세대가 사실은 누구보다 먼저 잠깐 놓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행 듣고 오시죠. 연주에 풍경이 있는 소리입니다.

들으신 곡은 서행이었고요. 연주의 풍경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우리들은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현상을 맡긴 뒤에도 며칠을 기다려야만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었죠.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려면 라디오 앞에서 기다렸다가 녹음하기도 했고 또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나서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누가 나를 찾았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곤 했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가 그 비슷한 시간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그냥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 속에 있었던 빈틈, 바로 그것을 되찾고 싶다는 겁니다. 번거로움은 그 당시의 느낌들을 온전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단순히 옛날 물건이 좋아서라기보다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만 하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군가의 소식이 끊임없이 도착하고 내가 찾지 않은 정보까지 눈앞에 나타납니다. 편리함의 반대말이 불편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한 세상에서는 그 편리함을 잠시 끄는데도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폴더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쓴다고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는 건 아니겠죠. 기술을 쓰되 어디까지 쓸 것인지를 내가 다시 정해보는 것. 너무 편리해서 잠시 불편해질 자유를 찾고 싶은 것. 이것은

무엇이든 빨리 지나가 버리는 세상에서 내 시간을 내 의지대로 쓰고 싶은 마음, 눈앞에 있는 내 소중한 일상들을 좀 더 오래 찬찬히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달리다 듣겠습니다. 연주의 신날새입니다.

신날새의 연주로 시간을 달리다 듣고 오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립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두들쟁이 탈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하여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두들쟁이 탈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아침 이번 한 주도 멋지게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주문 들려드립니다. 함께 외치죠.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이드림의 쌀 이한철입니다. 발바닥이 모기에 물리면 꼭 가만히 쉬고 있을 때 가렵기 시작합니다. 일할 땐 왜 괜찮았을까 생각해 보면 바쁘게 움직이느라 가려울 틈이 없었던 거죠.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도 그렇습니다. 휴일처럼 몸과 생각이 한가해지면 그 틈을 타고 슬며시 찾아오곤 하죠. 이럴 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뭘 입을까? 누구랑 뭘 할까? 이번 주엔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이렇게 말입니다. 아픈 것보다는 바쁜 게 낫다고 스스로 되뇌어보는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이 반갑게 느껴진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내 쌀 시작하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프로젝트 무토의 연주로 소네트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모기 얘기 참 희한해요. 발바닥 물 때도 있고 또 몸에 여기저기 모기가 무는데 바쁠 때는 모르겠다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가렵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뭐 다들 하는 얘기가 바쁘면 잡생각 안 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괜히 마음이 처지고 우울한 분들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마음을 조금 너무 바쁘게 무언가에 뒤쫓기는 느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적당한 템포로 마음이 쿵쾅쿵쾅 움직이고 있다. 요 정도 바쁘게 만드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비워놨습니다.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생각나는 노래나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문자 참여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월드뮤직그룹 이스턴옥스의 연주로 아용 함께 들어봅니다. 황해도 김매기 선율을 정가창법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연주가 더해집니다.

이스턴 옥스의 아용에 이어서 크루앙빈의 화이트 글러브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3일 동안 했는데 첫날 공연의 헤드라이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무대에 올라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아주 특별한 공연을 펼쳤는데요. 이 밴드 음악 참 세련되면서도 뭔가 몽환적이면서도 그러면서 또 레트로한 감성도 있어요. 이 크루앙빈은 태국어로 비행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삼산의 노래 빠샤뽀샤. 제목 참 재밌죠. 말할 때 뭔가 시원한 타격감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산의 노래 제목 빠샤뽀샤 함께 들어봅니다.

0: 미니멀한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로 펼쳐낸 음악인데요. 도시의 삶과 또 청년들의 상실감 같은 것들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2: 이번 역은 상수, 상수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휴.

자, 드디어 시작되는 메인 이벤트. 입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삼선. 오늘의 영웅 삼선이 입장하면서 관중들의 함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 오늘 경기를 준비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라운드 시작됩니다. 삼선 빠르게 거리 좁혀 들어갑니다. 앞선 잽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어서 스트레이트 훅 받았는데요. 뒤로 물러나는 상대 처음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삼선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삼선 발로님 좋아요. 각도 바꿔주면서 원투 훅 연타 터집니다. 휘청하는 상대방 반전 삼도 벌써 일어납니다. 코너에 몰린 상대방 삼선 보람치기 시작합니다. 아,

삼산의 빠샤뽀샤에 이어서 김용우와 노니나의 소리로 신아웨기 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1996년 우와 이 앨범 나온 지 30년 됐네요. 김용우 1집 지게소리에 담겨있는 제주민요 신아웨기 소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적과 김진표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패닉의 음악 듣는데요. 3집 앨범 타이틀곡이죠.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저는 이 안에 국악기 연주가 더해졌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때 그 패닉의 음반 함께 여러 악기를 연주한 아티스트가 정재일 씨였는데요. 요 무렵 정재일 씨가 프리의 객원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었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 창작타 그룹 프리가 함께 연주를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짜봤는데 마치 쉽죠? 패닉과 프리의 연주와 노래로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함께 들어봅니다.

김진표, 이적의 패닉, 그리고 창작타 그룹 프리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였습니다. 지난주에 박하사탕님이 리벨한테 노래 들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신청해 주신 음악은 조금 더 숙성해서 들려드리고요. 오늘은 여정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가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리베란테의 노래 여정 함께 들어와 봤어요. 자, 월요일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 무려 두 개입니다. 그리고 책 선물도 있습니다. 와, 푸짐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는요,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금요일까지 5쌍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피아노 독주의 공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페라다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공연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역시 금요일까지 5쌍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는데요. 문화연의 다락방 클래식입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슈베르트 등 천재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은밀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금요일까지 5분께 책 드리겠습니다. 자, 푸짐한 이번 주 선물,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책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광복절 연휴 창호도 잘 보내고 있지?
1: 네. 근데 한철이 삼촌, 지가 곧 계약이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0: 아, 아니 벌써 계약할 때가 됐구나. 놀리는 건 아니다. 자, 그래도 학교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급식도 먹고 재미있는 특별활동도 할 수 있잖아.
1: 네.
0: 그래.
1: 그래갖고 계약하는 것도 조금 좋아요. 암튼 이제 퀴즈 드릴게요.
0: 그래. 자, 오늘 퀴즈 가보자.
1: 지가 오늘은 국악방송이 뽑은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에 대한 퀴즈를 갖고 왔어요.
0: 오, 소도소리 예능 보유자셨던 오봉녀 명창 맞죠?
1: 네. 먼저 오봉녀 명창이 부른 서두소리 한 대목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지오라 지오라.

0: 잘 들으셨죠? 바로 문제 드려요. 북한에서는 이제 서둣소리가 사라졌다고 그러던데, 이 서둣소리를 평생 지켜온 오북녀 명창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평양, 4번 방콕? 아, 진짜 피디님! 갑자기 방콕이 왜 나와요? 너무 멀리 가셨잖아요. 힌트! 서둣소리는 황해도 평안도 소린데요. 오북녀 명창은 대동강 물을 먹고 자란 마지막 세대 서둣소리 명창이래요. 대동강이 흐르는 동네가 어딘지 잘 생각해보세요.
1: 네, 창호가 오늘은 국악방송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에 대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1913년에 태어난 오봉녀 명창은 어린 시절부터 소리 실력이 뛰어나서 애기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6.25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 피난 생활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고향에서 배운 소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서도소리를 지켜온 오봉녀 명창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평양, 4번 방콕입니다. 자, 서도소리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전해져온 우리 민요인데요. 평안도 수심가, 황해도 남봉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창호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죠. 오봉녀 명창은 대동강 물을 마시고 자란 마지막 세대 서도소리 명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 되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한승석의 노래로 가을 부병루에서 들어보죠.

0: 한승석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가을 부병루에서 이것도 힌트였습니다. 부병루가 있는 지명을 찾으면 그게 오늘 정답일 텐데요. 자, 오늘은 오복녀 명창은 어디가 고향일까요가 장호의 퀴즈 문제였고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평양, 4번 방콕이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창호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은 무언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평양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지는 서도 소리가 됐다 좋은데 오복녀 명창이 평생 지켜주셔서 진짜 다행이에요.
0: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복녀 명창 덕분에 지금 우리가 멋진 서도 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는 거잖아. 정말 정말 감사해야겠다, 그치?
1: 앞으로 서도 소리 더 열심히 듣고 배워야겠어요.
0: 그리우.
1: 근데 한철이 삼촌,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거 맞죠?
0: 맞쥬,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의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당첨자들께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그리고 성함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자, 창호 보내면서 오복녀 명창과 그의 제자 김광숙 명창이 함께 소리합니다. 평양 다리 굿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음악 송순단의 무가로 희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영국 출신의 인디팝 밴드 DXX의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DXX 뭐 이름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거시기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슈게이즈 인디록 또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잘 결합한 자신들만의 개성 넘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On Hold라는 음악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슈게이즈 고개를 안 듭니다. 이 슈게이징 음악 하는 사람들은 락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신발 끝만 바라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살짝이 어둡고 내성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락인데요. 거기에다가 아주 미니멀한 일렉트로닉한 비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DXX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 두 보컬리스트의 유기적인 보컬이 아주 돋보이는 음악입니다. 자, DXX의 On Hold 함께 들어보죠.

DXX의 On Hold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앨범 냈을 때 앨범 차트에 빌보드 차트죠. 2위까지 올랐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락밴드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오늘은 소년의 심리상담소 문 여는 날입니다. 자, 자물쇠 풀고 문 열어볼게요. 끼익!

0: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가까울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들,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자, 심리상담사이자 뮤지션 소년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어떤 네.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지요?
1: 네, 이번 주 주제는 우리 PD님이 요청하신 그 주제인데요.
0: 네.
1: 번아웃입니다.
0: 아, 번아웃이 오신 건가? 지난, 표정을 봐서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
1: 지난 네. 시간에 방송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PD님께서 약간 무기력한 표정으로 번아웃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0: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PD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번아웃을 겪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시작해볼까요?
1: 여러분들 지금 연휴잖아요.
0: 예.
1: 이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기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0: 네.
1: 분명히 쉬는 날인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분.
0: 오.
1: 평일에는 이번 연휴만 기다렸는데 막상 연휴가 되고 나니까 침대에 누워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연휴가 다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0: 아.
1: 친구를 만나기도 귀찮고 좋아하던 취미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휴의 끝인 월요일이 됐고 나 분명히 쉬고 있는데 아직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분명 아무것도 안 하고 사흘째 푹 쉬고 있는데 몸이 무거워요.
0: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1: 네,
0: 그런 그렇죠. 무기력 상태인 거고요.
1: 네. 또 일할 때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예.
1: 회사에서 예전보다 짜증이 들고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대충 하고 싶다가도 실수하거나 또 잘 못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은 다 잡아보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기분 느껴보거나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예.
1: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게을러졌나, 마음이 약해졌나,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삶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번아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0: 네, 지금 열거한 그 증상들이 번아웃이 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1: 네.
0: 번아웃, 이거 익숙한 단어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1: 네.
0: 정작 이 번아웃이 뭐냐 누군가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정의부터 한번 해볼까요?
1: 번아웃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연료를 다 써서 불이 꺼진 상태를 뜻하거든요.
0: 아.
1: 우리말로 바꾸면 소진증후군이라고 해요.
0: 예.
1: 말 그대로 하얗게 불태웠다, 탈탈 털렸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증후군 이라고 설명하고요.
0: 아니, 세계보건기구 왜 이렇게 길게 정의하는 거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증후군. 야, 네. 길다.
1: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0: 그래요?
1: 증후군인 거고. 네. 병이 아닌 직업과 관련된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0: 네. 번아웃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증상. 앞서도 뭐 주말에 쉬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다. 회사 안에서도 이러저러하게 해졌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0: 같은데 좀 특정 증상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세 가지로 일단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0: 예.
1: 첫 번째로 에너지가 고갈되고 심하게 지쳤다. 두 번째는 일과 심리적으로 멀어지면서 일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느낌과 실제 업무 효능감이 떨어졌다. 이런 거고요.
0: 예.
1: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일할 기운이 나지 않고 일이 예전만큼 좋지 않거나 싫어졌고 업무에 자신이 없어진 상태라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1: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 상태가 번아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불이 꺼졌다. 이게 참 와닿는 비유인 것 같은데요. 몸보다 마음의 연료가 먼저 떨어진 상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육아 번아웃, 돌봄 번아웃, 학업 번아웃 같은 말로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0: 예.
1: 특정 역할을 오래 하다 뭐 감당하다 보면 소진된 상태를 설명하기에 적당한 상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0: 예.
1: 다만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번아웃 정의는 직업 영역에 한정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0: 아.
1: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밖에서 비슷한 소진이 있다면 번아웃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감당하는 부담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과 회복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네, 그런 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피로, 피곤이라는 것과 번아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일을 많이 하면 누구나 피곤하죠.
0: 예.
1: 네. 그런데 보통은 며칠 푹 쉬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하다 보면은 다시 에너지가 채워져서 일할 힘이 생기는데
0: 잘 잤더니 그렇죠. 이제 또 신나게 일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피로라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런 건 일반적인 피로인 거고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쉬어도 쉬는 느낌이 없고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해요.
0: 예.
1: 주말 내내 쉬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이미 방전된 것 같고 일과 관련된 모든 것에 마음의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라는 냉소가 생기고
0: 예.
1: 네, 어떨 때는 반대로 또 실수를 했을까 봐 퇴근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요.
0: 아이고 아이고.
1: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사소한 결정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잠을 설치거나 두통, 근육 긴장, 소화 불량을 함께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번아웃뿐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같은 신체 질환, 뭐 정신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냥 단순히 번아웃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네, 어쨌든 주말에 푹 쉬었는데도 이번 연휴에도 푹 쉬었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더 이제 앞서가서 번아웃 이거 대체 왜 생기는 건지
1: 네.
0: 단순히 일이 많아서 뭐 그렇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피로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1: 그렇죠.
0: 번아웃 왜 생기는지요?
1: 번아웃이 누구에게나 다 생기진 않잖아요.
0: 예.
1: 이게 약간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0: 이걸
1: 개인 성격 문제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0: 예.
1: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왔으면은 완벽주의라서 그래, 마음이 아하. 약해서 그래라고 치부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물론 완벽하게 해내려는 마음이나 거절 어려워하는 태도가 쉬어야 할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는 있어요.
0: 예.
1: 근데 번아웃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까 직장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0: 예.
1: 보통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누는데요.
0: 직장 환경의 문제 여섯 가지.
1: 네. 일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가. 업무 방식과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권한이 있는가. 노력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있는가. 동료와 조직 안에서 지지받고 있는가, 의사결정과 평가가 공정한가,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조직이 요구하는 가치가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여섯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0: 일은 너무 많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권한은 나한테 1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업무량이 너무 많고 통제권은 없는데 인정도 못 받고
0: 예.
1: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부당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당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소진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0: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힘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업무가 계속 추가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권한도 없고
0: 예.
1: 잘한 일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실수만 크게 지적을 받는다면
0: 이야.
1: 당연히 지치겠죠. 퇴근 후에 막 계속 카톡 뭐

0: 카톡 오고 연락 오고 문자 오고 업무 지시 오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복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운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만 뭐 받고 있으면은 너무 힘들죠.
1: 그러니까요. 누군가 옆에서 아, 좀왜 이렇게 힘을 못 내? 운동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분에게는.
0: 오늘 자꾸 언급하게 되는
1: 네.
0: 세계보건기구에서.
1: 세계보건기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0: 네, 여기에서 과도한 업무량, 빠른 업무 속도, 긴 노동시간, 낮은 업무 통제권, 불명확한 역할, 부족한 지원, 괴롭힘과 차별, 고용 불안, 일과 가정의 충돌 같은 환경을 직장 정신건강의 위험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사장님 계시면은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사항들 잘 기억하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 환경이 좋아야 능률도 오르고 또 회사도 잘 돌아가니까요.
0: 네.
1: 자, 노래 한곡 듣고 갈 건데요. 첫 번째 추천곡 어떤 건가요?
0: 네, 장사익님이 부른 희망가 가져왔는데요. 이 노래 들어보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장사익의 희망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장사에게 노래 희망가 듣고 왔습니다. 자, 3주 만에 만난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오늘은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번아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1: 네.
0: 번아웃에 취약한 사람은 어떤 분들인지 살펴볼까요?
1: 마음이 약하고 뭐 나약한 사람이 잘올것 같잖아요.
0: 예.
1: 근데 의외로 책임감이 강하고 도움 요청을 남에게 신세지는 거다, 나약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와요. 소진 신호를 알고도 계속 버티는 경우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또 집중이 안 되면 야근을 해버리고 그러다 더 지쳐서 실수가 늘어나면 자신을 탓하면서 다시 일을 늘리는 그런 성향이 생겨버리고요.
0: 아하.
1: 휴가 중에도 메일을 확인하다 보니 뭐 몸은 쉬어도 머리는 계속 출근에 있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0: 그러네요.
1: 또 성과와 자기 가치를 지나치게 붙여놓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일이 잘안 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잠시 내려놓는 것조차 어려워하고요. 일을 잘하는 나 말고도 가족과 친구에게 소중한 나, 음악을 좋아하는 나, 등산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나처럼 일과 상관없는 그냥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자꾸 일, 성과 이것들과 나를 연결시켜서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자꾸 지쳐버리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성실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너무 혼자 버틴 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번아웃이랑 우울증을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0: 예.
1: 네, 둘이 약간 다르거든요.
0: 차이를 살펴봐야겠네요.
1: 네. 우선 번아웃은 보통 일과 관련된 피로, 냉소, 효능감 저하가 두드러지고요. 일을 벗어나면 어느 정도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우울증은 삶의 전반적인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울감과 흥미 저하가 지속되고 심한 죄책감이나 무가치감, 절망감, 죽음에 대한 생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0: 어허, 그렇네요.
1: 근데
0: 주로 일과 관련된 것이 번아웃인
1: 네,
0: 거네요.
1: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겹쳐질 때도 있어요.
0: 예.
1: 번아웃이 심해지면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0: 오.
1: 그 연구에서 보면은 번아웃과 우울증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네, 회사 생각할 때만 힘드니까 우울증은 아니겠지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며칠 지쳤다고 바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일에서 벗어나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잠과 식사가 크게 무너졌거나 무가치감과 절망감이 지속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번아웃 여부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우울증인지 번아웃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고요. 나를 잘 살펴보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는 번아웃 자가진단법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1: 네,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본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0: 예.
1: 이게 진단 검사는 아니라는 거 그냥 참고로 하시는 질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0: 네.
1: 일단 최근 몇주 동안 쉬어도 피로가 줄지 않았다. 업무를 생각하면 몸부터 무거워진다. 짜증과 냉소가 늘었다.
0: 네.
1: 일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었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줄었다.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잠, 식사, 음주 같은 생활 습관이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들이 생활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0: 지금 9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3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전 피로네요, 그러면. 요즘 피곤한데.
1: 그리고 날씨 때문 아닐까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1: 네.
0: 날씨도 잘 살펴보시고, 항목 9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개나 여러분들은 손꼽게 됐는지, 많은 숫자다. 뭐, 5 넘어가면 번아웃에 가깝다고 봐야 되나요?
1: 그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
0: 네.
1: 각각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이 생활과 그 대인 관계 자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0: 네.
1: 번아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일상 기능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텨보자라고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근데요 좀 바꿔볼까 해서 바꿨는데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대처하는 경우.
1: 그렇죠.
0: 네.
1: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잘못한 대처가 이번 프로젝트까지만 버티자.
0: 아.
1: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참게 되거든요.
0: 네.
1: 하지만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계속 시작되죠.
0: 맞아요.
1: 네. 회복은 일이 저절로 줄어들 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네.
1: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뭐 술이나 쇼핑, 게임, 숏폼 영상 이런 걸로 감정을 더 풀려는 분들이 계세요.
0: 오, 술 먹으면 좀 풀리는 거 있긴 하지만 또 그렇죠. 숏폼 영상에 에너지 별로 안 쓰고 약간의 그런 도파민을 맛볼 수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거로 감정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1: 그렇죠. 이게 잠깐 현실을 잊게 해줄 수는 있는데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휴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과 생활 리듬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고요.
0: 예,
1: 그러다 그렇군요. 보면 다음 날 피로가 더 심해지겠죠.
0: 아이고.
1: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0: 잠깐 쉬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1: 그리고 뭐 세 번째로 너무 지친 상태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계세요.
0: 예.
1: 물론 뭐 직장 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같은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면 빠르게 벗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0: 네.
1: 뭐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회사의 휴가나 병가, 업무 조정 등을 요청을 하시고 상담과 진료로 판단력을 회복한 뒤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0: 예.
1: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판단을 하시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결국 버티는 기술보다 회복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1: 네.
0: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번아웃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어떤 거 들을까요?
1: 네, 윤종신 피처링 정인의 오르막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윤종신과 정인이 함께한 오르막길 듣고 오겠습니다.

0: 윤종신과 정인이 함께한 오르막길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심리상담사 이자 뮤지션 소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번아웃이 왜 생기는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번아웃이 이미 왔다.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그 방법 좀 알려주시죠.
1: 일단 나를 지치게 하는 원인이 있을 테니까 예. 그 원인을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보통

0: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데 그대로 일하면서 주말에 명상만 한다고 이게 해결되진 않아요.
1: 예.
0: 맡은 일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오호.
0: 당장 해야 하는 일과 미뤄도 되는 일, 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일 구분을 하시고요.
1: 네.
0: 상사에게도 힘들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업무의 마감이 겹쳤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0: 혹시라도 똑부러지게 말하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힘들어요라고라도 말하세요.
1: 아하.
0: 네. 혼자 참고서 책임지려고 하는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우는 아이 젖준다.
0: 네.
1: 좀 물어야 됩니다. 울
0: 맞습니다.
1: 때는.
0: 맞습니다.
1: 네. 말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안다니까요, 다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또 퇴근 후에 실제로 퇴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 퇴근하는 연습이요?
0: 네. 네. 일을 머릿속에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피로가 계속 쌓이고 뇌가 쉬질 못하기 때문에 몸만 집에 보내지 마시고 머리도 퇴근을 시키라는 거죠.
1: 아,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꼬리를.
0: 약간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좋은데요. 집에 돌아오면 옷을 갈아입고 씻거나 짧게 산책을 하는 식으로 업무가 끝났다는 신호를 만들어 보시는 거죠.
1: 예.
0: 업무 메신저와 메일을 보지 않는 기준을 정하시고 쉬는 동안 일을 생각하지 않는 심리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1: 예.
0: 또 편안하게 긴장을 낮추는 활동, 내가 선택한 취미나 배움 같은 여가 시간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도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1: 네, 몸은 퇴근해서 소파에서 쉬고 있는데 머리는 아직 회사 책상에 앉아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0: 네.
1: 저도 뭐 그렇고요. 퇴근 후에 사무실 문 딱 닫는 연습, 일의 꼬리를 딱 끊는 연습, 그게 필요할 것 같네요.
0: 네. 또 일상을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술과 과도한 카페인을 줄이고 가능한 범위에서 몸을 움직여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1: 예.
0: 매일 1시간 운동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짜지 마시고 집 앞을 10분 정도 걷는 정도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목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기본 기능을 되찾는 그런 회복 과정을 돕는 게 필요합니다.
1: 예.
0: 또 네 번째로 완벽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예.
0: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1: 오.
0: 번아웃에 걸린 사람들, 이게 성격 특성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아주 거창하게 세워요. 매일 운동하려고 하고 책 읽으려고 하고 영어 공부하고 식단 관리하고 일기도 쓰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1: 예.
0: 그러다가 뭐 한 사흘 하다 못 지키면 자신을 또 비난하거든요.
1: 오, 너무 큰 계획 세우고 비난할 것까지는 없죠.
0: 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씩 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미루고 답장 조금 늦게 하고 집안일도 기준을 낮추고 약속을 미루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느슨하게 놓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 네, 뭘 더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뭘 더 안 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겠습니다. 더 있나요?
0: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 예.
0: 혼자 버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1: 어허.
0: 조직의 업무 조정을 요청을 하시고요. 조직도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1: 음흠.
0: 업무량과 인력, 근무시간, 역할, 의사소통, 평가 방식 같은 환경을 함께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생활 전체로 번졌다면 상담기관이나 정신의학과를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예.
0: 네. 신체 피로가 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1: 그렇겠네요.
0: 모든 피로를 심리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면장애나 신체 질환, 약물에 영향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의학적인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뭐 또 더 중요한 건 번아웃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거일 텐데요.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0: 그걸 초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1: 예. 아, 슬슬 온다, 번아웃. 아직 그렇죠. 잘 안 탔는데.
0: 느낌 온다,
1: 여기서
0: 느낌 온다.
1: 멈춰야지, 이런
0: 네.
1: 거요.
0: 평소보다 잠이 줄었거나 짜증이 늘었는지, 내가 사람을 피하는지, 일이 끝나도 긴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1: 네.
0: 나는 원래 이 정도는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계시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떨 때 소진되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고요. 일이 너무 많은가, 결정권이 적은가, 보상이 부족한가, 지지받지 못하는가, 부당한가, 내 가치와 어긋나는가, 이런 원인이 다르면 해결이 달라지겠죠.
1: 아, 그래요.
0: 네,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업무량이 문제인데 마음가짐만 바꾸거나 관계가 문제인데 휴가만 다녀온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다시 힘들어지니까는 이런 걸 찾아갖고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식

0: 음식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일정에 먼저 넣어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예.
0: 네, 휴대전화도 배터리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잖아요.
1: 그렇죠. 꺼지기 전에.
0: 네, 매일 짧게라도 일해서 벗어나는 시간을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일과 상관없는 나만의 행복을 위한 활동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해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1: 예.
0: 번아웃은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1: 오.
0: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감당해온 부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남은 자원이 고갈이 됐다. 요 신호니까
1: 그렇군요.
0: 내가 강하게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을 줄이고 도움을 늘리고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1: 예.
0: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1: 아니라.
0: 오랫동안 쉬지 못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그것이 문제다.
0: 네. 지금 필요한 질문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너무 오랫동안 감당해왔고 이제 무엇을 줄여야 하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1: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쉬지 못해서다. 오늘은 이
0: 네.
1: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뭐 들을까요?
0: 회복에 여행만 한게 없죠? 네,
1: 으흠.
0: 조용필님의 여행을 떠나요 들어보시죠.
1: 네,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1: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0: 번에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려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돼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이이이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이이이이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오봉영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려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국악인들의 새로운 상상력과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대표 창작지원 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이 최종 선정된 두 팀의 본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공모와 창작 컨설팅, 워크숍, 쇼케이스를 거쳐 무용가 김성과 창작 아티스트 오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먼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엔 무용가 김성의 창작 무용극 자람의 기술 리 그로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삶에 빗대어 성장과 회복 그리고 자립의 과정을 춤과 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한국 무용과 연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고민과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전통 예술을 동시대적인 언어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이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가 공연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통 성음과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전통 예술의 오늘과 내일 2016 젊은 국악 단장에서 국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2일 전통연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꼭두각시 노름과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이 각각 서울과 밀양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리는 안대미로 68년 덜미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 놀이의 남기문 명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공연 제목인 덜미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사당 놀이 여섯 마당 가운데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표 연희이기도 한데요. 해악과 풍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전통 인형극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초청 공연 왔구나 연희야입니다. 역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이 이번엔 밀양을 직접 찾아가 영남지역 전통 연희의 신명을 선사합니다. 사회는 특유의 입담과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김산옥이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전통 인형극이 전하는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까지 8월 22일 서울과 밀양에서 펼쳐지는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연희의 살아있는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악 명인들의 예술을 이어받은 국악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는요. 명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와 즉흥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연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로 명인 대신 대를 이어 국악을 계승하고 있는 개비, 즉 국악 명인 2세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먼저 대금 명인 원장연의 아들인 원완철이 원장연유 대금 산조에 맥을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섬세한 음악 세계를 들려주고요. 고 강준섭, 김혜선 명인의 아들인 강민수는 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 교육사로서 장례 의식 속에 담긴 해악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냅니다. 또 2024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이자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담 명인의 아들인 조성재는 깊고 묵직한 울림의 아쟁 연주로 무대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한 정도로 마시라. 그렇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멋이 있다. 책은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일정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꽃은 눈과 관련된 거고요. 술은 몸과 관련된 건데요. 자칫 일정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경지로 넘어가게 되니 눈과 몸에 대한 경계의 말이 필요했던 거겠죠. 역사적으로 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람 하면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남창가곡 중에도 이태백의 술 이야기가 나오는 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태백의 주량을 하루 300잔이라 했는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얼롱 이태백의 이동규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